0: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1: 2588 2588 2588 2588. 왜 좌우가 같냐고요? 배우 박소연의 하늘 같은 고객님 단언컨대 한번 눌러주세요. 눌러줘요 눌러줘요 2588 2588 응답하라 대리운전 2588 2588.

0: TBS 캠페인
1: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금융판매 협찬입니다.
2: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가 신임 대표이사와 비상근 이사, 비상근 감사 등 임원 3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지원서 접수는 9월 18일 오후 6시까지며 자세한 모집 내용은 TBS 홈페이지 팝업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3: 자, 오늘도 안전하게 열심히 일해 봅시다.
4: 늘 사고의 위험이 있는 공사장. 작업장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첫째,
5: 안전모, 안전벨트 등 기본적인 개인 안전 보호구를 착용하시고요.
4: 둘째,
5: 추락사고 대비를 위해 안전망 등 안전장치가 잘 돼 있는지 확인합니다.
4: 셋째,
5: 작업을 시작하기 전 공사 장비에 결함이 없는지 체크합니다.
4: 매년 일어나는 크고 작은 공사장 사고.
5: 안전수칙을 꼭 지켜 불행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겠죠.
6: 벌써임 사고주의 예보제 들어보셨나요? 벌써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소방청이 발령하는 제도인데요. 벌초와 성묘, 산행이 많은 계절 특성상 이 예보제에 귀를 꼭 기울이며 주의해야 합니다. 먼저 야외 활동 시에는 밝은색 계열의 옷을 입고 벌이 공격할 경우 머리 부위를 감싼 채 신속히 2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대피해주세요. 벌에 쏘였다면 즉시 벌침을 제거한 뒤 쏘인 부위를 소독하거나 깨끗한 물로 씻고 얼음 주머니로 찜질하면 통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상 반응이 느껴진다면 119에 신속하게 신고해주세요. 올바른 대처로 안전한 가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7: TBS 교통정보
8: 9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쪽으로 군자분기점에서 서안산까지 정체되는 이유는 서안산나들목 부근에 있었던 사고 때문이고요. 이후로는 반월터널에서 부곡까지, 용인에서 용인휴게소까지 밀립니다. 서울 양양간고속도로 서울쪽으로 남양주요금소를 조금 못 간 지점 2, 3차로에서는 작업하고 있어서 뒤로 화도나들목부터 2km 구간 정체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양재에서 반포까지 막힙니다. 올림픽대로 김포 쪽으로 잠실대교 부근 4차로에서는 고장난 승용차 처리 중이고요. 김포 쪽 정체는 암사대교에서 천호대교, 잠실철교에서 청담대교, 동호대교부터는 동작대교까지 이어집니다. 반대 하남 쪽으로 가양대교 부근 1차로에서는 작업 중이라 뒤로 행주대교부터 속도가 떨어져 있고요.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행주대교에서 동호대교까지 밀립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청춘호의 폭송.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기타 함춘호입니다. 2016년 9월 17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자기소개서 한 번쯤 써보셨죠? 학교 입학 원서에도 적고, 동아리 들어갈 때도 적고, 취업할 때는 이력서와 함께 또 적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했어요. 저를 소개하겠습니다 라고 해놓고 막상 나다운 이야기를 쓰기는 어려웠거든요. 저는 훌륭하신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 옳은 일을 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했습니다.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하고 주변 사람들과도 원만하게 지내는 편입니다. 장점은 이런 내용으로 가득 적죠. 그런데 단점을 쓰라고 하면 참 이상해집니다. 꼼꼼한 성격 때문에 일을 시작하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 단점을 적는다면서 결국 장점을 하나 더 얹어놓곤 합니다. 돌이켜보면 자기소개서에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보다 어떤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지가 더 많이 들어있었던 것 같습니다. 참 열심히 나를 소개했네요. 지금의 나를 소개한다면 어떤 문장으로 시작할까요? 어서오세요. 여기는 함춘호의 폭송입니다.

0: 부탁드립니다.
1: 잘 부탁드립니다. 소소한 이야기와 좋은 음악이 함께하는 합춘의 포크송이거든요. 9월 17일 목요일 첫 곡 익스였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나를 소개하는 글을 쓰는 건데 그게 참 쉽지가 않죠. 그래서 자기소개서 과외까지 있더라고요. 자소서를 잘 쓰는 것도 중요한 그런 항목 중에 하나인 현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자기소개서 문항도 많이 달라졌다고 하죠. 예전에는 600자씩 채우던 자기소개서에 인공지능 AI 활용 역량을 2000자 쓰는 항목이 들어있다고 하네요. 자기소개서에 이런 내용까지 들어가는 걸 보니까 참 많은 게 달라졌어요. 우리 주변에 AI 너무나 쉽게, 그리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주변에 정말 많이 들어와 있죠. 그렇다면 지금의 나는 어떨까요? 나를 소개해달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나는 어떤 이야기를 떠내게 될지 한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싱어촌장 함춘호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나? TBS 함춘의 복송 진행 함춘호입니다. 아, 그러네요. 뭐라고 소개를 해야 될까? 3983님 안녕하십니까. 준호형님, 9월도 어느새 절반이 지나고 짙어지는 가을에 금방 추워지겠어요. 짧지만 행복해지는 가을의 목요일, 더 행복한 날 폭송 출석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4636님께서는요, 안녕하십니까. 아이, 강렬한 햇살과 굵직한 여름비를 온몸으로 맞았던 풀들이 어느새 허리쯤까지 자라있습니다. 가만히 두면 더 억세지고 엉켜만 가겠죠. 그래서 요즘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예초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지킨다는 것도 불필요한 가지와 풀을 잘라내는 일 아닐까요? 이야, 그렇습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가을의 햇살이 깊숙이 들어와 자리매김할 수 있을 테니까요.

0: 선선한 가을바람이 부는 이 계절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남겨둬야 할 것, 버려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시간 가져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애청자 드림. 아, 사람의 마음을 지킨다는 것. 불필요한 가지와 풀을 잘라내는 일. 아, 이 아침에 주신 말씀 공감합니다. 함춘의 폭성 오늘 3부는요. 문화예술계의 다양한 소식과 흐름을 전해드리는 시간. 함춘호의 문화통신 함께합니다. 김현우 PD가 어떤 소식을 준비했을지 3부에서 함께해 주시고요. TBS 라디오 함춘의 폭성은 여러분들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단문은 50원이고요. 장문과 사진은 100원이 필요합니다. 유료 문자 샵 0951 또는 무료 TBS 앱이나 TBS FM 유튜브 채널. 야, 많이들 애용해 주시죠.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많이 보내주십시오. 오늘은 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들 많이 있으니까요. 아, 인스타그램과 스레드 계정 있습니다. 전잘안 들어가 보는데, 왜냐고요? 약간 쑥스럽더라고요. 그래도 오시면 재밌는 거 많다고 합니다. 함춘호라고 검색만 하셔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쪽에서 선곡표 보실 수 있고요. 사연과 신청곡 등등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받고 있어요. 김혜지 아나운서 기다릴게요.
1: 함춘호의 포크송과 함께하는 소중한 분들입니다. 아이로드 듀얼코일 차량용 무선충전 거치대, 핸드폰 고속무선 충전기, ABC 모든 유형의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자동차 겸용 소화기, 아이로드 분말 소화기, 국내산 목용과 숙지황, 당귀, 천궁 등 16가지 전통 원료를 정성껏 담았습니다. 깊고 진한 풍미를 담아낸 동광 녹용 쌍화진액, 청정 자연에서 자란 뉴질랜드산 녹용과 국내산 홍삼의 만남, 녹용과 홍삼의 조화를 담은 동광 녹용 홍삼 대보진액, 100% 국내산 여주와 돼지감자만을 담았습니다. 여주랑 돼지감자랑 진액. 당신의 몸에 편안한 휴식을 선물해보세요. 의료기기 바디케어 브랜드 메디비오. 통영 바다의 맛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통영 여객선 터미널 앞 50년 전통의 강남상회 멸치 세트. 3대 대장장인 집안에서 직접 만드는 명품 국산 생활공구 핵토르 가정용 망치. 고마워요.
2: 배우 박서연 2588 사행시 장전. 2. 2588 대리운전은 5. 오늘도 고객님의 안전을 위해 8. 팔도강산 어디든지 8. 팔 걷어붙이고 달려간다니까요.
3: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4: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다 2588 2588.

함춘의 복성 함께하고 계십니다. 조영남 우리 집 그리고 이장의 휘파람을 부세요. 이 곡은 정미조 선배님이 또 히트를 치셨죠. 앞으로 한 달 후 정도에 정미조 선배님과 또 공연을 앞두고 있는데 기대가 되네요. 이곡 하실까 싶기도 하고요. 예지아빠빠님께서 그 기타 치고 DJ하는 함춘호 이거면 춘호 형님 소개는 더 필요 없겠는데요. 아 현우 PD님은 선달. 이거면 소개 끝이라고 하셨는데 이 김현우 PD잖아요. 성이 김씨. 그 앞에 봉이자가 붙으면 쫙 어감이 좀 그래요. 봉이 김 선달. 미안해요 현우 PD. 8363님께서 아 제가 정말 정말 사고 싶은 낚싯대가 있었거든요. 이게 아내 몰래 비상금을 모으고 있었는데 이 채소마켓에 아주 저렴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서로 문자 주고받고 워낙 싸게 나와서 다른 분이 사갈까봐 조바심에 그냥 돈도 미리 보내드리고 드디어 거래를 하러 만나는 자리. 아니 당신이 왜 여기 있어? 제 아내가 서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 제 아내가 이거 제가 사고 싶어하는 낚싯대가 무엇인지 알고는 그 사진을 올리고 저를 낚은 거죠. 전 제대로 그 미끼를 덥석 물었고요. 아, 비상금도 뺏기고 혼났습니다. 저좀 위로해 주세요. 이런 분들 많으시죠? 이런 분들. 결혼을 해서 부부가 공통의 취미를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신데, 결혼하고 나서도 또 각자의 취미가 있으신 분들, 특히 남자분들이 비상금 몰래 감춰놓는데, 이게요, 이 남자만 똑똑한 줄 알지, 여성분들이, 어? 아내분들이 대부분 다 알고 계시더라고. 근데 남자의 자존심을 좀 지켜주기 위해서 모른 척 지나갈 뿐이죠. 이 남자들이 흘리고 다녀요, 흘리고 다녀. 그래서 내가 어디다 비상금 감춰뒀다 하는 걸다알수 있게끔. 에이, 그러니, 6832님, 응? 아내분께서도, 아, 아니군요. 아, 요전 문자 지웠구나. 그 앞에, 채소마켓에 걸리신 분. 야, 그랬죠. 얼른 가서 맛있는 거, 맛있게 드시고요. 데이트 잘하고 오십시오. 가을 바람 좋습니다. 6832님께서는요. 함디님, 현우 PD님, 힘들었던 고비마다 이렇게 힘든 세월 어떻게 견디며 살아오셨을까 싶은 마음에 존경심이 생겼습니다. 아, 긴 세월 지나온 지금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제 자신이 대견스럽고 수고했다며 조금만 더 힘내라고 제 자신에게 말하고 싶어요 하셨는데 TBS를 말씀하시는 거죠? 아, 저희는 그냥 그렇죠. 음악이 행복하잖아요. 힘들지만 음악과 함께 이 시간, 두 시간 함께 할 때마다 힘든 시간들이 조금은 잊혀지기도 하고요. 그런 마음 있죠. 너무 어려울 때는 그래, 이 전파가 멈출 때까지 최선을 다해보자 하는 마음들이 있긴 있는데, 아, 음악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게 견뎌올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음악이 그렇게 큰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견디셨습니까? 여러분 퀴즈 함 풀고 가시죠. 함 퀴즈 시간이 왔습니다. 이 시간으로 인해 여러분들이 견디시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만 되면 벌써 탁 문자 보낼 준비하시더라고요. 아 이렇게 재물에 저도 그렇긴 한데 저도 지금 핸드폰 켜놓고 문자 보낼까 좀 생각하고 있고요. 자, 아, 오늘 함 퀴즈 명절을 앞두면 이것의 비용이 걱정되는 분들 많으시죠. 올해 추석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려면요. 4인 가족 기준으로 30만 3,750원이 든다고 합니다. 지난해보다 4% 넘게 올랐는데요. 야, 20만 원이 들것 같습니다라고 들었던 뉴스가 엊그제 같은데 제가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걸까요?

10만 원 들고 나가면 쓸게 없다. 이 말씀이시죠. 에휴. 자. 여기서 한 퀴즈 나갑니다. 이것은 설날이나 추석날 아침, 우리 조상에게 지내는 제사를 지낼 때 음식을 차려놓는 상을 말합니다. 그 상을 뭐라고 할까요? 이것이 오늘의 퀴즈입니다.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개근상, 2번 차례상. 그렇죠. 우리나라 1년 명절이 쭉 되죠. 쭉 참여하면 개근상 받을 수 있겠네. 아닌가? 차례상인가? 이것도 헷갈리네. 어렵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지혜로운 문자 기다리는 동안 두고 준비했습니다. 서유석, 가는 세월, 그리고 송창식의 목소리로 그 사람 함께 합니다.

0: 좌우로정렬 좌우로정렬 2588 2588 요즘 안전하고 괜찮은 대리운전 찾기 힘드시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2588을 불러보세요. 소연이가 2588 추천드린답니다.
1: 좌우로정렬 좌우로정렬 2588 2588
0: 응답하라 2588 2588
2: 함신의 폭송 함께하고 계시고요. 우리 광고 듣고 왔어요. 광고가 아직도 익숙치 않고 지금 이 스튜디오에 저 혼자 있지 않습니다. 지금 KBS 뉴스팀에서 촬영 와가지고요. 아 지금 좋습니다. 메이크업 하고 와야 되는데 어떡하지요. 그냥 왔는데 잘 찍어주십시오. 아 정답 뭐, 한번 볼까요? 오늘도 한 퀴즈 정답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정답 이번 차례상이었습니다. 전 개근상일 줄 알았는데 올해는 배 소고기, 닭고기 같은 주요 제수용품 가격이 올랐다고 합니다. 폭우 그리고 이른 추석으로 출하 여건이 좋지 않았던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이 됐고요. 그나마 대추, 밤, 조기, 대파는 지난해보다 가격이 내렸다고 합니다.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면 대형마트나 온라인보다 최대 6만 원가량 아낄 수 있다고 하니까요. 그렇게 차이가 나요? 장 보실 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전통시장 가잖아요. 사려고 하는 것보다 쓰는 게 더 많아. 그냥 떡집, 이 간식거리 그냥 못 지나치거든. 야, 오다 보면은 사려고 했던 것보다 엄청나게 장바구니에 가득 채워서 옵니다. 여러분들 참여 문자 먼저 살펴보도록 할까요? 2025님께서 이게 추석 물가가 장난 아니네요. 20, 30만 원 들고 장을 봐야 할 판입니다 하셨고요. 그렇죠. 금방 나가죠. 요즘 뭐 이 상품권이나 이런 걸 가지고 나가게 되면은 아 좀 아껴야지 했다간 더 쓸 판입니다. 4680께서는 정답 차례상 자, 맞추셨어요.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벌써 다음 주면 추석이네요. 다들 감기 조심하십시오 하셨고요. 6313님께서 안녕하십니까. 정답 2번 차례상입니다. 이 차례상을 25년이나 했더니 이제는 힘이 들고 명절이 다가오면 이것저것 생각하면 힘이 빠지네요. 그래도 식구들 생각해서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되겠죠. 그렇죠. 저 어릴 때도 이 명절 때 되면은 차례상을 마치고 난 그 후에 음식들 이게 약간 온도가 차가워지면 맛나더라고요. 자, 4636님께서는요. 차례상입니다. 이게 모든 식재료값이 올랐어요. 시댁은 10년간 제사 차례 지냈는데 작년부터 안 합니다. 각자 가족끼리 명절 지내거든요.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지방에 고향인 분들은 지방으로 내려가느라 정신없었는데 이제는 지방에 계신 부모님들이 서울로 역귀경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또 차례를 지낸 일들이 있는데 이제는 가족끼리 명절을 보내는군요. 6968님께서 개근상은 못 받았지만 차례상은 매년 차리네요 하셨고요. 아 이게 가을 하늘 만끽하는 하루 보내십시오 하셨고 1918님께서 정답 차례상 전통시장에서 온누리 상품권을 이용해 장을 보고 있습니다. 명절에는 10%나 할인해줘서 이게 가정경제에 많은 도움이 된답니다 하셨어요. 많은 분들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다음 주죠. 추석 엄청날 것 같습니다. 오늘 선물 받으실 분 한 분 선정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내주신 문자 중에요. 축하드립니다. 577님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정답은 차례상이고요. 항상 좋은 방송을 이렇게 만들어주신 제작진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추석 명절에도 즐겁게 온 가족과 함께 TBS 교통방송 저희 교통방송 아니고요. 시민의 방송으로 바뀌었습니다. 교통방송은 너무 협소해서 그냥 전체를 아르는 시민의 방송입니다. TBS 시민의 방송으로 문자 한번 주시면 더 힘이 날 것 같습니다. 온 가족들과 함께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하셨고요. 저희가 다음 주 목요일 금요일은 저희도 이제 전파를 좀 힘을 좀 쉬게 해야 되겠죠. 조금 힘을 빼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음악만 보내드리는 프로그램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하셨습니다. 577님, 아, 성함과 주소, 50원이 필요한 유료 문자입니다. 샵 0951로 다시 한번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선물 잘 배송하도록 하고, 뭐 받으셨는지 한번 문자 보내주십시오. 뭐 망치 받았으면 어떻게 사용했다 하는 사용 후기 기대가 되거든요. 성능도 자랑할 겸. 선물과 함께 음악 두 곡 준비했습니다. 푸른돈님이 신청하신 정태춘의 나는 누구인고, 그리고 김광석입니다.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요, 함춘우의 폭송입니다. 여기는 TBS 시민의 방송이고요. 상암동에 위치한 에스플렉스 14층에 스튜디오 있습니다. 국가기밀인가? 서울시 기밀인가? 이건 모르겠네요. 아무튼 들어올 땐 출입카드가 있어야 들어옵니다. 제목엔 출입카드 걸려있고요. 조금 전에 부산했죠? 후다닥. 예. 내일 방송되는 KBS 뉴스에 저희들의 모습이 담겼습니다. 저 인터뷰했습니다. 무슨 얘기 했냐고요? 왜 돈 안 받고 일하냐고. 그런 얘기들 했어요. 음악방송이니까요, 저희는. 아, 유기님께서 메이크업 안 하셔도 멋지셔요. 무슨 말씀이셔? 작은 얼굴에 오똑한 코, 마른 몸 카리스마, 어제 EBS 공감 보셨다고요. 와, 잘 봤어요, 저도. 멋있던데요? 신인과천장? 감동했어요. 팬이에요, 팬. 아. 근데 우리 유기님께서 이런 문자 주셨네요. 유기님, 저도 어제 잘 봤고요. 저도 보면서 유기님 얼굴 많이 나와서. 유기님께서 쓰신 문자 계속 보겠습니다. 어찌나 저의 얼굴이 자주 나오든지요. 그 이명웅 악단장님보다 더 자주 나와서 혼자 많이 웃고 있는데 친구들이 카톡이 오더라고요. 왜 그리 싱글벙글 혼자서 그리 좋아하고 있냐고요. 해피 행복 바이러스 심하게 행복했습니다. 네, 저도 봤습니다. 저도 밤 11시부터 시작했는지. 아유, 야, 멋있었어요. 특히 유기님 자주 뵐 수 있어서 저도 혼자서 싱글벙글 했습니다. 감사하던데요, 저는. 아, 저희들의 일정에 함께 해주시는 유기님들. 유기님들이 또, 유기님만 계신 게 아니라 유기님들이 계셔요, 저희들한테는. 우린 유기님 같은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유기님들. 감사합니다. 저도 어제 음악 들었는 내내 행복했습니다. 일선멋쟁이 주님, 야, 오셨군요. 육군 중사 큰 아들이 토요일 일본 여행 간다고 해서 엔화가 쌀 때 10만엔 환전해 놨는데, 아, 요즘 많이 올라가네요, 하셨어요. 추석에 일본으로 여행 가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큰아들이 일본에 숨겨놓은 여친이 있는지 올 들어 세 번째 갑니다. 그래요? 일본 여성이라도 좋으니 장가 가면 좋겠어요. 장가만 가면 좋겠다 하시는 거죠? 야, 좋죠. 다양한 문화를 또 함께 경험하는 것도 또 색다른 경험이겠죠. 아, 좋습니다. 일산멋쟁이 주님께서 시인과 촌장에 가시나무 신청하셨어요. 왜요? 속이 좀 그러신가요? 어려우신가요? 당신의 속엔 당신이 너무 많은가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이 쉴 곳 없네 라는 가사를 시작하는 가시나무 신청하셨습니다. 듣죠? 예. 한번 가슴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산문창의 주님 신청하신 신과천장 가시나무.

0: TBS 캠페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가 신임 대표이사와 비상근 이사, 비상근 감사 등 임원 3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지원서 접수는 9월 18일 오후 6시까지며 자세한 모집 내용은 TBS 홈페이지 팝업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2: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3: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4: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5: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6: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0: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1: TBS 교통정보
2: 10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양양간고속도로 양양 쪽으로 춘천분기점을 조금 지난 북방 1터널 안에 있었던 사고 처리는 이제 막 끝났습니다. 여파 때문에 터널 앞두고 3km 구간 정체고요. 중부고속도로 하남 쪽으로 마장휴게소 부근에서는 사고가 발생해서 1차로 막고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부근 밀리지는 않지만 미리 속도를 줄이는 것은 물론 차로 변경에 신경 쓰여야겠고요.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는 서해대교 3차로에서 진행 중인 작업 때문에 뒤로 서평택부터 3km 구간 밀립니다. 올림픽대로 김포 쪽으로 잠실대교 부근 4차로와 이후 영동대교 부근 1차로에서는 각각 고장차 처리 중인 만큼 잘 살펴서 지나시기 바라고요. 내부순환로 성수분기점 쪽으로는 연희램프에서 홍제램프, 홍제문터널에서 기름램프까지 막힙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0: 뭐 우리 함춘호 씨는 그 기타에 완전히 우리나라에서 최고. 특히 함춘호 씨의 기타의 특징은 굉장히 사운드가 맑아요.
1: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기타 함춘호입니다. 그거 형님이 붙여주셨잖아요.
2: 그럼 내가 붙여줄게요. 네. 아, 기타가 정말 기타다운 기타가 필요할 때 내가 앉으니까. 함춘호한테 딱 줘버리니까. 함춘호의 폭송이라니까 함춘호의 폭송 누가 제목 쳤는지 잘 졌네. 아.
3: 함춘호의 폭송.

오늘도 한 곡 마음을 담아자 내보는 함춘의 플레이리스트 한플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곡은 자연과 삶의 아름다움을 가장 순수하게 노래했던 미국의 음유 시인이죠. 존 덴버. 존 덴버의 1974년 대표작 애니송입니다. 콜로라도 숲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당시 아니었던 애니를 떠올리며 단 10분 만에 써내려갔다는 이 노래. 빌보드 핫100 차트 정상에 오르며 전 세계인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남겼던 곡이죠. 이 곡을 들을 때마다 감탄하게 되는 건요, 소박한 3박자 왈츠 리듬에서 펼쳐지는 아주 정갈한 어쿠스틱 편곡이에요. 찰랑거리는 어쿠스틱 기타의 핑거링을 뼈대 삼아 포근한 스트링이 공간을 감싸고 그 위로 과장이 없는 존 덴버의 맑고 정직한 보컬이 얹히는데, 이야, 이게 듣는 순간 스튜디오 안으로 맑고 서늘한 가을 숲의 바람이 들어오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이 곡은 한 사람이 내 영혼을 얼마나 가득 채워주고 있는지를 자연의 경이로움에 빗대어 찬미하는 노래죠. 맞아요. 이런 가사예요. 밤의 숲처럼, 봄날의 산처럼, 비 내리는 날의 산책처럼, 당신은 내 모든 감각을 가득 채워줍니다. 라는 고백. 꿈이 없는 진심이 가진 힘이 얼마나 큰지를 다정하게 일깨워줍니다. 주말을 앞두고 몸과 마음을 정돈하고 싶은 목요일 아침, 존 덴버의 이 청아하고 따스한 선율에 마음을 가만히 씻겨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존 덴버입니다. 애니송.

0: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야, 뭐를 시켜야 되는데, 뭐를 시킬까? 꽃을 예쁜 걸 시켜야 되나? 아, 뉴욕에서 문자 주셨어요. 김상현 1320님께서 방금 전에 너무 배고파서 야식으로 기숙사 카페테리아에서 타코랑 맥앤치즈 먹었습니다. 아, 뉴욕 냄새가 나네요. 그렇죠. 야심한 시각, 카페테리아에 사람들 별로 없고. 가서 타코, 어우, 냄새. 향기라 그래야 되나? 냄새라 그래야 되나? 음식 향기가 좋을까요? 음식 냄새가 좋을까요? 음식 냄새가 좀더 정겹지 않나? 아, 좋습니다. 맥앤치즈. 듣기 아시겠네요. 김치는 없으시죠? 뉴욕의 야경이 슬쩍 떠오르네요. 정원영의 먼 북소리 듣고요. 현우 PD와 또 수다 한번 떨어보겠습니다.

0: 음악은 시대를 담고 문화는 사람의 삶을 비춥니다. 매주 목요일 전국 곳곳의 문화 예술 소식을 함께 전해드립니다. 함춘호의 문화통신. 지역의 뿌리에서 피어나는 다채로운 문화 소식들 김현우 PD와 함께 전국 방방곡곡에서 꼼꼼하게 챙겨오겠습니다. 선달 김현우 PD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십니까. TBS 라디오 제작본부 김현우 PD입니다.
0: 아, 우리 오전에 약간 정신없었어요.
1: 네. 오늘 또 취재로 오셔가지고.
0: 네. 우리 PD님도
1: 네. 저도 이렇게 스케치 같이
0: 막중한 임무를 어깨에 지를 매달았더라고요.
1: 저기 한국방송공사에서 오셔가지고.
0: 아, 그렇죠. 네,
1: 잘. 뭐 아까 우리 함진 인터뷰도 하시더라고요.
0: 그 조명을 너무 밝게 해줬어. 컴컴하게 했었어요. 이게 좀 뭔가 현실 너무 뭐라 그래 전문 용어로 뽀사시하게 나온 거 아니야?
1: 그렇구나. 아니 또 함디는 또 잘 나와야죠.
0: 아 그래요. 네. 야 저기는 어렵다면서 이렇게 전기를 팍팍 쓰냐? 자 오늘 저희가 함께 주셔서 차례상 얘기했어요.
1: 네네네.
0: 차례 지내요 현우 PD?
1: 저희는 뭐 차례 지내진 않습니다. 예전에 이제 저희 또 부모님이 막내셔가지고 친가 외가 뭐 다 그런 상황이라서 요즘은 이제 실제로 또 저희는 이제 나와 있기도 하고 예전에 이제 큰 집 외갓집이 다 집 시골에 있으니까
0: 아, 그때 가셨어요.
1: 네네네. 어릴 때는 갔었는데
0: 저희도 그랬어요.
1: 네.
0: 큰 집에서 그런 일들을 다 하셔가지고 어렸을 때 보면은 아버님이 그로 가셨어요 거기로.
1: 그렇죠.
0: 더불어 저희도 이제 같이 갔는데 이후로는 뭐 그럴 일이 없더라고요. 네. 예,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하나둘 저희들 곁을 떠나시고 나면은 그렇게 만날 일들이 별로 없어요. 아, 그 차례가 지역마다 조금씩 달라요? 어때요?
1: 뭐 문화도 좀 다른 것 같고 저희는 이제 경상도니까 경상도 중에서도 뭐 경북 좀 다르고 경남 다르고 그리고 뭐 그런 차이가 조금씩 있는데 저희도 그게 뭐 자주 지내는 게 아니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규칙이라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런 거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이렇게 메모 하셔가지고 뭐 하시던 걸 본 기억도 나고
0: 이쪽에 식순이지?
1: 네.

0: 크리스톤이죠. 예.
1: 크리스톤.
0: 뭐 이런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뭐 그런 거 봤던 기억이 납니다.
1: 그래요. 지역마다 조금 뭔가 다를지언정 이 조상들을 잘 섬기려는 마음은 똑같았던 것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 문화통신 함께 하다가요. 이게 아는 거 소식인데 하시는 분들 관람 꿀팁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의견 받고 있습니다. 단문은 50원, 장문과 사진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 또는 무료 TBS 앱이나 TBS FM 유튜브 채널로 많이 보내십시오. 자, 어디로 갈까요? 시동
0: 자,
1: 걸었습니다.
0: 먼저 가까운 경기도 광주입니다.
1: 광주.
0: 경기도 광주에 있는 광주시문화재단에서
1: 야,
0: 이제 한
1: 좋습니다.
0: 행사인데,
1: 네네.
0: 뭐, 전 세계인의 우리 세계문화유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죠. 남한산성입니다. 이 남한산성이 만들어진 지 축성 400주년이라고 합니다.
1: 그래요?
0: 이렇게 오래 됐더라고요. 이
1: 오래됐네요.
0: 400주년을 기념해서, 31회 광주시
1: 네. 야.
0: 남한산성문화재가 내일부터입니다.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남한산성 도립공원 일원에서 열리는데, 남한산성 문화재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31회인 걸 보니까 되게 오래
1: 오래됐네요. 네,
0: 했어요. 그래서
1: 오래했습니다.
0: 저도 그전 한두 번 이렇게 뭐 뉴스나 이런 데서 본 적은 있는데,
1: 네.
0: 여튼 이제 올해가 400주년이라서 더좀 의미가 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 이야, 400년의 시간은 어떤 의미일까 싶기도 해요.
0: 그죠. 예. 엄청날 것 같습니다.
1: 이렇게 4년 버티기도 힘든데.
0: 아니, 또 그렇게 연결이 됩니까?
1: 그렇게 되죠.
0: 한 40년 하시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1: 40년은
0: 예.
1: 하고 났는데 뭐
0: 네. 예. 네.
1: 갑자기 레전드라고 그러고 역사 속의 뒤안길로 사라져가는 그런 사람을
0: 400년에
1: 치고
0: 비하면 뭐,
1: 400년에
0: 애기네요.
1: 비하면, 야, 그럼 되겠지고. 우린 지금 이렇게 어려운 지가
0: 네.
1: 2년, 3년
0: 한
1: 되나요?
0: 2, 3년 되죠. 얼추. 네네.
1: 이렇게
0: 뭐,
1: 힘든데.
0: 네.
1: 남한산성은 400년 얼마나 그 세월 풍파를
0: 그렇죠.
1: 견뎌내느라고
0: 이런저런. 네.
1: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0: 요, 이제, 뭐, 몇몇 행사들을 좀 말씀드리면, 이 개막 행사도 있고, 뭐, 첫날부터 쭉, 이제,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는데, 첫날 그 개막 행사에 보면, 뮤지컬, 남한산성 뮤지컬, 달을 태우다. 이런, 이제,
1: 이런 거
0: 게 있습니다. 그리고
1: 하는구나.
0: 초청 공연, 전통 줄타기. 기억나시죠? 이렇게 줄, 외줄에
1: 네네네.
0: 이렇게 줄타기 턱 뛰었다가, 막,
1: 그렇죠.
0: 거기서,
1: 중심 잡는 거 부채 같은 거 이렇게 들고 있어요. 확
0: 네네네네.
1: 흔들면서.
0: 그런 전통 줄타기라든지 그 영화 상영 뭐 이런 것들 다 준비되어
1: 네.
0: 있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날에는 이제 400년의 기억 내일을 여는 산성 요런 이제 공연을 합니다.
1: 야.
0: 이 공연이 400년 시간을 20분간의 퍼포먼스로 풀어냅니다. 이제 거기 다 응축이 되어 있는 거죠. 뭐 이렇게 그간의 세월의 여러 가지 일들 남한산성 과 관련된
1: 네네.
0: 그리고 퓨전 국악과 파페라 공연 뭐 이런 게 열리고 19일에는 남한산성 문화재가 이제 지금 31회인데 이 기원이 된게 대동굿이라고 합니다. 예전부터 이제 해마다 해
1: 네네네.
0: 왔겠죠.
1: 예.
0: 이 대동굿을 시작으로 해서 광주 예총과 남한산성 권역 7개 문화원 연합회에 공연이 펼쳐집니다.
1: 아, 큰
0: 네.
1: 일정이군요. 네.
0: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장작 뮤지컬 달을 태우다 요 공연도 나오고 이날 공연에는 가수 안예은 있죠. 예은
1: 네.
0: 씨, 안예은, 이승연 이런 분들도 출연을 합니다.
1: 안예은 씨,
0: 네.
1: 독특한 보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0: 그렇죠. 그리고 아까 줄타기. 그게 이제 마지막 날 20일인데 전통 연희의 대표 볼거리. 아무래도 이제 피날레이다 보니까 조금 더 힘을 좀 주지 않았을까, 제 생각에는. 남창동 줄타기 공연이 이제 관람객을 맞이하는데, 여기에는 한산성 전통 무예단, 무예도보통지의 전통 무예 퍼포먼스도 이제 펼쳐집니다.
1: 멋지겠다.
0: 그리고 영화, 그 남한산성 많이 아시죠?
1: 네네.
0: 이 영화를 그 남한산성 배경으로 이제 만들어졌는데, 역사 강사 최태성 그 선생님하고 같이 영화 속 장면과 실제 역사적 사실을 좀 비교하면서 이 의미가 뭐냐 이런 걸좀 재밌게 아마 풀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1: 그렇겠어요. 영화의 장면을 실제로 보고,
0: 네.
1: 배경도 보고, 이야기도 듣고.
0: 그 지난번에 왕과 사는 남자 같은 경우도
1: 네.
0: 그게 천만 넘고 이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 좋아하셨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면서 영월에 가서 실제 그 배경과 그 영화 속에 있었던 거를 이렇게 비교해서 보기도 하고 아 이런 부분은 좀 영화적 뭐 상상이구나 이런 건 실제구나 이런 걸 비교해서 보면 훨씬 예. 재밌어
1: 특히
0: 하시더라고요.
1: 해설이 있으면은
0: 네.
1: 또 이해가 쏙쏙 되잖아요.
0: 맞습니다.
1: 아, 재밌겠습니다.
0: 그리고 요 행궁에서는 남한산성 관련 도서를 또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찾아가는 도서관. 이제 가을에는 또 한 책 한 권 좀 휴식하면서
1: 읽어주는.
0: 네, 읽으면 또 좋잖아요.
1: 네. 네.
0: 뭐 그런 것도 있고.

0: 그 이제 먹을 것도 좀 빼놓을 수 없겠죠. 그 남문 주차장에서는 그 지역 상인들이 참여하는 산성 식객, 산성 식객도 운영이 됩니다.
1: 이 식객이라고 하는 이름이 왠지 군침 싹
0: 아,
1: 돌리는데요.
0: 그렇죠. 우리 허영만 선생님 책도 만화책 생각나고 남한산성의 대표 음식과 특산물을 한 자리에서 선보이며 또 지역 상권, 뭐 축제 이렇게 연결이 좀 된다고 합니다.
1: 좋네요. 의미가 있네요.
0: 네.
1: 야, 400년이라, 400년의 시간 동안. 저희 프린터가
0: 네.
1: 흑백밖에 안 되나 봐요.
0: 오늘은 흑백으로 뽑았습니다.
1: 아, 일부러?
0: 네, 오늘은
1: 의도적인
0: 흑백.
1: 거예요?
0: 의도적이진 않고 컬러 프린터가 좀 시원치 않습니다.
1: 네, 죄송해요. 괜한 얘기 꺼냈네요.
0: 네. 네.
1: 남한산성 갔다 어디로 가나요?
0: 자, 여기 옆에 이제 서울로 잠깐
1: 아,
0: 들어옵니다.
1: 좋아요.
0: 서울의 서초문화재단에서 하는 좀 유명합니다. 여기 또몇년 됐는데 서리풀 뮤직 페스티벌이라고
1: 네네.
0: 19일 이제 이번 주죠. 19일부터 20일 서초역부터 서초 3동 사거리까지 요한 900m 구간을 원래 이제 자동차가 막 굽히는데 아마 여기는 이 통제를 하면서 아마 그 공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축제장으로 펼쳐집니다. 요게 해마다 2015년부터 했었어요. 매년
1: 그렇죠,
0: 9월에
1: 그렇죠.
0: 했었습니다.
1: 네.
0: 서초구와 서초문화재단이 중심을 해서 하는 건데 많은 분들이 또 재밌어 하시고 뭐또 이렇게 도심에서 펼쳐지는 뮤직 페스티벌 이런 부분 때문에 좋아하셨던 것 같습니다. 축제 하루 전날 18일에는 이제 전야제 행사로 그 예술의 전당 음악 광장에서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패션쇼 여기 열립니다. 그리고 첫날에는 뭐 오프닝 퍼레이드 1시부터 이제 시작되고
1: 네.
0: 여기서 좀 인상적인 오프닝 퍼레이드가 어떤 거냐면
1: 네.
0: 고 이어 퍼레이드 시작을 이제 하면서 지상 최대 스케치북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게 2610제곱미터 정도의 규모의 그 왕복 10차선 도로가 거대한 도화지로 펼칩니다. 거기 크게 이제 그 종이를 펼쳐서 뭐
1: 아하.
0: 이렇게 분필 같은 거 있죠. 그런 걸
1: 바닥에 쓰는 거 아니죠?
0: 그렇죠. 바닥일걸요, 제가
1: 아니,
0: 알기로.
1: 그러니까, 뭐,
0: 네, 뭐.
1: 콘크리트 바닥 직접 쓰는 거 아니지? 도화지가 있는
0: 아, 그
1: 거지?
0: 도화지 있죠. 그렇죠. 바닥만
1: 아유, 우리
0: 있죠.
1: 청소하시는
0: 아,
1: 분들은
0: 그렇죠.
1: 아,
0: 그렇죠. 아니죠.
1: 안 되지.
0: 도화지에다가 이제 누구나 자유롭게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뭐, 그러니까 아이들과 함께도 재밌을 것 같고, 거기다가
1: 네네.
0: 뭐, 함춘호 사랑해, 이런 것도 되고, 막, 제 마음대로 할수 있는
1: 나
0: 거죠.
1: 얼굴 지금
0: 네,
1: 빨개졌어.
0: 그렇습니다. 그리고 첫날에는 그 6시 반부터 이제 첫날은 이제 클래식의 밤이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뭐 우리 손태진 씨도 나옵니다. 배종훈 지휘자 이끄는
1: 아,
0: 서초교향악단과
1: 우리 손태진이군요.
0: 왜냐하면 우리 함춘호의 복송이
1: 잠깐 잊고
0: 나왔잖아요.
1: 있었어요. 남의 손태진인 줄 알았어.
0: 아닙니다.
1: 우리 손태진인 거지? 연락이 없더라고. 그래서 이제 남의 손태진이 되었구나
0: 네.
1: 싶었는데.
0: 지금은 조금 이제 또 다른 스타일의 음악을 또 하고 계시죠.
1: 그래요. 다양한
0: 네.
1: 음악을 하고 있죠?
0: 그리고 뭐 소프라노 황수미, 메조 소프라노 방신재, 테너 김요한, 바리톤 김지훈, 양승희, 그리고 가야금 앙상블 이렇게 무대를 꾸밉니다. 그리고 LA 필하모닉 단원 이분들도 선악 사중주 선보인다고 합니다.
1: 아, 그쪽에 연고를 가지고 계신
0: 네.
1: LA 필하모닉 단원 분들 중에
0: 현악
1: 네분
0: 사중주.
1: 서정적으로 이제
0: 그렇죠.
1: 하시는 거죠?
0: 그리고 바이올리니스트 데니구 있죠. 그리고 재즈 피아니스트 조윤성. 그리고 또 반도네온 하면 또 이분 아니겠습니까? 고상지 씨도 함께 서리풀 재즈 나이트라고 재즈 음악 또 선보일 수 있습니다.
1: 좋습니다. 아유, 제 재즈 피아니스트 조윤성 씨 연주 듣고 싶습니다. 아,
0: 그렇군요.
1: 정말 좋아요. 정말 좋아요.
0: 아, 그렇군요.
1: 이야.
0: 네.
1: 이분 언제
0: 그리고
1: 한번 모셔야
0: 네.
1: 될 텐데.
0: 한번 저희가 준비를 한번. 근데 재즈 피아니스트면 우리 여기 조율해야 되지 않나요? 피아노?
1: 조율 안 해도
0: 튜닝?
1: 멋진
0: 아,
1: 소리
0: 된가요?
1: 날걸요?
0: 아, 재즈는?
1: 음정,
0: 네. 약간 다르게?
1: 재즈잖아요.
0: 네.
1: 음정이
0: 네.
1: 변한 거, 안 변한 것만 칠 수도 있어. 딱 쳐보고, 아,
0: 아.
1: 그것만 피해서.
0: 조윤성님 전화번호.
1: 아, 전화 잘안
0: 아,
1: 받더라고.
0: 그렇구나. 그리고 둘째 날에는 이제 어린이를 위한 또 클래식 공연들, 서리풀 퀴즈 클래식, 이런 게 있고, 서초 지역에 있는 음악인들 있죠. 이분들 공연이 또 펼쳐집니다. 그리고 밤에는 이제 케이팝 무대인데, 여기 우리 이제 또 크라잉넛,
1: 크라잉넛.
0: 자우림,
1: 나가요. 자우림.
0: 이승윤, 요런 또 이제 대중 뮤지션들, 케이팝
1: 참
0: 음악들
1: 좋습니다.
0: 함께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런 공연, 클래식의 밤, 뭐 케이팝의 밤, 서리풀 키즈 클래식 요런 이제 공연들은 이미 이제 인터넷 사전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은 이제 인터넷으로 이제 사전 예약을 받는데 이제 80세 이상인 분들 상대적으로 이제 디지털 약자라고 하는 분들인데 아무래도 이제 연세가 요 60세, 50세 분들보다는 이제 있으시니까 요런 분들을 위해서 전화 예매도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1: 좋습니다.

0: 중재가 또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 점은 미리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저도 이 지역
0: 네.
1: 어디에서 하는 문화축제에 초대를 받았는데, 제가 그때 성창진 선배님을 모시고 해야 돼가지고, 이게 아쉽게 함께 하지 못하게
0: 그렇구나.
1: 됐습니다.
0: 네네. 아니면 이때 보실 수도 있을 뻔했네요.
1: 그러니까요. 여기
0: 그러네요.
1: 제 이름이 올라올 수도 있었는데.
0: 네.
1: 그랬습니다. 아유, 900m를 교통통제한다.
0: 그럼 거의 막 1km 좀안 되는 구간이니까 제법 기네요, 그래도.
1: 야, 좋겠습니다.
0: 네.
1: 또, 이 차가 없는 거리를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0: 그렇죠. 또 그런 재미가 또 보행자를 위해서는 되게 재밌는 축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1: 차가 없어서 조용한데
0: 네.
1: 음향이 크다. 이건 또 어떻게 해야 되지?
0: 아니, 근데 음향이 또 이때는 뭐 클래식도 있고 뭐 우리 대중음악도 있고 아이들 키즈 클래식도 하니까 뭐 소위 소음이 아니니까 이거는 또 즐길 수 있지
1: 그렇죠.
0: 않을까요?
1: TBS는
0: 네.
1: 시끄러운데 우리는 음악을 계속하고 있다. 이런 거죠?
0: 네.
1: 자, 서울을 갔다가 김포공항으로서 비행기를 타나요?
0: 그렇습니다. 제주도로 갑니다.
1: 뜹니다.
0: 제주 하면 또 해녀 아니겠습니까? 해녀. 제주에만 해녀가, 다른 지역도 있기는
1: 살 수도
0: 있겠군요. 네.
1: 있죠.
0: 근데 제주 하면 특히나
1: 네.
0: 해녀가 유명하니까. 이 해녀 문화가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 유산에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1: 올라가야죠.
0: 뭐 대단하죠.
1: 멋지죠. 네.
0: 그러니까 이 해녀 체험을 할수 있습니다. 19일, 이제 이번 주부터 제주 해녀 축제를 개막하는데,
1: 네.
0: 해녀 체험도 하고, 뭐 해녀분들에게 이야기도 듣고, 또 당연히 이 제주바다 해산물 요리, 이것도 맛볼 수 있고,
1: 지금
0: 좋습니다.
1: 갑자기 배가
0: 저도
1: 너무
0: 막.
1: 고파요, 지금. 그 할망카세? 할망카세가 할머니
0: 그렇죠.
1: 직접 뭐 해주시는 건가?
0: 그렇죠. 아마 그 이제 오마카세 이런 걸
1: 오마카세.
0: 좀 재밌게 만든 것
1: 그런
0: 같습니다.
1: 거구나. 네.
0: 이제 19일, 20일 동안 하는데, 제주시 구좌읍에 있는 해녀 박물관이 있는데, 요 일대에서 이제 열립니다. 이것도 19회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좀
1: 오래됐군요.
0: 한 20여 년 이제 가까이 되죠.
1: 네.
0: 그래서 여기는 해녀 굿과 거리 행진으로 시작이 되고, 또 기념식에서는 어린이 창작 뮤지컬로 시작해서, 제주 해녀의 헌장 낭독, 해녀와 어린이 합창 공연, 그리고 유네스코 등재 10주년 기념 특별 공연도 펼쳐집니다. 그리고 또 우리 트로트 하시는 우리 박현빈 씨, 양양 씨, 이런 분들도 무대에 올라서 좀 흥겹게 만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역시 축제 이 행사에는
0: 빼놓을 수 없죠. 또 흥겨운.
1: 네,
0: 네.
1: 트로트가 또 힘이 강해요.
0: 그리고 여기 수영 대회를 하나 여기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은데
1: 네.
0: 해녀들이 그 이제 부력 이렇게 물에 있다가 뜨는 그 도구에 태왁이라고 있는데
1: 태왁 있죠.
0: 태왁을 활용해서 하는 수영 대회가 있습니다. 그게 숨비 시그널 챌린지라고
1: 네.
0: 이 수영 대회와 해녀 노래 경연. 해녀분들 노래 경연, 숨비 가요제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요 이제 숨비라는 말이 이제 붙였던 이유가 해녀가 수면에 올라올 때 휘파람처럼 휘휘 하잖아요. 그 왜?
1: 그렇죠. 호흡
0: 그
1: 조절하는
0: 숨비,
1: 거죠.
0: 예. 숨비라고 하잖아요. 숨비 소리. 그거를 이제 차용해서 붙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둘째 날에는 저는 여기 사실은 좀 마음에 드는데, 가볼 수가 없네요.
1: 뭘.
0: 수산물 자선 경매. 이제 먹고 싶은 수산물 자선 경매 할수 있고, 아까 말씀해주신 해녀 요리 시연, 이른바 할망카세.
1: 되게
0: 준비되어 있습니다.
1: 어지럽죠? 왜 이렇게 어지럽지?
0: 그리고, 전통 해녀복을 입고 해녀와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숨비 스냅, 참여형 체험도 이제 체험할 수 있습니다.
1: 네네. 숨비 스냅을 맛보는 건가요?
0: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밑에 거 입어서 인다 뭔가 해녀 밥상 이야기하려고.
1: 네.
0: 해녀 밥상 같은 향토 음식을 비롯해서 각종 해산물 맛볼 수 있는데 노릇노릇하게 구워낸 생선구이. 제주 또 갈치도 맛있고 그죠? 다 맛있잖아요. 해녀들이 갓 잡아온 싱싱한 해산물로 요리한 제주 특산 음식 이런 거다 맛볼 수 있습니다.
1: 난리
0: 그만
1: 났습니다.
0: 소개될 것 같아.
1: 지금 뱃속이 지금 꾸르륵꾸르륵 대고 지금
0: 네.
1: 진짜 꾸르륵꾸르륵.
0: 네.
1: 음식, 이 반응이 정말 대단하다.
0: 네, 참 좋네요. 네.
1: 좋습니다. 가서 또 제주 음식도 맛보고 제주의 문화도 경험하고.
0: 거기 밑에 잠깐 그 포스터 하나 보시면
1: 네.
0: 거기 카피 중에 좀 인상적인 카피가 왼쪽에 보면 제주의 바다, 해녀의 오늘이 내일의 유산입니다. 이런 말 카피가 있는데
1: 네.
0: 되게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해녀분들의 오늘의 일상이 정말 우리가 하나하나 차곡차곡 이게 다 유산이 되는
1: 그런
0: 거잖아요.
1: 거죠.
0: 그래서 제주 해녀 축제가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
1: 요즘은 해남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0: 그렇구나.
1: 그렇죠.
0: 네.
1: 다 해녀라고 하진 않죠? 해남 맞죠? 해남이라고도 하시죠?
0: 그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1: 그러니까 여기 이제
0: 네.
1: 뭐 예전에 그냥 다 아우러서 그냥 해냐 이랬었는데.
0: 그렇죠. 예전에 어머니들이 주로 많이 하셨으니까.
1: 어느 순간부터는 해남이라는

0: 말도 조금 들리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뭐잘 모릅니다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 네.
0: 아이고, 힘차게 제주도까지 내려갔습니다. 잠깐 쉬었다 가죠.
1: 네, 노래 한 곡. 네, 오랜만에
0: 그래요.
1: 또 예람
0: 우리
1: 씨
0: 예람
1: 노래, 네,
0: 씨.
1: 노래를 한번
0: 거리를
1: 준비했습니다.
0: 행진하는 소리. 야, 이 곡도 에너지가 생기죠?
1: 네.
0: 듣고 계속 이야기 나눠가겠습니다. 예람입니다. 거리를 행진하는 소리.
2: 거리를 행진하는 소리. 누군가는 새벽에 열쇠를 쥐고 있어. 거리를 행진하는 소리.

0: 비가 옵니다. 비 오는 날은 대리기사님들이 적게 출동하니까 상담원 소연이도 바쁜 날이에요. 하지만 저에게는 아직 12분의 기사님이 남아있지요. 대리운전은 지금부터다.
1: 좌우로 정렬 2588
0: 눌러줘요 2588.
2: 이야, 노래 따라 하다가 네. 목소리 나갈 뻔했어요. 따라 하게 되네. 네. 예람 씨, 저희 방송 함께 하면서 정말 감동이었거든요. 저희 개인적으로.
3: 네, 네. 너무 놀랐습니다.
2: 그래요.
3: 실제 또 라이브로 보니까.
2: 라이브로 하니까 네. 진짜 좋더라고요. 음반으로는 담을 수 없었던 그 에너지가 확 느껴져요.
3: 아까 청취자분들도 몇 분 문자 주셨는데, 예람 씨, 신곡 나왔다고 우리 저기 한포송에서 또 한번 볼 수 없냐고 말씀해 주셨는데
2: 어떻게
3: 한번 연락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진짜. 네, 네. 올해 한 가을쯤에 예. 뭐 근데 지금 어제도 잠깐 포크너 때 말씀하셨지만 그 포크너 근황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네. 10월 한 중순 이후까지 지금 계속 다 차 있어요. 신청자분들이 좀 많이 한 몇 달 전보다는 훨씬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어제도 또 어떤 분이 신청해 주시고 지금.
2: 아, 그렇군요.
3: 그, 또, 신청하신 분을 다 저희가 또 소화를 못할 정도여가지고.
2: 아, 저도 네. 개인적으로 전해드린 이야기는 그, TBS에서 준비한 이 방송 중간에 그 코너들, 포크너 코너.
3: 네네.
2: 음악하는 젊은 친구들한테 아, 이게 아름아름 소문이 나가지고요.
3: 오.
2: 아, 그 음악하는 사람들한테는 또 귀한 시간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전해주더라고요. 우리가 꼭 살아나야 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3: 자신의 청년들의 자신들의 음악을 그죠. 아, 또 이렇게 대중들에게 좋아요. 선보일 수 있는 기회이잖아요.
2: 어떻게 우리가 반찬을 하나만 먹어요. 다양하게 먹어봐야죠. 그렇죠.
3: 네. 아, 알겠습니다.
2: 주식이 너무 화려하니까 어떡해요. 또 특별한 거 먹고 싶은 분들 계시잖아요.
3: 그렇죠. 물론 뭐 케이팝도 좋고 뭐 아이돌도 좋고
2: 그거 드시지 뭐 말란 소리 아니에요. 네. 그냥
3: 좋지만 또 이런
2: 건강이 해로우니까 이것저것 드셔보시라 하는 거지.
3: 아, 편식하지 마라 이런 느낌이에요.
2: 그런 거죠.
3: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2: 아, 한번 해봤어요. 네. 네. 네. 아, 1302님께서 네. 제가 해남 있죠? 라고 약간 약간 운을 띄었더니 아 요즘 해남 있어요. 김창옥 님도 해남 하셨고요. 아. 외국인도 있으시더라고요. 하나 또 정보 주셨습니다.
3: 외국인 해남 해녀도 좀 색다를 것 같네요. 금발이나 뽀글뽀글 하는 머리.
2: 그렇습니다.
3: 외국분들.
2: 그렇습니다. 네. 자, 거리를 행진하는 소리를 듣고 왔으니 어디로 갈까요?
3: 이제 밀양으로 가보겠습니다.
2: 밀양에
3: 네, 좀 재밌는
2: 밀양하니까 또
3: 축제. 밀양 뭐 있나요? 아, 밀양 국밥. 돼지국밥도 맛있는데. 네. 자, 밀양에서 외계인이죠, 외계인. 에어리언. 네, 외계인 대축제가 있습니다.
2: 뭘까?
3: 제 7회입니다, 참고로. 이번 7회니까 네. 또 어쨌든 연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9월 19일부터 20일까지 밀양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에서 온 가족이 함께하는 우주운동회와 과학 체험을 즐기는 외계인 네. 대축제.
2: 네네네. 네. 네. 네. 과학 체험과 연계된 거군요.
3: 맞습니다.
2: 네.
3: 이게 낮 시간대에는 거대한 우주 놀이터로 일종의 변신을 하는 건데 우주 대운동회 안에서는 서바이벌 사격 게임, UFO 파괴 대작전 뭐 이런 경기가 펼쳐지고 예. 우주 행성 투어 그리고 이 밀양에서 외계인 대축제를 하는 뭐 근거 이유가 될 수가 있는데 국내 유일 외계 생명 특화 천문대가 있습니다.
2: 아 그래요?
3: 이게 이제 밀양 아리랑 우주 천문대인데 여기에서 이제 외계인 과학 체험 부스가 운영이 됩니다. 이거 어떤 걸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외계인 체험 부스인데 외계인의 그 인이 어디 들어간다 할 때 IN이죠 영어. 그리고 약간 뭔가 중의적인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재밌는 놀이와 학습을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2: 네. 네, 유튜버님이 나오셔요?
3: 아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어린이와 가족 관람객을 위해서 이제 구독자 187만 명인 또 유튜버가 있습니다.
2: 네.
3: 또 151만 명인 유튜버가 있는데
2: 어떤 느낌일까?
3: 이 유튜버 두 분 다 제가 알아요.
2: 아, 그래요?
3: 아, 개인적으로 안다는 게 아니라 제가 구독이 되어 있다고.
2: 깜짝이야.
3: 저희 아이가 좋아합니다.
2: 개인적으로 안되는 줄 알고.
3: 아니요.
2: 줄 좀 대보려고.
3: 개인적으로 알고 싶어요. 진짜 특히 앞에는 이 피읍 유튜버 있죠. 네. 앞에. 네. 이 유튜버는 재밌거든요. 저희 집에서도 하루에 한 번 이상 봅니다.
2: 뭘 주제로 하시는 분이에요?
3: 이 친구들, 저보다는 나이가 어린 분들.
2: 친구지, 그러면. 친구 하자. 네, 네.
3: 이 분들이 주로 이제 특정한 상황을 두고 서로 이렇게 대결을 하는 컨셉이에요.
2: 그러니까
3: 예를 들어서 뭐 24시간 동안 물만 먹고 살기. 뭐 24시간 동안 뭐 밥만 먹고 살기. 예를 들자면 뭐 그런 것처럼 뭐 그런 재밌는 주제를 한다든지 뭔가 상황을 주고 하는 뭐 그런 것들도 하고 다양한 이제 이야기 저기 얘기들 합니다. 주로
2: 그러네요.
3: 이제 뭔가 그 상황에 맞게끔 예전에 뭐 무한도전 같은 느낌도 좀 있고.
2: 힘들겠다. 이거.
3: 네. 힘들 것 같아요.
2: 그러니까요.
3: 주로 한 남자 한 4명 정도 되는 친구 다 친구들이에요.
2: 친구들끼리.
3: 선후배들끼리 하는 건데 특히 이제 뭐 남자 아이들의 인기가 많습니다.
2: 아, 그랬을 거 아니야. 주위에서. 그렇죠. 저런 정신 나간 이것들 말이야. 이랬던 걸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네. 아이들에게 관심을 갖고.
3: 그래서 이 무대에 오르기 때문에 아마 특히 어린이나 이렇게 또 가족분들은 많이 찾을 수 있지 않을까.
2: 재밌겠네요.
3: 네. 그리고 좀 재밌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외계인 코스프레 대회가 있습니다. 이거 어떨지 궁금합니다. 도대체 외계인 코스프레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머리 동그랗고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뭐 이렇게
2: 상상을 하는 거지.
3: 네, 더듬이 같이
2: 그렇지.
3: 이게 상상을 해서 하는 겁니다.
2: 본인
3: 정답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2: 그렇지. 네, 네. 내가 생각하는 외계인은 이럴 것이야라고 본인들이 코스프레 하는 거잖아요.
3: 네.
2: 와, 이게 또 어떤 작품들이 나올지.
3: 그리고 저녁에 그 보조 경기장 잔디 마당에서는 야간 시네마 영화도 감상할 수 있고 여기에서는 그 공공 배달 앱이 있습니다. 그 공공 배달 앱 현장에 가서 공공 배달 앱으로 음식을 주문을 하면 결제 금액의 절반, 그러니까 뭐 한 3만 원 주문했다고 15,000 원 정도를
2: 갑자기 내가 눈이 동그래졌어.
3: 네, 미량 사랑 상품권, 그 지역 상품권으로 환급을 해줍니다.
2: 돌려준다는 얘기죠.
3: 네, 그러면 또 지역 그 지역 상인들의 뭐 음식이라든지 이런 거 다시 또 사 먹을 수 있는 거죠.
2: 그게 네. 상한선이 있어요?
3: 상한선까지는 여기 나와 있지는 않는데 결제 금액의 50%라고 하는 걸 보니까 뭐 정황상 아주 뭐 고액은 아니겠죠.
2: 우리를 그냥... 우습게 하는 걸 수도 있어. 우리가 한번 시키면은 얼마나 무서운데.
3: 한 몇 백만씩 먹는 거 아니야.
2: 뭐 갑시다.
3: 네. 그래서 음식을 주문하면 뭐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2: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미량. 아, 근데 그게 돼지가 들어가는 게 없네.
3: 그 포스터도 되게 귀엽지 않습니까? 외계인 대축제에서.
2: 아, 여기 유튜버 중에 네. 뭐 이래 있어요. 이분들은 음식과 관련된 일일까?
3: 이분들은 이제 뭐 약간 이제 이벤트니까 뭐 일종의 뭐 팬사인이라든가 토크쇼라든지 이런 느낌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확하게는 뭐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으나.
2: 야, 네. 여러분들 다녀오실 분들 한번 다녀오셔서 네. 한번 이야기를 한번 전해주시죠.
3: 네.
2: 자, 미란까지 갔다가 다시 올라와.
3: 자, 다음은 이제 또 의미 있는 또 어떤, 행사인데 경기문화재단에서 네. 준비했습니다. 10월, 이제 다음 달 3일.
2: 네.
3: 무명 의병 체험마당입니다. 이제 의병들은 뭐 우리나라가 좀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많이들 나오셨잖아요.
2: 네.
3: 근데 요 특히 이제 일제 국권 침탈에 맞서서, 일어났는데 이름조차 남지 않는 분들, 그러니까 무명으로 그냥
2: 그렇죠.
3: 생을 마감하신 분들,
2: 그런 분들이요.
3: 이런 평범한 분들의
2: 아니겠지겠죠.
3: 삶과 그런 실천을 한번 조명해보자 이런 좀 뜻깊은 축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명 의병 체험마당, 무명 의병 축제로 만나다 이런 네. 내용인데, 이게 또 이제 좀 엄숙한 뭐 행사이긴 하지만. 너무 또 엄숙하게만 하면 조금 긴장될 수도 있고
2: 네.
3: 그래서 조금 친근한 방식도 같이 기획을 한 것 같습니다.
2: 네, 네.
3: 뭐 강연, 퀴즈, 책 그리고 춤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친근하게 참여할 수 있는 축제 형식이고 여기도 아까 우리 그 남한산성 할 때 나오셨던 우리 최태성 선생님 역사 강의하시는 최태성 선생님이 여기도 나오세요.
2: 아, 바쁘겠어.
3: 역사 쪽은 최태성 선생님이 많이 하시는데
2: 이럴 때마다 네. 역사 공부를 좀 할걸. 그런
3: 기타와 역사 같이 했으면 아
2: 그런 거 잘하지.
3: 아 괜찮았을 것 같은데.
2: 딱 집에서 가야금 같지 않아요?
3: 아니면 최동 선생 연락을 해서 같이 다니려고
2: 그러려고.
3: 자, 그래서 여기 이 최태성 선생님께서 무명 의병 정신과 오늘날 우리의 삶 요걸 주제로 해서 용기 있는 선택을 했던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에게 메시지도 공유한다고 합니다.
2: 참 의미가 있습니다.
3: 그리고 시민들

0: 참여하는 또 즐길거리도 있는데
1: 네.
0: 경기 지역의 무명 의병 연구소인 1895에서 1910, 1895년부터 1910 요 빛났던 그들 무명으로 만나다 요런 연구서적이 있는데
1: 네.
0: 이거를 활용한 골든벨 골든벨이 오픈북 형태로 열립니다. 그러니까 네네. 이제 미션에서 맞추면 뭐 이제 어떤 경품도 타고 이런 네. 이제 진행을 하는 건데 이것도 좀 공부도 하면서
1: 아, 뭐 그렇죠.
0: 놀이도 하고 뭐 그러지 않을까.
1: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를 접하게 되잖아요.
0: 네.
1: 그럼 뭔가 몰랐던 사실에 대한 그런 새로운 네. 느낌도 들고요. 아, 우리가 이랬구나. 이런 분들이 수고하셨구나. 그래서 현재 우리가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고마움과
0: 네.
1: 그런 마음이 들긴 하는 일들이 많아지는 것
0: 맞습니다.
1: 같아요. 네.
0: 뭐 자세한 정보는 경기문화재단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고 특히 네. 아까 그 최태성 강사님 그 선생님 특강이라든지
1: 네.
0: 뭐 골든벨 이벤트 이런 거는 사전 신청이 필요합니다.
1: 네.
0: 미리 확인해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1: 좋습니다. 어디로 가요?
0: 이제 전북 전주입니다. 전주.
1: 네, 좋습니다.
0: 아, 전주 문화재단에서 하는 윷놀이 대회인데 이것도 좀 재밌습니다. 10월 4일과 5일 전주 한벽 문화관 일대에서 네. 달망달망 종지 윷놀이 대회. 그냥 윷놀이가 아니라 이 종지 끌어달죠.
1: 아, 네.
0: 거기 윷 담아서 예전 어르신들 이렇게 탁 던지는 윷놀이 아, 기억나십니까? 저 어릴 때.
1: 죄송해요.
0: 그 어른들, 저희 삼촌들이 봤는데.
1: 손으로 던지기만도 바빠가지고.
0: 손도 봤는데 이런 종지 그릇에 윷이 되게 작은 걸 이렇게 네 개를 얹어서
1: 아,
0: 싹 뭐 술잔 돌리듯이 이렇게 탁 던지고 했었거든요.
1: 어, 그래요?
0: 어, 기억나요.
1: 아니, 저는 네. 처음입니다.
0: 네, 그게
1: 처음
0: 이제 종지 윷인데 이 네. 종지 윷은 작고 뭉툭한 뉴스를 종지에 담아 던지는 전북 지역의 대표 전통놀이입니다.
1: 그렇군요.
0: 네. 근데 저는 제가 그 경남 하동이었는데 아마 네. 거기가 전라도와 경상도가 이렇게 경계거든요.
1: 전라도와
0: 네. 그래서 아마 호남 쪽에 그런 문화도 좀 들어오지 않았을까. 제 추측에는 그랬던 것 같더라고요.
1: 좀 가벼워 보였네요, 조금 전에.
0: 아닙니다. 근데 이게 유치 그냥 던지는 거 하고 조금 달라요. 이게
1: 기원을 담는 거잖아. 이렇게
0: 그렇죠.
1: 돌리는 게 뭔가 이렇게 잘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이잖아.
0: 그 종지에다가 유치를 담아서 던질 때 그 재밌어요. 이 던지는
1: 아.
0: 맛이라고 해야 되나?
1: 아.
0: 그러니까 유치는 뭐 이렇게 우리가 긴 짝대기 네 개를 던지는 느낌인데 거기는 이렇게 사발에 이렇게 담아서 살살살 돌리면서 탁 던지는 거니까. 그리고 이 윷놀이 종지 윷놀이 키트를 자체적으로 또 제작을 했습니다. 이 재단에서.
1: 아.
0: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좀 홍보도 하는 이제 의미도 있는 것 같고 이게 이제 전북 지역의 방언으로는 깍쟁이 유치라고 한답니다. 깍쟁이
1: 예쁘다. 이름이 귀엽네요.
0: 네. 그래서 뭐 윷놀이야 뭐 어른아이 할 거 없이 다 좋아하니까
1: 맞아요.
0: 이게 대회인데 하루에 80팀씩 해서 총 160팀이 참가를 합니다. 해서 이제 최종 우승팀에게는 상장과 상품 주어지고
1: 아, 상장 네. 상품이 눈에 띄네.
0: 아, 그렇군요.
1: 좀 좋으면 좋겠다.
0: 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지금 당장 신청하셔야 됩니다. 신청이 내일까지입니다. 내일까지. 18일까지.
1: 아, 저희가 네. 너무 늦게 정보를 알려드린 거 아닌가요?
0: 아, 일단은 이제 저희는 이제 요 신청도 신청이지만 가서 보는 맛도 있기 때문에
1: 네,
0: 이제
1: 네.
0: 구경을 한번 해보시라는 의미도 물론 있습니다.
1: 네.
0: 선착순으로 진행이 되는데 2인 이상 4인 이하로 팀을 구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랑 함디랑 2명 이상이라든지 뭐 저희 뭐 이렇게 기술팀이라든지 같이 해서 4명까지 가능하다는 거죠.
1: 고개를 젓는데요, 밖에 기술팀.
0: 아, 그렇군요.
1: 관심
0: 그래서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전주문화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포스터가 예뻐요.
0: 네, 뒤에 보면 귀엽죠.
1: 캐릭터가 귀엽네요. 네.
0: 달망달망 귀엽지 않습니까?
1: 달망달망. 아.
0: 네.
1: 가서 윷놀이도 하고요. 또 전주 특산 음식들.
0: 비빔밥 먹어야죠. 비빔밥.
1: 콩나물국밥 아니었어요?
0: 저 비빔밥도 아 콩물국밥도 그렇긴 하죠. 비빔밥도 전주 비빔밥.
1: 여기서 취향이 갈리는구나.
0: 아 그렇군요. 전주 비빔밥에서 콩나물국을 국을 먹으면 되죠.
1: 아 그래요? 네. 그건 취향 차이니까 알겠습니다.
0: 네.
1: 벌써 다 갔던 거예요?
0: 네, 네, 다 갔습니다.
1: 오늘 왜 이렇게 여행을 빨리 다녀왔지?
0: 아니요, 지금 이제 7분밖에 안 남았어요.
1: 그래요?
0: 네, 곧 끝나야 됩니다.
1: 아.
0: 네.
1: 야, 음악 듣고 헤어져야죠.
0: 아까 우리 그 안예은 씨 얘기를 해서
1: 네.
0: 우리 또 신청곡 그 저기 우리 일산 멋쟁이 주님. 안예은 노래 듣고 싶다고 신청해 주셨다고요?
1: 아, 지난번
0: 네.
1: 저희가 그 고향 아람놀이에서 공연을 마치고
0: 네.
1: 뒤 모임을 하는데
0: 네.
1: 예은 씨가 왔어요 같이.
0: 오, 그렇구나.
1: 공연장에서 몇 분 만나. 제가 또
0: 네.
1: 이 마스크 쓰고 하는 데 나가지고 예은 씨한테
0: 네.
1: 아주 무참히 밟혔잖아요.
0: 아,
1: 그래가지고
0: 그렇죠, 그렇죠. 네.
1: 내가 감정이 좀 안 좋았는데
0: 에이,
1: 그냥 안, 마스크를 벗고 만났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다 그랬더니
0: 네.
1: 너무 좋더라고 사람이.
0: 안예은 씨도 보면 저희 함춘호의
1: 순간. 근데 재밌었던 게
0: 네.
1: 그렇습니다.
0: 네.
1: 이 여군 같은 느낌이 딱 들더라고. 그래서 아니 그러니 그렇게 크게 네. 얘기할 게 아니다. 네. 그냥 부드럽게 얘기해. 알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좀 관심 갖고 지켜볼 분이구나.
0: 아, 그렇군요.
1: 오늘 목소리 한번 들어보죠. 뭐 일산멋쟁이 주님이 신청해 주신 안예연 상사화를 들으면서 저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0: 네.
1: 다음 주에 만나요? 안 만나요?
0: 아, 다음 주로 추석 연휴입니다.
1: 그래요.
0: 네, 그 전에 뭐 뵐 수 있으면 뵙는 걸로 하시죠.
1: 그래요.
0: 네.
1: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0: 네.

마지막이 참 아련하네요. 안녕 상사화. 13마차기주님이 시청해 주셨어요. 6832님께서 현우 PD님, 저는 지금 점심으로 보리비빔밥 준비하고 있어요. 아, 약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희도 갈 거거든요. 저희에게 한 30분만 있었다면 정말 화났을 텐데. 아, 그럼 저희도 내려서 보리비빔밥 먹으러 갈까요? 예지아빠빠님께서 안녕님 함스터 예약 좋습니다. 이 추노영님의 뒤끝을 볼수 있는 건가요? 제가 예은 씨한테는 안될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요?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 2시간 행복했습니다. 저는요 내일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언제나 오늘처럼 지금까지 저는 대한민국 기타 함춘호였습니다.

TBS 캠페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가 신임 대표이사와 비상근 이사, 비상근 감사 등 임원 3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지원서 접수는 9월 18일 오후 6시까지며 자세한 모집 내용은 TBS 홈페이지 팝업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갑작스러운 화재, 특히 지하철에서라면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며 위험에 빠질 수 있는데요. 열차에서 불이 나면 노약자, 장애인석 옆 벽면에 비상 버튼을 눌러 승무원에게 알립니다. 안내에 따라 출입문 쪽 의자 아래에 비상콕을 조작해 열차에서 탈출하고 옷이나 수건, 방독면으로 코와 입을 막은 채 벽과 바닥에 통로 유도 등 시각장애인용 보도블럭을 따라 신속하게 대피합니다. 재난, 알고 대처하면 안전이 보입니다.

0: 9월에 찾아오는 가을 태풍. 여름 태풍보다 더 무섭습니다. 사망과 실종 246명. 이재민 약 6만 3천 명. 5조 원이 넘는 재산 피해를 낸 태풍 루사를 비롯해 태풍 매미 그리고 곰파스까지. 가을 태풍은 우리에게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남겼습니다. 태풍으로부터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태풍이 예보되면 산간과 계곡, 하천, 방파제 등 위험지역에서 최대한 멀리 안전한 곳으로 미리 이동하고 상습 침수지역과 배수구, 배수펌프장을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가을 태풍. 빈틈없이 대비하고 철저히 대응하면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1: TBS 교통정보.
2: 11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중부고속도로 하남 쪽으로 마장휴게소 부근 갓길에서는 사고 처리가 1시간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잘 살펴서 지나시기 바라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수원나들목 부근에 있었던 사고 때문에 뒤로 기흥부터 3km 구간 밀립니다. 서울시 구간에서는 양재에서 반포까지 정체고요.

서울 양양간고속도로 양양 쪽으로는 남양주요금소 3차로에서 고장차 처리 중이라 요금소 앞두고 2km 구간 속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동호대교 부근 1차로에서도 고장차 처리 작업하고 있어서 일대로 서행하고요. 반대편 구리 쪽으로는 서강대교부터 작업하고 있는 동호대교까지 막힙니다. 올림픽대로 김포 쪽으로 한강대교 부근 1차로에서도 작업하고 있어서 뒤로 동호대교부터 한강대교까지 밀립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1: TBS 정오 뉴스입니다. 행정안전부는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과거 검찰 재직 당시 행적 등을 추가로 확인한 결과 김 후보자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 출국금지 사건과 정진웅 검사 독직폭행 사건 관련자 기소에 반대 의견을 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 겸 중수청 개청준비단장은 오늘 브리핑에서 그간 언론과 국회에서 제기된 논란과 의혹에 대해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을 바탕으로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차관은 다만 국민 여러분의 우려를 결코 가볍게 넘기지 않겠다며 중수청장 후보자의 자질과 역량, 과거 행적 및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있을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는 직접 소명하고 국회에서는 엄밀하게 검증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할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출범 10일 만에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특검팀은 오늘 오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방선거관리위원회 등 모두 9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7일 특검팀이 공식 출범한 이래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특검팀은 선관위 사무실에서 내부 서버 등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서울이 영국 컨설팅 그룹 GN이 발표한 국제금융센터 지수에서 세계 7위에 오른 가운데 오세훈 시장은 서울의 금융 경쟁력을 끌어올린 가장 강력한 자산이 바로 서울이라는 브랜드라고 평가했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 페이스북에 미치면 미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2021년 16위였던 서울이 불과 5년 만에 9계단을 뛰어오르며 명실상부한 세계 금융도시 상위권에 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특히 도시 평판이 직전 9위에서 세계 3위로 6계단 오른 점에 주목했습니다. 오 시장은 2008년 처음 시장을 맡았을 때 CNN의 세계 날씨예보에 도쿄와 베이징은 있지만 서울은 없는 것을 보고 서울을 넣어달라고 요청했다가 비용을 지불하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그날의 모욕감과 참담함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고 회고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순간 반드시 서울을 아시아의 중심 도시로 만들겠다고 결심했다고 적었습니다. 올해 추석 연휴 귀성 차량은 주요 목적지에 따라 사흘에 걸쳐 분산되고 귀경 차량은 추석 당일인 25일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티맵 모빌리티와 SK텔레콤은 과거 티맵 명절 기간 이동 데이터를 바탕으로 서울과 광주, 부산, 대전, 강릉 등 주요 구간의 일별 시간대별 예상 소요 시간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예측됐다고 밝혔습니다. 티맵은 귀성길 정체를 피하려면 연휴 전날인 23일 늦은 밤부터 24일 새벽 사이 출발하거나 24일 오후 7시 이후 25일 오후 5시 이후 이동하는 편이 유리하다고 안내했습니다. 정부가 우리 국민이 북한 주민과 접촉하려고 낸 신고를 선별에 거부할 수 있도록 한 법적 근거를 폐기하는 입법에 찬성 의견을 냈습니다. 통일부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통일부는 지난해 6월 조국혁신당 김준영 의원이 발의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의 이 3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조항은 남한 주민이 북한 주민과 접촉하려면 통일부 장관에게 미리 신고하도록 하고 통일부 장관은 남북 교류와 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거나 국가 안전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5.7도, 습도는 45%입니다. 정오 뉴스를 마칩니다. 이가희였습니다.
2: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대리운전 2588 2588 박소현.
3: 네, 박소현 대리운전입니다. 명동에서 일산 두 명 필요하시다고요? 소연이와 이룡이 보내달라고요? 좌우로 찾아서 연락드릴게요.
4: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5: TBS 캠페인.
6: Hello.
7: 니하오.
6: Bonjour.
8: 안녕하세요.
9: 소리는 다르지만
8: 의미는 같습니다. 서로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소통과 이해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문화는 다른 문화가 아니라 다양한 문화입니다. TBS에서 전해드렸습니다.
9: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1: 좌우로 정렬 2588 2588 2588 2588. 왜 좌우가 같냐고요? 배우 박소연의 하늘 같은 고객님 단언컨대 한번 눌러주세요. 눌러줘요 눌러줘요 2588 2588 응답하라 대리운전 2588 2588.

0: TBS 캠페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가 신임 대표이사와 비상근 이사, 비상근 감사 등 임원 3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지원서 접수는 9월 18일 오후 6시까지며 자세한 모집 내용은 TBS 홈페이지 팝업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 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2: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주세요.
1: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2: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3: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4: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5: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 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 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 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0: TBS 교통정보
6: 12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반포대교 부근 5차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이 때문에 뒤로 동작대교부터 정체고요. 사고 지점 지나서도 작업하고 있는 동호대교까지 쭉 밀립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영동대교 부근 5차로에서는 고장차 처리 중인데요. 이미 정체되던 곳이라 뒤로 반포대교부터 영동대교까지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 자유로분기점 부근 4차로와 갓길에서는 화물차 추돌사고 처리 중이라 사고 지점 앞두고 정체했고요. 남부권 남해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사천나들목 부근 1, 2차로에서도 사고 처리 중이라 이곳을 앞두고 3km 구간 서 있다시피 합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둔대분기점 3차로에서는 고장차 처리 작업하고 있어서 뒤로 반월터널부터 속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한 우리집 가정경제 솔루션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가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9월 17일 이른바 고백데이라고 합니다. 오늘부터 연애를 시작하면 100일째 되는 날이 크리스마스라서 젊은 세대 사이에서 생긴 재미있는 기념일인데요. 요즘은 문자나 톡으로 마음을 전할 방법이 참 많죠. 그런데 부모님 세대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아날로그식 고백은 그리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몇 번을 썼다 지웠다 한 손편지, 집전화를 들고 한참을 망설이기도 하고 좋아하는 사람을 한번 보겠다고 언제 올지도 모르면서 집 앞에서 기다리기도 했죠. 연락이 쉽지 않았기에 더 애태웠고 기다린 만큼 더 설렜던 시절이었겠죠. 여러분에게는 어떤 고백의 추억이 남아 있으신가요? 오늘의 떨리는 고백이 크리스마스의 예쁜 추억으로 이어지길 바라며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첫 곡은 QWER의 고민 중도. 오늘 9월 17일 고백데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고백데이를 맞아서 좀 들어봤습니다. 이 마음을 전하는 방법은 참 간편해졌지만 또 우리 집 경제를 챙

챙기는 일은 조금 더 꼼꼼해야겠죠. 오늘도 서두르지 않고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지금 유튜브 TBS 시민의 방송에서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실 수 있고요. 여러분의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 저축부터 보험, 재무설계, 연금까지 혼자 풀기 어려웠던 돈의 고민 이쪽으로 나눠주세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용료가 드는 문자번호 샵 0951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생방송은 물론이고 재방송 중에도 문자창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샵 0951로 상담 많이 많이 신청해 주세요. 잠시 광고 듣고 올게요.

0: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화제의 경제 뉴스와 금융 이슈들, 건강한 소비를 위한 꿀팁과 꼭 필요한 정보를 콕 집어 정리해드리는 시간, 머니 트렌드. 금융위원회가 다음 달 7일부터 청년 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을 받습니다. 청년 미래적금은 매달 최대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하고 3년 뒤 만기가 되는 상품입니다. 정부가 납입액의 6% 또는 12%를 기여금으로 지원하고 이자 소득세도 면제해줍니다. 가입 대상은 만 19세에서 34세 청년 가운데 총급여 7,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나 연매출 3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입니다. 가구소득도 중위소득 200% 이하여야 합니다. 신청은 다음 달 7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청년이, 8일에는 짝수인 청년이 할 수 있고 12일부터 16일까지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사를 거쳐 선정된 사람은 11월 16일부터 계좌를 개설하면 됩니다. 기존 청년 도약 계좌 가입자도 일정 절차만 거치면 청년 미래적금으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겨울철 가축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다음 달부터 내년 2월까지 특별 방역에 나섭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철새 도래지 주변을 집중 소독하고 축산 차량 통제 구간 280곳을 운영합니다. 또 24시간 CCTV로 차량을 감시하는 무인 통제 초소도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구제역은 최근 중국과 몽골에서 새로운 유형이 확인된 만큼 백신 접종을 확대하고 내년까지 백신 3,200만 마리분을 비축합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야생 멧돼지와 사료, 해외 유입 등 주요 위험 요인을 집중 관리합니다. 농식품부는 추석 연휴 전후로 철새 도래지와 축산농장 방문을 자제하고 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 고객에게 1인당 10만 원을 배상하라는 한국소비자원의 조정안을 거부했습니다. 쿠팡은 지난 11일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전달했는데요. 이미 1조 6,850억 원 규모의 자발적인 보상안을 시행하고 있고 개인정보 보호 노력도 강화해왔다며 조정안을 수용했을 때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까지 확인된 2차 피해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참여연대 등이 참여한 안전한 쿠팡 만들기 공동행동은 쿠팡의 결정을 비판하며 추가적인 책임은 결국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자들과 다투겠다는 의미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화제의 경제 뉴스와 금융 이슈를 콕 집어 정리하는 시간 머니 트렌드였습니다. 지금 바로 머니 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 119 시작합니다.

0: 머니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 119 위기의 가정경제 호흡과 맥박을 점검하고 심폐소생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경제재난 현장에서 SOS가 울리면 머니특별시 재무전문 구조단이 출동합니다.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실 두 분 바로 모셔볼게요. 이병호 팀장님, 김미정 팀장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 앞에서 제가 여는 말에서 고백데이라는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오늘 고백하면요. 딱 크리스마스가 100일째가 된다고 해가지고 아. 20대들 사이에서 SNS를 통해서 굉장히 좀 퍼진 날

0: 이라고 합니다. 뭐 요즘은 그 SNS DM으로도 인연이 시작되고 썸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 두 분의 20대에는 그 마음을 전하는 가장 흔한 방법이 뭐였어요? 뭐 손편지, 전화, 아니면 뭐 파발 뭐 이런 거
1: 파발?
0: 아니죠?
1: 농어래도 기억이 안 나는데.
0: 붓글씨 뭐 써가지고
1: 전화나 문자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0: 파발. 아,
1: 드네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안 나요.
0: 집 전화로 전화하시고
1: 예, 네, 맞아요.
0: 어머니가 받으면
1: 아,
0: 끊고.
1: 그쵸.
2: 아, 20대 때
1: 삐삐삐까지 있었던 것 같은데.
0: 삐삐삐
1: 네.
2: 핸드폰이 없었어요? 20대 때?
1: 20대 때 없었던 것 같은데. 아니, 20살 때 생겼다. 맞아요. 제가 19살
0: 기억
1: 때까지.
0: 안 나는 척
1: 네,
0: 하신다, 그죠?
1: 20살.
0: 그 삐삐로 하면은 그때는 뭐 이렇게 숫자
2: 네, 뭐
0: 가지고
2: 486막
0: 뭐
2: 이런 거,
0: 그런 거
2: 1004 이런 거
0: 있다면서요.
1: 네,
2: 보내고.
1: 그런 거, 아, 안
0: 저는
1: 써보셨구나.
0: 삐삐 세대가
1: 아, 네,
0: 아니어가지고.
1: 죄송합니다.
0: 아, 휴대전화를 썼답니다. 이게 댁에서 방송을 보고 계신 건지 굉장히 말을 꺼려하시고 말을 돌리시고
2: 아,
0: 그러네요.
2: 그러니까요.
0: 뭐 어떻게 하셨어요?
2: 저는 뭐 예나 지금이나 좀 직설적인 편이라서 그냥 말로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문자를 막 쓰다가
0: 네.
2: 아우 그냥 전화로 해야겠다. 그냥 전화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0: 네.
2: 이게 글로서 좀 감정 전달이 잘안 되는 것도 있기도 하고 좀 성격이 급해서 막 그거를 기다리느니 그냥 말로 합니다.
0: 그러면은 좀 먼저 보통 고백을 하시는 편이셨어요?
2: 먼저 뭐 굳이 그런 건 없는데
0: 네.
2: 저는 좀 좋다 생각한 표현은 좀 하는 편이에요.
0: 뭔가 되게 시원시원하게 연애도 하실 것 같고 내가 별로야 그러면 또 바로 뒤돌아서실 것
2: 쿨하게
0: 같기도
2: 또
0: 하고.
2: 깔끔하게
0: 네.
2: 포기하는.
0: 여기서 두 분이 또 가정이 있으시니까 더 깊이
2: 네.
0: 예, 물어보지는
2: 말씀이 오늘
0: 않겠습니다.
2: 되게 없으시네요.
0: 자, 여러분은 쉽게 문자 보내실 수 있어요. 재무 전문가 이병호 팀장님, 김미정 팀장님에게 궁금한 점 보내주십시오. 무료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상담 두 글자만 적어서 이쪽으로 연락 주세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 우물정 0951번으로 문자 주시면 순차적으로 무료 상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출동지는 경기도 화성이네요. 함께 나눌 이야기 주제는 무엇인가요?
2: 네, 오늘의 주제는 차량 점검도 중요하지만 내 몸과 보험 점검도 중요하다인데요.
0: 네.
2: 오늘은 운전직 종사자분들을 위해서 맞춤 보험 점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장시간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특히 주의해야 할 건강 문제는 무엇인지, 그리고 실손보험과 암뇌심장 진단비는 어떻게 점검을 해야 하는지, 또 보험료 부담은 줄이면서 은퇴 준비까지 함께 할수 있는 이런 꿀팁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저희 애청자분들 중에서도 운전직에 종사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뭐 택시, 버스, 화물차 기사님들까지 정말 많으신데 오늘 좀 유용한 정보가 되지
2: 네.
0: 않을까 싶어요. 청취자님 사연 먼저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화성에 사는 60세 남성이고요. 25년 넘게 화물차 운전을 하면서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져 왔습니다. 예전에는 밤샘 운전을 해도 끄떡 없었는데 요즘은 목이랑 허리가 영 뻐근하고 피로도 쉽게 가시질 않습니다. 나이 앞자리에 육자가 붙으니까 정말 몸이 확 달라지더라고요. 이러다가 갑자기 덜컥 아파서 일을 못하게 되면 어쩌나 걱정은 되는데 병원 가려고 따로 시간을 빼는 것도 일이라 그냥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아내 잔소리가 점점 심해지고 있네요.
2: 아우, 파스 냄새. 아우, 대체 파스를 몇 개나 붙인 거야? 당신 이렇게 파스로 버틸 일이 아니라 하루 쉬더라도 좀 병원 가서 제대로 검사 좀 받아보라니까.
1: 아, 바빠 죽겠는데 무슨 놈의 병원이야. 하루 쉬면 다 돈인데 뭐일 나갈 때 나가야지. 뭐 한가한 소리 좀 그만해.
2: 아니, 자동차는 뭐 조금만 이상해도 그냥 바로 정비소 끌고 가면서 자기 몸은 왜 이렇게 방치해? 그러다가 진짜 큰병 키운다니까. 다음 주에 병원 가보자. 어? 알았지?
0: 아내에게 큰 소리쳤지만 사실 저도 속으로는 겁이 납니다. 병원에 갔다가 행여나 진짜 몸이 안 좋다는 말을 들으면 당장 일을 못하게 되는 건 아닌지 두렵습니다. 아내는 제 이런 마음도 모르고 자꾸 다그치기만 하니까 너무 속상하네요. 불안한 마음에 지인들 통해서 들어둔 보험이 몇개 있긴 한데요. 월 보험료 80만 원 정도 되는데 제대로 점검 받아본 적이 없어서 보장이 괜찮은 건지 모르겠네요. 실은 제가 얼마 전부터 고혈압이랑 고지혈증 약을 먹기 시작했거든요. 보험 보장도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아내한테 평생 들을 잔소리와 원망이 눈앞에 선합니다. 이번 기회에 리모델링 잘해서 아내한테 봐, 내가 보험 준비는 제대로 해놨어 라고 당당하게 말해보고 싶습니다. 머니 특별시 베테랑 전문가님들의 지혜로운 조언 부탁드려요.

0: 이 사연을 들으니까 불안한 마음이 좀 고스란히
1: 네.
0: 전해지는 것 같아요. 건강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만 이 아내분의 잔소리에 대한
1: 그게
0: 두려움도
1: 더 커요.
0: 만만치 않은 것 같고요. 자, 이 두려움을 좀 하나씩 해소해 드려봐야겠어요. 먼저 오랜 시간 운전하시는 분들은 특히 어떤 건강 문제를 좀 신경 쓰는 게 좋을까요?
1: 네, 택시나 뭐 버스, 화물 운전 등 이렇게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대부분을 거의 운전석에서 보내시는 시간이 많잖아요.
0: 그쵸.
1: 근데 이제 이 운전이라는 직업 자체가 뭐 어떠한 특정한 질병을 일으킨다 뭐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아무래도 또 오랫동안 같은 자세로 앉아 있고 그리고 또 식사와 수면 시간이 일정하지 않다 보니까 건강 관리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 실제로 국내 연구에서 남성 버스 기사 433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 고혈압 질환자가 53.3%, 대사증후군 질환자가 49.9%로 관찰이 됐고요. 서울 버스회사 종사자를 건강보험 자료로 분석을 한 결과 일반 근로자에 비해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 발생 확률이 더 높았습니다.
0: 생각보다 다양한 질환에 좀 시달리고 계시네요.
1: 네.
2: 네, 특히 그 하루에 몇 시간씩 같은 자세로 운전한다면 당연히 그뭐 저도 운전 많이 하면 똑같거든요. 뭐 허리에 목이 이제 부담이 갈 수밖에 없고.
0: 힘들어요.
1: 네, 맞아요.
2: 청진장님처럼 뭐 허리가 뻐근하는 정도였다가 이게 반복되고 나중에는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를 치료받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또그 장시간 동안 앉아 있다 보니까 당연히 운동량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혈압이나 혈당 관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50대, 60대 분들은 상담을 하다 보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과 같은 만성질환이 한두 개씩은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0: 저는 사실 그 운수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뭔가 사고 위험? 이런 것만 생각을
1: 상해.
0: 했었는데, 다른 것들이 굉장히 많았네요. 아무래도 하루 중 상당 시간을 그 운전석에서 보내는 것 자체가 보통 힘든 일이
1: 네.
0: 아니잖아요. 건강 관리를 더 해야 한다라는 건 아마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 사연 주신 청취자님처럼 병원 갈 시간을 내기가 어렵다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1: 네, 맞아요. 그 운전직 종사하시는 분들이 특히나 이제 식사라든지 수면이 규칙적이지 않은 경우들이 많아요. 간혹 이제 끼니를 거르시는 경우도 있고 또
0: 네.
1: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급하게 먹고 또 커피라든지 이런 자극적인 음식에 많이 의존을 하다 보니까 위염이라든지 역류성 식도염 등의 질환에도 좀 노출될 수 있고요. 특히나 이제 그 야간 운전이라든지 교대 근무가 있는 운전직이라고 하면 수면 시간이 자꾸 바뀌잖아요.
0: 그렇죠.
1: 그렇다 보니까 수면 장애, 뭐 수면 무호흡 이런 질환들이 발생할 확률도 조금 높습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병원 치료를 이렇게 꾸준하게 받기가 좀 어려운 형태들이 많고요.
0: 네.
1: 또 특히나 이제 화장실을 제때 가지 못하는 이런 이제 직업적인 환경 때문에 전립선 관련된 질환, 그리고 배뇨 관련 문제에서도 일반적인 직군에 비해서 더 높게 나타난다라는 비교가 있습니다.
0: 아무래도 이 직업 특성까지 고려해서 좀 보험을
1: 네.
0: 준비해야 제대로 보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연 주신 청취자님의 보장 내역부터 좀 살펴볼까요?
2: 네, 청취자님은 2세대 실손보험을 유지 중이셨고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들어 이제 보험료가 갑자기 많이 인상돼서 전환할지 또 갱신할 때 보험료가 또 2세대는 많이 오르거든요.
0: 네.
2: 그래서 고민 중이 계셨고 실손보험을 전환할지 말지 고민하시는 경우라면 반드시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치료도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0: 실손보험을 바꿀 때 특히 목이나 뭐 허리 같은 근골격계 치료 가능성을 따져봐야 된다고 왜
2: 네,
0: 그런 거죠?
2: 맞습니다.
1: 네, 이 현재의 5세대 실손보험은 2세대 실손보험에 비해서 이렇게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보장이 좀 불리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0: 그래요.
1: 그래서 이제 실손보험은 보험료 부담만 생각을 해서 전환을 할지 말지 이거를 고려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실손은 결국 허리와 목 치료를 한 이후에 전환하시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0: 네.
1: 그 특히나 여기서 한 가지 또 꿀팁을 드리자면 올해 11월 이후에 실손으로 전환하시게 되면 3년간 5세대 실손보험료의 50%를 할인 적용을 받을 수가 있어요.
0: 다시 한 번만 좀 얘기해 주실래요? 이거 되게 중요하다.
1: 네,
0: 메모해야 될
1: 중요해요.
0: 것
1: 그러니까
0: 같아요.
1: 1세대, 2세대 실손 가입자분들이 좀잘 들으셔야 하는데요.
0: 네.
1: 지금 바로 전환하시는 것보다 올 11월 이후에
0: 11월
1: 전환을
0: 이후에?
1: 네,
0: 네.
1: 하시게 되면 뭐 할인 특약을 적용해서 보험료를 30, 40%가량 낮추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5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5세대 실손보험료의 50%를 3년간 할인해주는 그런 혜택이 있어요.
0: 좋다. 그러니까
1: 지금 9월 중순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 달 반 정도 좀 기다리셨다가 11월 이후에 이제 전환을 고민하시는 게 더 유리할 수 있고요.
0: 네.
1: 그래서 이제 이 청취자님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제 목과 허리의 통증이 굉장히 좀 고질적이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대로 좀 치료를 받고 실손보험, 2세대 실손보험으로 혜택을 좀 받은 뒤에 네. 그 이후에 이제 변경하는 것으로 안내를 드렸습니다.
0: 이래서 진짜 보험은 누가 좋다 이렇게 추천한다고 해서 그냥 따라 가입하거나 보험 광고만 보고 선택할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네. 드네요. 이게 또 전문가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꿀팁들이 마구마구 나오거든요. 이 내 건강 상태와 앞으로 받을 치료까지 고려해서 지금 어떤 보험을 유지하고 또 무엇을 바꿀지 이렇게 좀 내 상황에 맞게 점검하는 게 중요하겠죠?
1: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험을 점검을 할 때에도 비단 보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청취자님의 건강 상태가 어떠하신지 이 부분을 충분히 고려를 하고 기존에 갖고 있는 보험으로 일단 제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꼼꼼하게 좀 먼저 안내를 드리는데요. 사실 우리가 이제 오랫동안 유지한 보험을 해약을 하고 새로운 보험을 당장 가입한다 하더라도 오늘부터 보장이 개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0: 그쵸?
1: 그래서 그런 공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까지를 다 고려 해서 보험 점검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상담을 계기로 하루 이제 쉬시는 날을 이제 정해서 병원을 예약을 했고요.
0: 그리고 가신대요?
1: 네. 네. 그리고 이제 근골격계 관련해서 검진을 하시기로 이제 마음을 먹으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어떠한 일정한 계기가 또 필요합니다. 이렇게 왜 병원에 가야지 이렇게 생각만 하면
0: 맞아요.
1: 뭐 이런저런 핑계로 못 가게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번 기회에 꼭 병원 치료를 가시겠다고 또 저희와 약속을 하셨어요.
0: 잘 생각하셨네요. 뭐 치료는 사실 아프니까 내가 바로 하게 되는데 검진은 급한 일이
1: 되죠.
0: 아니다 보니까
1: 네.
0: 맞아요. 미루게 되는데 가끔 이렇게 누가 한번 이렇게 등 떠밀어주는 계기도
1: 네,
0: 필요한
1: 맞아요.
0: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살펴봐야 될 부분은 무엇일까요?
2: 네, 그 청취자님은 올 초부터 또 안타깝게도 고혈압과 고지혈약을 이제 복용하고 계신데
0: 맞아요.
2: 네, 이런 만성질환은 약을 한번 시작하면 장기간 동안 계속 약을 먹어야 되잖아요. 아쉬운 점은 진단 전에 이제 보험 점검을 받으셨으면 건강한 상태로 보험을 바꿀 수 있었을 텐데
0: 네.
2: 약을 먹기 시작하면은 일반적으로 유병자라 그래서 보험료가 좀 더 인상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0: 드시기 그래서, 전에 했어야 돼요.
2: 네, 그래서 유리한 조건으로 가입하실 수 있었는데 그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었고 또 기존에 갖고 있는 건강보험은 아쉽게도 뇌하고 심장 쪽 보장이 굉장히 협소하게 혈관 보장이 굉장히 협소하게 뇌출혈 심근경색으로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좀 보장이 되어 있었어요.
1: 우리가 왜 증권을 보면 뇌, 심장 요 글자가 들어간다라고 해서 모두 다 보장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데요.
0: 네.
1: 뇌 혈관 질환까지 폭넓게 보장을 하는지 아니면 뇌 출혈 시에만 보장을 하는지 이런 보장 범위를 반드시 따져보셔야 합니다. 근데 이제 아쉽게도 청취자님은 가장 보장 범위가 좀 협소한 형태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좀 반드시 보완이 좀 필요하고요. 특히나 이제 최근에 약을 복용하시게 된 것도 그렇지만 이 심장 질환 쪽에 대해서 가족력이 또 있으세요.
0: 그래요.
1: 그렇기 때문에 청취자님은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혈관 질환에 대한 준비가 좀 철저하게 필요하신 분이에요.
0: 그렇겠네요. 근데 매달 보험료를 아까 80만
1: 네.
0: 원 이렇게 가까이 내고 있었는데 이런 보장 공백을 모르고 지나갔다면 너무 아쉬울 뻔했어요. 뇌 심장 질환도 중요하지만 아무래도 그 60대 남성이라면 이제 암 보장 같은 것도 좀 꼼꼼히 봐야 되지 않을까요?
2: 네, 맞습니다. 당연히 그 암 보장도 제대로 되어 있는지 살펴보았는데
0: 네.
2: 청취자님 보험 중에서 암 진단비는 총 3천만 원 정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진단자금이.
0: 괜찮은 것 같은데.
2: 네. 네. 그런데 그 안에서 전립선 암의 경우 일반 암이 아닌 남녀 생식계 암으로 분류되어 있어서 보험 상품이 전립선 암 진단 시 3천만 원 지급되는 게 아니라 1,000만 원만 수령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어요.
0: 아, 이게 또 그래요.
2: 그 제가 질문 하나 드리면
0: 네.
2: 60대, 70대 남자들이 발병률이 암 발병률이 어떤 게 1위 암인 줄 아세요 혹시?
0: 위암 아니에요?
2: 그죠. 아닌가? 대부분 생각하면 위, 대장 뭐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0: 폐 뭐 이럴 것 같은데.
2: 네. 네. 근데 전립선암입니다.
0: 아 그래요.
2: 네. 그러니까
1: 얼마 전까지는 폐암이었다가
2: 네.
1: 이번에 전립선암이 1위로.
0: 아, 네. 그러면 이렇게 준비하시면 안 되겠네요.
2: 그렇죠.
0: 네.
2: 왜냐하면 금액을 적게 받잖아요. 다른 분들은 전립선이 생겼을 때 똑같이 3천만 원 가입돼 있으면 3천만 원을 받는데 이분은 전립선암이 소외감으로 분류대가 돼 있어서 금액을 적게 지급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여기 가입되는 경우가 많아요.
0: 오.
2: 그래서 약관하고 내 가입한 보험을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느니 꼼꼼히 다시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0: 그래야겠네요.
1: 네, 그래서 이렇게 보험 점검을 할 때도 뭘 먼저 진행을 할 거냐 이 순서가 중요한데요. 지금 청취자님은 실손보험은 조금 더 보류를 했지만 암, 뇌, 심장질환에 관련된 보안은 바로 진행을 했어요.
0: 네.
1: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3대 진단비를 좀 탄탄하게 준비를 해드렸고 진단비뿐만 아니라 그것에 따르는 치료비 그리고 즉 실손보험에서 보상받지 못하는 그런 고액질병 치료비까지도 준비를 해서 제대로 좀 보완을 해드렸어요.
0: 네.
1: 특히나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립선암 진단 시에도 일반암 진단비 100%, 즉 3천만 원의 암

0: 진단금을 모두 수령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보완을 해드렸습니다.
1: 다행이네요. 근데 우리 청취자님이 실손보험을 당장 전환한 게 아닌데 그 3대 진단비를 더 보강하셔야 되는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2: 네.

0: 그렇죠.
1: 결국 진단비를 잡아다서 치료자금, 치료기간 내 생활비를 활용해야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갑자기 일을 쉬게 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네. 당연히 뭐 진단비라든가 이런 걸 충분히 준비해야 돼요. 그 외에 또 간병비라든가 여러 가지 또 부대 비용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0: 네. 그러니까 잠깐 일을 좀 쉬시더라도 치료에만 네. 전념할 수 있도록 좀 조정을 해 주신 거네요. 그럼 최종적으로 어떻게 정리되는지 한번 쭉 살펴볼까요?
2: 네. 일단 청취자님은 월 80만 원의 보험료를 납입 중이셨는데 적은 보험료가 결코 아니죠.
0: 그렇죠.
2: 그리고 또 60대 남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전립선암 진단비가 일반암이 아니라 소외감이라서 적게 수령할 수 있는 문제가 좀 컸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 진단비가 보장이 좀 협소해서 이 3대 진단비에 대해서 제대로 보장받기 어려운 문제점들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납입하는 보험료 대비해서는 좀 부실한 보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특히나 고민하셨던 실손보험은 우리 이제 목과 허리에 대한 치료를 다 종료하신 이후에 전환하는 걸로 정리를 좀 했고요.
0: 네.
2: 부족한 3대 질환 진단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취자님이 1년간 일을 혹 쉬게 되더라도 생활 비에 부족함이 없도록 진단비와 치료비를 보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0: 좋네요.
2: 그래서 결국은 월 80만 원의 보험료는 절반 가까이 줄인 43만 원으로 정리를 해드렸고요. 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동안에 이제 별도로 챙기지 못했던 은퇴자금까지도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0: 그러니까 보험료는 거의 절반 가까이 줄었는데 필요한 보장 오히려 더 든든하게 채웠고요. 특히 미흡했던 은퇴 준비까지 함께 시작하셨다니까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1: 네, 최근 그 운전직 종사자분들을 제가 많이 상담해 드렸는데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일반 종사자 분들에 비해서 보험료 지출이 많다는 거예요. 운전직의 뭐 장점이 정년이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정년이 네. 없기 때문에 오랫동안 일을 할 수 있다 뭐라는 게 장점이지만 그것도 대신에 건강이 허락돼야 되는 거거든요.
0: 그쵸.
1: 그래서 70세 넘어서 택시 운전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이 봤고요. 이러한 장점 때문에 갑작스러운 일에서 퇴직을 하게 되면 뭐 은퇴 이후에 더 힘들어질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0: 퇴직금이 없으신
1: 그렇죠. 단점. 그래도 일반 직장인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 미래에 대해서 준비를 좀 많이 하셔야 돼요. 뭐 보험료도 그렇지만 은퇴 이후에 준비를 확실히 더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0: 우리 사원자분은 사실 그동안 은퇴 준비가 거의 안 돼 있었다고 하셨는데 네. 이번에는 노후 자금을 어떻게 준비해 드렸어요?
2: 네, 이 사연자분이 현재 월 소득이 800만 원 정도 되시는데요. 실제로 운전하시는 분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뭐 차량 정비비라든지 유지비, 유류비, 뭐 각종 세금까지 빼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월 500만 원 정도 된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일을 그만두게 되면 현재의 소득이 없어지고 그 국민연금 월 100만 원으로만 생활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500만 원으로 생활하다가 갑자기 100만 원에 맞춰서 생활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니까 소득의 차이가 굉장히 커지는 거죠.
0: 그렇네요.
1: 네. 청취자님은 뭐 60세 무슨 연금이냐 너무 늦었다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60세라고 해서 노후를 준비를 뭐 포기할 수 있는 나이는 아닙니다. 이번 보험 점검으로 월 40만 원 정도 보험료 줄었잖아요.
0: 그쵸.
1: 그 여력으로 이제 노후 자금을 준비하도록 했고요. 그걸 70세 이후에 국민연금과 함께 수령해서 개인연금 100만 원, 국민연금 100만 원 해서 청취자님은 매월 200만 원 정도의 은퇴자금을 준비하게끔 만들어드렸습니다.
0: 200만 원, 월에 이렇게 200만 원 들어오면 참 든든할 것 같아요.
2: 네.
0: 이 보험 점검은 사실 단순히 새로운 보험을 가입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매달 적지 않은 보험료를 내면서도 정작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을지 좀 불안하다면 그 불안부터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보험에만 또 치우쳐서 정작 은퇴 이후의 삶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도 좀 함께 살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 집 보험 보장은 든든하게 보험료 부담은 줄이고 앞으로의 노후까지 함께 준비하고 싶으신 분들 누구나 무료 상담 받으실 수 있어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 번호 샵 0951로 상담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전문가 무료 상담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노래 한 곡 들어볼까 하는데 아까 그 시원시원하게 고백하는 우리 김미정 팀장님께 영감을 받아서 천효준 PD가 준비했대요. 백지영의 대시 듣고요. 저는 머니 특별시 2부 소비자 민원실로 돌아올게요.

0: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1: 유동 골뱅이.
0: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2: 좌우로정렬 좌우로정렬 2588 2588. 요즘 안전하고 괜찮은 대리운전 찾기 힘드시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2588을 불러보세요. 소연이가 2588 추천드린답니다.
3: 좌우로정렬 좌우로정렬 2588 2588.
2: 응답하라 2588 2588.

0: 어려운 경제 용어부터 저축, 보험, 연금 등 일상에서 만나는 돈에 대한 궁금증을 샅샅이 파헤쳐보는 곳, 머니특별시 소비자 민원실. 머니투표시 2부 시작됐습니다. 재무 전문가 이병우 팀장님, 김미정 팀장님 함께하고 계시고요. 7154님이 문의를 주셨는데 그 2010년 4월 가입한 실손보험으로 2010년도에 가입하셨대요. 19년도에 암진단을 받고 진료하고 현재 약을 복용 중입니다. 3년 갱신형으로 10만 원 조금 넘게 월에 납입 중이고 70년생 그리고 67년생 남편은 8만 원 넘게 이렇게 납입을 하고 있습니다. 실손보험을 5세대로 변경하는 게 좋은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주셨어요.
1: 일단은 어떤 암 진단을 받으셨느냐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고요. 지금 현재까지 약을 복용 중이시라고 하면 이제 완치 판정 끝나신 상태는 아니시기 때문에 네. 그리고 더군다나 70년생, 67년생 지금 납입하시는 실손보험료가 평균적인 수준에서 그렇게 웃도는 수준은 아닌 걸로 보여요. 네. 그래서 나이가 오히려 뭐 60세, 65세가 넘어가셔서 너무 보험료가 부담된다면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당분간은 기존의 실손을 좀 더 유지를 하시고 그리고 이분이 이거 외에 다른 질병이라든지 다른 치료가 있으셨는지 여부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방송 마치고 별도로 이제 상담을 좀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어쨌든 지금까지도 치료 중이시니까 또 괜히 바꿨다가 또 보험료가 올라갈 맞아요. 수도 있으니까요. 네, 이렇게 궁금한 점은 또 저희가 방송 마치고 두 분과 직접 통화할 수 있도록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827님이 그 9월 16일에 방송을 듣고 질문을 주셨어요. 표적 항암 약관을 좀 부랴부랴 찾아봤더니 제 곳에도 식약처가 허가한 범위라는 문구가 있더라고요. 가입 당시에 비급여 치료로 표적 치료를 했을 때 받는 진단금이라고 들었습니다. 저는 보험사가 약관에 통화를 해보니까 식약처라는 문구는 모두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전 보험사가. 그래서 약관 캡처해서 보냅니다 하시면서 사진도 보내주셨나요? 네, 제 것도 열악한 상황인지 좀 여쭤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2: 네, 표적암 치료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보통 가입할 때 식약처 허가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허가가 된 거에 대해서는 이제 포함시켜서 치료가 되는데 허가가 안 된 거는 또 이제 그 치료가 안 돼서 보상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0: 근데 제가 그때 들었을 때는 그 네. 식약처가 허가한 범위라는 문구가 되게 애매하다고 그러더라고요.
1: 네, 아무래도 식약처가 이제 이 약물을 허가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기도 하고요. 그거보다도 더 빠르게 새로운 빠른 속도로 신약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좀 보장이 협소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모든 보험사가 약관상에 이 문구를 넣어놓지는 않았어요. 그 부분은 조금 다시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약관을 보셨다는 것 자체가 저는 정말 잘하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이분도 이참에 이 계기를 통해서 나머지 보험들도 다 점검을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0: 지금 약관을 캡처한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네. 이거 두 분께는 방송 끝나고 제가 네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0: 좀 더 자세한 내용 또 상담을 통해서 연결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여러분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로 편하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민원은 5864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저는 60대 남성입니다. 10년 전 사업 실패로 보험료가 부담돼서 실손보험을 제외하고 나머지 보험은 모두 해약을 했습니다. 실손보험이 있으니까 뭐 병원비 걱정은 없어서 상관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주변 지인들이 60대가 됐으니까 다른 보험도 추가로 가입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지금 나이에 추가로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맞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뭐 지금 사실 방송 들으시는 청취자분들 중에도 뭐 실손보험으로 병원비만 돌려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어때요? 실손보험만 있어도 보험은 충분할까요?
2: 네, 병원비를 돌려받는 실손보험은 당연히 꼭 필요한 보험이죠.
0: 필수로.
2: 그렇죠, 네. 필수죠. 실손보험으로 이제 모두 해결하기에는 이제 어렵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다른 보험을 가입을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암 진단을 받았다고 가정하면 경제 활동을 당연히 못 하겠죠.
0: 그렇죠.
2: 거기에다가 간병비가 또 발생할 수도 있고 병원 치료 다니면 또 교통비라든가 또 예를 들어 지방에 계신 분들은 이제 서울에 큰 병원 가려면 또 하루도 또
0: 체류비도 있어야 되고 뭐
2: 부대비 엄청 들어가겠죠. 온전히 병원비만 보장받는다고 나머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실손보험 외에 다른 보험이 당연히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0: 듣고 보니까 결국 실손보험으로 해결되지 않은 부분을 대비하기 위한 다른 보장도 필요할 수 있다. 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우선적으로 어떤 보장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1: 네. 일단은 진단금을 먼저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우리가 치료 여부와 상관없이 의사의 진단만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치료를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어쨌든 진단서만 나오면 진단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대표적으로 암, 뇌, 심장 질환에 대한 진단비가 있습니다. 이 진단금은 단순히 이제 보험금을 받아서 내가 돈을 좀 남기겠다 이런 취지가 아니라 소득에 대한 상실을 커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자, 이쯤에서 등장한 그 시간 그것도 모르냐?

0: 퀴즈 시간입니다.
1: 네, 그것도 모르냐 퀴즈 드리겠습니다.
0: 제가 그렇게 해요?
1: 아, 제가 그냥 한 거예요.
0: 제가 저렇게 얄밉게요?
2: 아니, 전혀 아니에요.
1: 아, 너무 얄미웠어요?
0: 아니, 농담입니다. 네. 네.
1: 암 진단비를 받으면 반드시 암 치료비만 사용해야 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
0: 아, 너무 이거 쉽다, 진짜 저를 진짜. 너무 띄엄띄엄하게 그러니까 본 거 아닙니까? 그쵸? 앞에서 계속 네. 얘기하고 있었는데 진단비가 소득이 끊겼을 때 생활비로도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정답은 X. 이건 진짜
2: 너무 쉽다, 그렇죠?
0: 나의 수준을.
1: 그죠? 제가 너무 그랬죠? 죄송합니다. 네. 진단비는 이제 정해진 용도로 있는 돈 쓰는 게 아니라 치료비 네. 외에 다른 생활비라든가 간병비처럼 필요한 곳에 당연히 활용할 수 있어야 되고요.
0: 네.
1: 예를 들어서 암이나 뇌, 뭐 심장, 뭐 장기간 치료를 받게 되면 병원비뿐만 아니라 일을 쉬면서 생기는 또 소득 감소, 간병비, 교통비, 식비, 뭐 부대 비용 계속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1차적인 병원 치료비는 실손 보험으로 치료 기간 동안의 생활비나 간병비 같은 추가 비용은 진단비로 대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0: 네. 그렇다면 우리 5864님처럼 현재 실손 보험만 유지하고 계신 분이 추가로 보험을 준비한다면 어떤 보장부터 우선적으로 챙기는 게 좋을까요?
1: 네. 당연히 추가로 보험을 가입했다고 생각하신다면 일단 건강보험에 암, 뇌, 심장, 진단자금과 더불어 수술비 정도는 기본으로 일단 있어야 돼요. 요즘에는
0: 수술비?
1: 무조건.
0: 네. 네.
1: 가장 기본적인 보험으로 준비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첫째로는 진단비, 수술비 거기에 좀 더 여유가 계신다면 간병비와 아까 뭐 이제 표적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항암 치료비라든 고액암 치료비 정도는 꼭 있어야 되고요. 보험료가 부담되어 이제 다 뭐 해약을 했다 뭐 버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제 과하게 준비하지 마시고 안내된 순서대로 납입 여력에 맞게 내 소득에 맞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0: 그러니까 진단비와 수술비 정도는 우선적으로 좀 준비하시고 그 밖에 보장은 보험료 부담을 고려해서 좀 순서대로 선택하는 게 좋겠네요.
2: 네. 네, 너무 안타까운 점은 5년 전에 이제 보험을 해약을 해야겠다라고 마음 먹으셨을 때 그때 점검을 좀 하셨으면 좀 그나마 꼭 남겨놔야 되는 보험을 좀 유지하지 않았을까 너무너무 아쉬운 좀 생각이 들고요.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실손 보험만 유지하시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보험료를 아끼려다가 더 큰 의료비 지출이 발생이 될 수도 있어요.
0: 지금 가입하면 또 비싸니까요?
2: 그렇죠. 네. 물론 가입이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도 그 남편분의 폐암 치료비 때문에 적금을 해약하신 청취자님의 사례를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네. 내가 혹시 질병으로 치료를 받게 되더라도 가족의 최소한의 생활비는 가능할 만큼의 진단비가 준비가 돼야 나 또한 마음 편하게 치료에 집중을 할 수가 있잖아요.
0: 맞아요.
2: 그래서 가족들의 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셔야 되고 그렇지 못하게 되면 정말 우리 가정의 재무 구조의 뿌리가 흔들릴 만큼 큰 경제적인 위기가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보험 가입은 필요합니다.
0: 그러니까 특히 그 의학 기술이 점점 발전하면서 암 치료도 다양해지고 이게 또 치료비가 상당히 많이 드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고액 치료비까지 생각하면은 실손 보험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1: 네, 당연하죠. 실손 보험은 뭐 1년간 입원 시 5천만 원 한도로 보상을 해주고 뭐 급여 비급에 따라 좀 퍼센티지 달라지겠지만 통원은 대부분 20에서 25만 원 한도예요. 근데 그 말은 즉 1년에 5천만 원 이상 병원비가 나가냐 그리고 통원할 때 25만 원 이상 쓰느냐가 문제인데
0: 네.
1: 최근에는 말 그대로 의료기술이라든가 신약 많이 생겨서 비용이 많이 발생됐고 암 같은 경우에도 입원 수술을 길게 하지 않고 통원으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내 보험이 보통 실손이 20에서 25만 원 한도인데 항암 치료를 하루에 한 달에 한 번씩 받을 때마다 50만 원, 100만 원 나온다 가정하면 내가 다 부담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0: 오.
1: 그래서 진단자금과 치료자금은 반드시 준비를 해야 됩니다.
0: 그러니까 실손보험은 실제 치료비를 보완해주는 역할을 하고 치료기간 동안 생길 수 있는 소득 공백이나 뭐 생활비, 간병비 같은 부분은 진단비나 수술비 등으로 따로 대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이제 보장을 많이 넣는 것보다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내 형편에 맞는
2: 네.
0: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거 끝까지 유지할 수 있게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전문가 무료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이쪽으로 편하게 문자 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드는 샵 0951 우물정 0951로 상담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전문가의 무료 상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6281님이 문자를 주셨는데 저 버스기사인데 장시간 운전하다가 허리디스크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는 상해보험이 아니라 질병보험으로 봐야 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2: 네, 일단은 특별하게 뭔가 외부적인 요인으로 다치신 게 아니라 그냥 장시간 동안

0: 운전을 하다 보니 허리가 아프신 거잖아요. 이거는 명확히 질병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허리가 아프다고 하면 상해일 경우도 있고 질병일 경우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허리를 삐끗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상해로 볼 수 있고요.
1: 사고로 그렇게
0: 네, 된 거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치는 경우는 상해인데 이분처럼 특별하게 뭘 다친 건 아니지만 이제 우리가 서서히 허리가 아프신 상태인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질병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1: 오늘 아무래도 또 운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좀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 이분도 1954님이 화물차에서 짐을 내리다가 발등에 물건이 떨어져서 골절됐습니다. 괜찮으신지. 자동차를 운전할 때가 아니어도 운전자 보험에 상해 보장이 적용되나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2: 네. 그러니까 대부분 그 운전자 보험 많이 가입하실 거 아니잖아요. 근데 네. 직업 자체가 운전을 하시니까. 그 안에 골절 진단이라든가 골절, 뭐 상해 수술, 뭐 이런 부분이 특약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당연히 보상이 되고요.
1: 네.
2: 대신에 그런 특약이 없다고 하면 보상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거 외에 또 별도로 다른 뭐 상해 보험이라든가 종합 보험에 골절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뭐 골절 수술 이런 특약이 있으면 거기서 보상받을 수 있고요. 꼭 운전자 보험이 있다고 해서 보상이 되고 안 되고는 그 특약이 가입되어 있냐 없냐 요 차이입니다.
1: 특약을 좀 잘 살펴보셔야겠네요. 네. 그러니까 꼭 운전을 할 때 생긴 사고가 아니어도 받을 네.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7283님도 질문을 주셨는데 저 영업용 화물차와 개인 승용차를 함께 운전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업용 운전자 보험만 가입이 되어 있는데 개인 승용차 사고에 대비해서 일반 운전자 보험도 따로 가입을 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0: 일단은 운전자 보험 자체는 중복 가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영업용 화물차 운전하고 있다라고 하시면 직업급수가 3급에 해당되고요.
1: 네.
0: 아무래도 일반적인 뭐 사무직 종사자들이 1급이기 때문에 보험료가 더 비쌀 수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3급인 분이 운전자 보험을 가입을 했다라고 하면 승용차까지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각각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각각 가입이 안 됩니다.
1: 저는 뭔가 차가 다르니까 네. 이 차에 하나 가입하고 저 차에 하나 가입하고 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안 되는군요.
0: 네. 그리고 반대로 예를 들어서 화물차 운전하시는데 1급 사무직 적용되는 운전자 보험 가입하셨다라고 하더라도 보상이 안 돼요. 그래서 직업 급수를 맞게 가입하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1: 우리 8730님은 저 회사원이었을 때 가입한 상해 보험을 그대로 유지한 채 지금은 배달기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직업 변경을 알리면 보험료가 많이 오를까요? 아까 그 운전
0: 내용이에요. 네. 네,
1: 그 얘기하셨잖아요. 운전하시는 분들이 더 비싸고.
2: 운전이 이제 3급이고 일반 회사 1급이거든요.
1: 네.
2: 당연히 급수가 이제 숫자가 높아질수록 보험료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보험사는 손해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고지를 해야 되고
1: 네.
2: 고지 안 했을 때 불이익이 많이 생겨요. 예를 들어서 직업은 사무직으로 돼 있는데
1: 네.
2: 내가 그거를 변경을 안 하고 운전직을 바꿨을 때 사고 났을 때 보상을 못 받다든가 아니면 나중에 이제 면책이도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직업이 바뀌면 보험사 알려야 되고. 지금 어쨌든 원래 1급이었잖아요. 회사원이 사무직이니까.
1: 네.
2: 3급을 바뀌었을 때 보험료가 보통 만 원이라고 하면 거기 20, 30% 정도로 보험료 올라갈 거예요. 근데 그만큼 보험료를 다시 다 내야 돼요. 밀린 보험료를. 이제까지 지난 보험료를.
1: 그래요? 네. 그것도 소급 적용을 해요? 그런 건?
2: 네네. 다 이제 뭐 10년 지났어 10년치에 대한 부분을 내야 돼요.
1: 너무 부담스러운데요?
2: 네. 근데 문제는 좋은 점이 또 뭐냐면 내가 다시 3급이었는데 3급으로 이제 보험 가입을 했어요. 근데
1: 네.
2: 나중에 사무직으로 바뀌었어. 보험사에 알려주면 그만큼 보험료가 할인돼서 다시 환급해줘요.
1: 아, 그동안 이제 더 냈던 거를 돌려줘요?
2: 네네.
1: 그건 또 괜찮네요.
2: 네.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이제 그 보험료 산정해서 그게 만기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1: 네.
2: 미리 그걸 다 납입을 해야 되죠.
1: 어쨌든 이 경우에는 그 고지 의무 위반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0: 네.
1: 직업이 바뀌시면은 꼭 알리셔야 된다고 합니다. 잊지 마시고요. 아까 그 1201님이 질문을 주셨는데 아까 그 11월 이후면 뭐 바꾸면 할인 받는다? 그 뭐 내용 잘 못 들었는데 그거 좀 다시 알려주세요. 할인만 들으셨나봐.
0: 네. 네,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네. 지금 저희 방송 들으시면서 나 실손보험료 너무 많이 인상됐는데 이거 전환해야 돼? 이렇게 고민하실 건데 가입하신 실손보험이 1세대, 2세대에 해당되시는 분들.
1: 1세대, 2세대.
0: 네. 그러니까 최근에 가입하신 분들 아니에요. 1, 2세대에 해당되시는 분들 아마 이분들이 보험료 인상 때문에 고민이 되실 건데요. 이분들이 올 11월에 실손을 5세대로 전환하시게 되면 그 5세대 실손 보험료의 50%를 3년간 할인해드리는 그런 혜택이 있고요.
1: 네.
0: 또 한 가지는 1세대, 2세대 실손 보험을 난 그대로 유지하고 싶은데 보험료는 부담돼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럴 경우에 선택형 할인 특약을 적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비급여 관련된 이제 뭐 이런 도수 치료나 뭐 체외 충격파 관련된 치료를 받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경우 혹은 나는 자기 부담금을 20%까지

0: 올리겠다. 뭐 이런 걸 선택을 하시면 1, 2세대 실손을 그대로 유지하시면서 보험료를 30에서 40% 정도 할인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혜택이 있기 때문에 실손 전환 고민하시는 분들은 올 11월 이후에 이 내용을 확인하시는 게 더 유리하겠습니다.
1: 네. 우리 1세대, 2세대 실손보험 갖고 계시는 분들은 오늘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내용 좀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뭐 자세한 내용도 궁금하신 분들은 상담 필요하시면 샵 0951로 상담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9203님이 남편이 며칠 전에 쥐포를 먹다가 치아에 금이 갔습니다. 많이 딱딱했나 봐요.
2: 아이고.
1: 이런 경우도 상해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나요? 치아보험도 가입되어 있는데 두 보험에서 모두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0: 일단 중복보상은 가능하고요. 이것도 역시나 가입한 상해보험, 치아보험에 치아 파절에 해당되거든요. 근데 치아 파절 또한 골절에 해당돼요. 그래서 골절 진단비를 가입하셨는데 간혹 골절 진단비에 치아 파절 제외라고 써있는 특약들이 있어요.
1: 치사하게.
0: 네. 그 약관 내용 잘 확인하셔가지고 네.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두 개 다 중복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네, 어쨌든 약관은 보셔야 됐지만 뭐 상해보험으로도 치아보험으로도 받으실 수 있을 거라는 거 뭐 확인해 보시면 좋겠어요. 자, 오늘도 두 팀장님께서 돈이 드는 정보 가득 나눠주셨는데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만 꼭 기억해라 하시는 원포인트 하나씩만 짚어주신다면요.
3: 네, 오늘 그 사례가 운전하시는 분에 대한 이제 사례였잖아요.
1: 많았어요.
3: 근데 저도 상담을 많이 진행했는데 생각보다 이제 건강에 대한 부분 관리를 하기가 어렵잖아요. 장시간 운전하다 보니까.
1: 맞아요.
3: 그러니까 보험을 특히 좀 잘 준비를 하셔야 되니까 지금 듣고 계신 운전하시는 뭐 직종에 계신 분들도 이번 기회에 보험 정보 받으셔서 네, 불필요한 보험을 정리하고 필요한 보험만 가져갈 수 있게 뭐 이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0: 네, 저도 운전직 종사자분들 많이 상담을 하는데요. 이분들이 평소 소득은 높으세요. 그런데 은퇴 이후에 대한 준비를 거의 안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점이 참 안타까운데 이렇게 오랫동안 이제 열심히 일하셨기 때문에 은퇴의 준비 미루지 마시고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 네. 오늘도 좋은 말씀 들려주신 이병우, 김미정 팀장님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방송 중에 놓치신 내용 있으신 분들은 오후 5시에 또 재방송으로 들으실 수 있어요. 마지막 곡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의 어느 날 머리에서 뿔이 자랐다 남기면서 인사드릴게요. 저는 아나운서 이가희였습니다.

0: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가 신임 대표이사와 비상근 이사, 비상근 감사 등 임원 3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지원서 접수는 9월 18일 오후 6시까지며 자세한 모집 내용은 TBS 홈페이지 팝업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2: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1: 아, 네, 죄송합니다.
2: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3: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2: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0: 자, 오늘도 안전하게 열심히 일해봅시다.
1: 늘 사고의 위험이 있는 공사장. 작업장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첫째,
2: 안전모, 안전벨트 등 기본적인 개인 안전보호구를 착용하시고요.
1: 둘째,
2: 추락사고 대비를 위해 안전망 등 안전장치가 잘 돼 있는지 확인합니다.
1: 셋째,
2: 작업을 시작하기 전 공사 장비에 결함이 없는지 체크합니다.
1: 매년 일어나는 크고 작은 공사장 사고.
2: 안전수칙을 꼭 지켜 불행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겠죠?
3: TBS 교통정보 1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고속도로 중에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영동 2터널 부근 3차로에서 화물차에 불이 난 사고가 있습니다. 현재 진화 작업을 하고 있어서 부근 잘 살펴서 지나셔야겠고요. 부산 울산강 고속도로 부산 쪽으로는 동부산 부근 2차로에서 화물차 관련한 사고를 처리하고 있어서 부근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밖에 도로들 다음 주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어서 평소보다 차량이 조금 많은 편이고요. 서울 시내 도로에는 작업하는 곳도 많습니다.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가다가 내부순환로 쪽 가는 연결램프 2차로 쪽에서 작업을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한남대교 부근에서 4차로를 막고 역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7.1도, 습도는 43%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출가한 제자가 노 스님한테 물었습니다. 스님, 제가 노력하면 얼마 만에 도를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스님이 대답했습니다. 한 3년쯤이면 되겠지. 그러자 성미급한 제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3년은 너무 깁니다. 밤잠도 자지 않고 불철주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얼마 만에 도를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자 스승이 대답합니다. 그렇다면 30년은 걸리겠구나. 어리둥절한 표정의 제자에게 노스님은 이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월급 월만. 급할수록 천천히 하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 속담에도 바쁠수록 돌아가는 말 있죠. 심적인 여유가 있어야 비로소 넓게 멀리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바쁠수록 왜 바쁜지, 무엇을 위해 바쁜지 속도를 줄이고 생각해야 합니다. 9월 17일 목요일 시동 거셨습니까? 좋은 음악 고갈할 뉴스 연정무휴 허리케인 라디오 출격 서유석입니다. 가는

마라톤 어들이 기량을 향상시키는 주법 중에 4분 뛰고 1분 걷기가 있다고 합니다. 걷는 동안 순위도 처지고 달리던 흐름도 깨지지 않을까 하지만요. 오히려 열심히 달리기만 할 때보다 기록이 좋아진다고요.

0: 급할수록 천천히, 바쁠수록 돌아가라 하는데요. 저와 함께 좋은 노래 들으면서 좀 돌아가시죠. 좋은 음악 꼬가랄 뉴스 듣고 나면 남는 방송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듣고 계십니다. 잠깐 광고 듣고 옵니다.
1: Oh my god,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유동 골뱅이,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0: 때문에 미치겠다. 돈 문제.
1: 애들 때문에 돌겠다. 양육 문제.
0: 죽지 못해 다닌다. 직장 문제.
1: 헤어진 남수 때문에 삼도 안 한다. 애정 문제.
0: 손님 없어 죽겄다. 사업 문제. 세상 모든 고민거리를
1: 말로만
0: 해결해 드립니다.
1: 구이구이 채우기 인생 고민 상담소. 울지 마세요.
2: 울지 마.
0: 서통이 아니라 허통의 달인이죠. 나는 화낸다. 고로 존재한다. 대신 화내주는 남자. 태화남 최국 씨 어서 오세요.
1: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0: 자, 이 더워서 어떻게 지냈어 그래?
1: 응?
0: 아, 야, 너 많이 탔다.
1: 네, 너무
0: 시큼하네.
1: 네.
0: 아, 어디 알바하다 왔냐?
1: 아, 밖에 좀 요즘 자주 나와가지고 밖에 네, 네. 저쪽 잠실 쪽에도
0: 잠실 쪽.
1: 나와가지고
0: 여기까지.
1: 예,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네, 네, 죄송합니다. 예, 네. 아, 나도 모르게 나왔네 말이. 예.
0: 아, 거기 다니는 거.
1: 아, 많이 탔어요. 예. 네. 아이고, 제설 타는 거 좋아해가지고.
0: 야, 그치, 시원하고.
1: 예.
0: 그, 제가 말해요. 그 뭐, 여름 피서 같은 거 안 갔다 왔겠네?
1: 아니요, 생각 갔다 왔습니다.
0: 아, 예, 갔다 왔고.
1: 가족들 데리고.
0: 아, 근데. 아, 내가. 예. 나 오늘 아주 저 새벽에 꿈꾸다 깜짝 놀랐어.
1: 왜?
0: 꿈속에서 그 의사 선생님을 만났는데.
1: 네네.
0: 와, 의사 선생님이 진찰하다가 나한테 그러는 거야.
1: 어, 뭐라고?
0: 최일구 씨.
1: 예.
0: 시한부 인생이래.
1: 아, 또 무슨 얘기 하시려고 또. 왜 그런 거야?
0: 아, 이거 얼마나 살아요? 그랬더니 네. 의사 선생님이 뭐라는 줄 알아?
1: 뭐라 그랬는데요?
0: 50년 살겠다는데.
1: 아, 50년 더 사신다고?
0: 네.
1: 어떡해요. 아, 큰일 났네, 진짜. 아우.
0: 뭐가 큰일 나, 이 사람아. 앞으로 50년 더 살겠다.
1: 진짜 시한부 맞네. 아, 참.
0: 자.
1: 한 100년 더 사줘야죠.
0: 자, 시작에 앞서서 문자 왔네. 여기 있잖아.
1: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 장사한 데서 많이 요즘 짜증나시죠?
0: 아, 정성 들여 읽어서 어? 건성건성 읽지 말고.
1: 정성 들여 읽는 거예요, 지금. 장사한 데서 짜증난다. 예? 문자 마구마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해도 해도 너무한다. 갑질 이런 거 너무 좋고요. 돈 떼인 분들 예, 문자 보내주세요. 이래서 난 화가 난다. 또 어떤 일이 있었다 오늘. 진짜 너무 화나는 일이 있었다.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대신 화를 내드립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무료 메신저 TBS 앱은 무료고요. 예. 선물도 많이 남아있으니까 문자 보내주시면 이제 당첨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0: 예, 예, 요즘에 좋습니다.
1: 예.
0: 지난주에는
1: 선물 많잖아요.
0: 선물 많이 남았지. 지난주에는 쉬었잖아요. 그죠? 예. 자, 이번 주에 에너지를 많이 모았을 테니까
1: 아,
0: 오늘 열심히 좋습니다. 좀 화를 좀 잘 내주세요.
1: 그럼 지금 쉬는 동안 뭐 어떻게 된 거야? 근데 제가 잘 몰라가지고.
0: 뭐가?
1: 선배님은 뭐 어떻게 뭐 쉬셨을 거 아니에요? 같이.
0: 그렇지.
1: 아닌가?
0: 예. 네. 우리도 휴가를 갔다 왔지.
1: 아, 그럼,
0: 우리도
1: 아,
0: 쉬어야 될 거 아니야.
1: 출연료도
0: 출연료도 출연료도 못 받는데.
1: 어, 그럼 녹음이었어? 그 일주일은?
0: 일주일 녹음
1: 아, 녹음이셨구나. 네.
0: 좀 관심 갖고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니 거 많이 나갔어.
1: 아,
0: 재환아. 어? 거의 매일 나갔어, 이 사람아.
1: 아, 아무튼 여러분들.
0: 자, 네. 지금부터
1: 문자 많이
0: 씨와
1: 보내주세요.
0: 함께 대신 화내주는 남자, 니가 인간이야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자를 양주 수색대 청취자께서 보내주셨네. 네. 하루에 10km씩 산책하시는 이분 1096번님인데 요즘같이 더울 때는 이제 못하셨겠지. 그런데 문자를 길게 보내셨네요.
1: 네.
0: 안녕하세요. 최국 씨. 이 시간만 기다렸습니다. 여름 휴가로 정남진 장흥 물축제 다녀왔거든요. 낮에는 쏟아지는 물줄기, 다양한 행사와 먹을거리. 저녁에는 유명 대형 가수들이 많이 나와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왔는데 큰 행사 잘 치르고 며칠 전에 친정에 소식이 안 좋은 소식이 나와서 창피하기도 하고요. 이 멀리 양주에서도 정남진 물축제 연지 보리밥 착한 가격 여러 번 자랑하고 하면서 장흥의 딸로 자랑스럽게 생각했는데요. 군청 관계자분들 제발 자랑거리 만들지 못할 망정 깎아 먹지는 맙시다. 제발 장흥의 딸로서 창피하게 하지 말아주세요. 네. 군청 관계자분들 부탁드려요. 군수님 제발 부탁합니다.
1: 네.
0: 이게 뭔 일이 있었나?
1: 무슨 말이에요?
0: 장흥에? 예? 네?
1: 그 안 좋은 소식이 뭔지를 좀 얘기를 해주세요.
0: 그러니까. 어. 양주 수색대님은 안 오는데 네. 네. 아 기사가 났었나 봐.
1: 어떤 기사요?
0: 뭐 바가지 요금 그런 게 났었나 봐.
1: 아 바가지 요금. 네,
0: 장흥 물축제 가가지고.
1: 예? 아 진짜. 예.
0: 그 한마디 해야지.
1: 아 그러니까 이게 여름철만 되면 이게 이렇게 문제예요. 이렇게. 예? 아 뭐 이렇게. 아 같이 다들 힘든데 뭐 이렇게 왜 바가지 씌워 왜? 적당히 봐도 적당히 좀. 아니 그래 좀 서로 좀 이렇게 잘 해줘야 또 많이 오고 또 이렇게 좀 적당히 먹어. 같이 좀 살자. 같이 좀 먹고 살자. 같이 좀. 나도 힘들어. 나도 진짜 이거 햇살 좀 받아가지고 가는 거야. 이해 좀 해줘라 좀. 아 진짜 우리 거 이렇게 다 뜯어가지고 바가지 씌워가지고 이렇게 어 잘 먹고 잘 살면 좋아 이렇게 적당히 먹어 적당히 적당히. 자 여기까지입니다.
0: 여기까지. 네. 자, 네가 인간이야 한번 해줘.
1: 네가 오랜만에. 인간이야?
0: 두 번 더 해.
1: 네가 인간이야?
0: 두 번 한 번 더.
1: 아 힘들어.
0: 한 번 더 해.
1: 네가 인간이야?
0: 너 요새 형 얘기하면 막 안 하려고 그래.
1: 힘들어가지고. 아, 좀, 예, 진짜, 어, 체력이 좀 딸려요, 요즘. 여름이다 보니까. 아,
0: 더워. 삼계탕 같은 거 먹어야지.
1: 그런 거 좀 먹어야 되는데.
0: 삼계탕. 예. 네? 근데 어, 햇살론, 참... 햇살론 대출받아서 뭐, 어디다 쓴다고?
1: 예?
0: 햇살론 대출받아서.
1: 저는 햇살론도 안 나와요.
0: 안 나와?
1: 예. 아니, 그냥 형은 소리고. 예. 정말 우리 말복 지났나?
0: 아직 안 지났어. 14일날.
1: 원래 입추가 그럼 더 먼저 와요? 말복보다?
0: 그렇지.
1: 왜? 말이 안 되잖아요.
0: 입추.
1: 왜 입추가 더 먼저 오지?
0: 말복. 말복은 네. 말복, 초복, 중복, 말복은요. 24계절 안에 네. 24절기에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야.
1: 아, 그럼 뭐야 그건?
0: 그냥 그 세속적으로 뭐지? 그
1: 뭐?
0: 민간에서 하는 그런 네. 행사의 날일 뿐이지.
1: 아, 그럼 민간 차원에서 만든 거예요 그냥?
0: 그렇지. 그러니까 아. 입추, 그다음에 24절기가 뭐냐? 입추 다음에 말복이 아니고 입추 동시, 쳐서
1: 뭐 예, 그런 거잖아요. 경칩 네. 뭐 이런 거.
0: 그다음에 뭐 있잖아요. 네. 입추 쳐 아. 입추 이런 거 있어.
1: 그럼 네. 뭐 초복이라고 해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뭐 더워진다 뭐 이런 건 아니네 또.
0: 그렇죠. 네. 네. 셋이 풍속이지. 초복 아. 중복 말복은.
1: 혹시 삼계탕 팔아먹으려고 만든 뭐 그런 건 아니겠죠?
0: 그건 내가 안 만들었어. 나도 그건 나도 잘 모르겠어.
1: 아 여러분도 아주 좋은 거 하셨습니다. 그 24절기에 들어가는 게 아니래요. 조종 네. 말복이.
0: 그렇죠. 네. 자, 1577번님께서 최국 씨 글쎄요 3주 전에는 익지도 않은 수박을 한 개 따가고 이번에는 가지를 몽땅 다 서리를 해갔어요. 야 요새도 서리하는 사람 있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완전히 이거 큰 도둑이 아닌가요?
1: 아,
0: 최국 씨 혼점 내주세요.
1: 그렇죠.
0: 이거는 마음껏 네.
1: 그 우리가 그 옛날에 진짜 먹고 그치? 살기 힘들 때 애들이 이렇게 가끔 하나씩 이렇게 서리하면은 그래 우리 같이 좀 나누죠 뭐 이런 느낌으로 했던 그런 거지 지금 이거는 지금 가지 쳤다라며 이거 절도 아니야 야 저놈아 갖고 와 야 해도 해도 너무 이게 야 이건 너무한 이거 손 넘은 거 아니야 이거
0: 갖고 어? 이거 어떻게 갖고 와 다 먹었을 텐데
1: 아 그리고 뭐 익지도 않은 걸 따가지고 어떻게 해 어 뭐 할 건데 그거 익지도 않은 거 따가지고 이거 아주 그냥 이러냐? 네가 인간이야? 어?
0: 화성에 보낸다고.
1: 이런 토둑놈 같은 놈은 이제
0: 화성 보낸다고 그래. 일론
1: 머스크가 만든 스타쉽 태워가지고 화성에 보내버릴까 보다. 화성에는 얼마나 더운 줄 알아? 공기도 없고.
0: 너 화성 가봤어?
1: 너 거기 가는 순간 끝나는 거. 에?
0: 화성 가봤어?
1: 사진으로 봤어요. 사진. 영화로 보고.
0: 진짜 화성 더울 것 같지 않아요?
1: 에. 불화자잖아. 그거 불화자 그러니까. 아니야? 화성?
0: 낮에 엄청 덥고.
1: 불의 별.
0: 그 화성에는 네. 저게 없잖아 또.
1: 뭐가 없어요?
0: 대기권 그런 게 없잖아. 공기가 없잖아 거기는.
1: 다른 데도 없지 그거는. 예.
0: 아, 지구는 있잖아 이 사람은.
1: 지구, 지구, 그러니까 지구 빼고 다 없잖아.
0: 그렇지. 예. 그러니까 얼마나 혹독하겠냐고.
1: 그러니까 거기로 가 그냥 예. 누가.
0: 너 거기 가고 싶어 그래.
1: 거기 가가지고 그냥 수박 실컷 쳐먹어라 그냥. 어? 시원하겠다 아주.
0: 화성에서 수박이 예. 나오냐?
1: 아니 이거 여기서 서리에서 가져간다는
0: 야 여기서 화성 가는데 6개월 걸리는데 그 사이에 다 썩지.
1: 지금 우리 대화 되게 유치한 거 아시죠? 네, 빨리 넘어가시죠 이제. 빨리.
0: 자 이번에는 아니 근데 왜 네가 읽고 네가 화 좀 내면 안 되냐?
1: 쉬엄쉬엄해요.
0: 아니 쉬엄. 노래 좀 틀어 형 힘들어.
1: 쉬엄쉬엄쉬엄쉬엄 아, 문자도 안 오고 뭐.
0: 그러니까.
1: 아 문자 좀 보내주세요 진짜. 아, 너무 놀라시네. 화나는 일이 없다고 요즘에? 거짓말하지 마요. 어? 요즘처럼 화나는 일 많은 때가 어디? 빨리 보내 문자. 자.
0: 이 노래를
1: 샵 0951
0: 네, 좋습니다. 힘든 싱어 출신의 예.
1: 저거 봐. 가수. 싱어도 힘들대 지금. 힘든 싱어.
0: 광표 가수가 부릅니다. 추억의 포장마차.

0: 네, 힘든 싱어 광표 가수의 노래 추억의 포장마차. 옛날에는 참 포장마차가 많았는데 다 어디 갔어?
1: 그러게요. 그 왜 뭐 네? 도로 정비 사업
0: 여의도 옛날에 보면 말해요. 네. 하, KBS 별관
1: 맞아.
0: 그 MBC 앞에 그 사거리에도 네. 많았었어.
1: 네, 그 빨간 포장마차.
0: 그러니까, 네. 술 한 잔 네. 따라놓고 술잔에 키스하면 네. 광표
1: 여의도
0: 가수가
1: KBS 그래. 별관 앞에도 많았고
0: 그때는 그때 기업형 포장마차가 많았지. 네.
1: 그리고 네. 대학로 저 옛날에 대학로에서 연극쟁 아 연극할 때. 네. 예, 네, 거기 대학로에도 포장마차 엄청 많았어요.
0: 아, 그랬죠. 어, 네. 포장마차 많았지.
1: 어, 네. 와, 진짜.
0: 그랬죠. 이게, 이제 술잔 따라놓고 키스만 해야 되는데, 이게 막 들이부어.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뭐, 건강을 나빠지고,
1: 응? 진짜 어렸을 때, 저 20, 30대 때는. 네. 오로지 진짜 술을. 취하기 위해서 먹었던 것 같아요.
0: 그렇지.
1: 네, 뭐, 네. 마시고 나발이고, 뭐. 어, 음미하고 나발이고. 그냥 취하려고 먹었던 거 같아.
0: 나발은 네. 약간 이제 부적절한 거 같고.
1: 지금 그래. 생각하면 참.
0: 아 근데 저 네가 그 얘기하니까 저 파블로가 그러는데 너 주사 있다고.
1: 응? 저요? 응. 네. 되게 많이 먹으면 있어. 그러니까 되게 많이 먹으면 그냥 완전히. 그러면 이제 주사가 있다.
0: 아유 그래도 파블로는 주사 없을 것 같아. 네. 네?
1: 근데 저는 주사가 뭐 네. 누굴 뭐 패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네.
0: 자지 넣어 그냥. 네.
1: 그냥 그 때와 장소를 안 가리고 그냥 들어 넣어 자요. 그러니까 네. 뭐 화단이건.
0: 그렇지.
1: 보도블록이건.
0: 자, 거기까지 하고요.
1: 울어요,
0: 자,
1: 울어.
0: 9253님께서 오늘은 녹방 아닙니까? 야
2: 최욱 씨, 이 사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얼마나 이게 생동감이 없으면 지금 녹음인 줄 아시잖아.
0: 자, 청취자 여러분, 9253번님, 네. 생방입니다, 생방.
1: 이거 뭐, 아니, 얼마나 더 생동감이 있어야 되는데요, 지금. 여기서 지금 포장마차 들어 넣어 잤다는 얘기까지 하는데, 지금. 예? 오늘 대 지금 얼마나 지금 화를 내고 있는데.
0: 자, 7338님께서는 퇴직하고 19년 차 다마스로 용달하는 77살 젊은 형아입니다.
1: 어이구.
0: 교차로 내에도 엄연히 차로가 있는데 간혹 차로를 무시하는 인간에게 한마디 부탁합니다. 또 하나 넘버에 헛자 하자 호자 들어가는 차 렌터카 운전하는 인간들이 유난히 법규 위반 난폭 운전 많이 합니다. 최국 씨 네. 한마디 부탁해요.
1: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 7338님 눈에 띈 어허하호 차로 지켜 차로 지켜 운전을 어디로 배운 거야 뭐 똥구 어? 뭘로 배운 거야 이거 운전을 어? 야 지키라고 아이 나 진짜 너만 죽는 거 아니야 다 가는 거야 이거 병풍 뒤에서 향냄새 맡고 싶어 숟가락 내려오고 싶어 똑바로 앉아, 똑바로. 어, 지 앞에 봐. 어, 깜빡이 안 켜, 확.
0: 네가 인간이야.
1: 어디 껴들어. 차선 지켜, 네가 인간이야. 일론 머스크가 만든 스타쉽 펴가지고 화성으로 보내버린다, 진짜.
0: 아, 딴 거 좀
1: 화성
0: 해,
1: 넘어, 토성, 명왕성, 천에 은하계 너머로 까져버려!
0: 은하계가 아니고 아, 태양계 너.
1: 아, 죄송합니다. 아. 태양계. 뭐, 그게 그거고.
0: 뭐가 그게 그거야? 은하계 안드로, 태양계 다르지.
1: 안드로메다를! 그냥 요단강 건너라.
0: 괜히 아는 척 하지 마. 자, 이어서 1121님께서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안녕하세요. 개인택시 기사인데요. 하나 제안합시다. 네가 인간이야 말고요. 이란에 하메네이하고 파티하다 트럼프한테 미사일 맞고 싶어 이런 거 어때요?
1: 야. 어, 상당히 정치적이신 분이에요.
0: 근데 하메네이가 지금 이란 하메네이 누구 얘기하는지 알죠?
1: 돌아가신 분 아니에요?
0: 아니, 그 아들.
1: 아들?
0: 아들 아니야?
1: 아니, 하메네이는 돌아가신 분이고.
0: 아, 그래?
1: 예, 네, 아들은 뭐더라 이름이?
0: 아, 아들 이름이 뭐야 지금? 아직 정체를 아, 드러내지 않았잖아요.
1: 하메네이 주니어인가?
0: 이란에 하여튼 하메네이하고 파티하다가 트럼프한테 네. 미사일 맞고 싶냐. 아, 뭐, 무섭네.
1: 이거 방송 심의 규정 괜찮아요?
0: 예. 네? 네. 네가 뭐 그런 거 없고 가지고 걱정하지 말고.
1: 이란에 하메네이하고 파티하다가 트럼프한테 미사일 맞고 한 방에 가고 싶어?
0: 아이, 타격감 있네. 야.
1: 즉사야, 즉사!
0: 미사일 맞으면 기분이 어떨까?
1: 기분이 어딨어요?

0: 어? 그냥 호상이지. 느끼지 못하고 가는 거지 뭐.
1: 청취자 여러분께서 저 요청이 있어가지고 네. 그대로 저희가 읽어드렸어요.
0: 좋은데 이거?
1: 미사일 맞고 싶어.
0: 어?

0: 이거 미사일 때려. 미사일. 이거 미사일 때려야 돼. 미사일 맞고 싶어 그래.
1: 아까 뭐였지?
0: 아니 그 앞에 그러지 말고. 어.
1: 미사일 맞고 그냥. 미사일 맞고 싶어? 응. 이게 뭐야?
0: 그거 알아서 해 그러면.
1: 미사일 맞고 싶냐고? 아 모르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걸 가져가? 아 너무하네 진짜. 어? 아 농원이면 또 시골 아닙니까? 그 요즘 시골 인심이 이게 아닌데 진짜. 야 이 도둑. 네가 인간이야? 아, 저 어떡합니까, 진짜.
0: 진짜 도둑이네. 그걸 가져갔다니까.
1: 요즘에는 진짜 그래요. 이게 다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최대한 조심하셔야 돼. 어떡합니까, 이거. 네. 갖고 와! 갖고 와!
2: 다 마셨어?
1: 너 당근이 얼마나 몸에 좋은 건데. 몸에 좋은 거는 또 어떻게 알아가지고 콜라 훔쳐가지고 그냥 짜증나게. 어? 네가 인간이야?
2: 네. 자, 5564번님. 안녕하세요. 일구행님, 일행님 쓰신 건가요? 아마 일구행님 쓴 것 같아요. 일구행님, 최국 씨, 안녕하세요. 성인 PC방 운영하는 나쁜 사람, 혼 좀 내주세요. 불법 바카라로 하루에 수백, 수천 탕진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에도 그런가요?
1: 아, 그거 하는 거 네? 있죠. 지하에.
2: 부자가 이런 걸 하겠어요. 돈 없는 분들의 고열을 짜내는 나쁜 XX, 네. 열받아!
1: 아 네. 564님 되게 자세히 알고 계시는 거 보니까 혹시 아니시죠? 예. 네. 경험담 얘기하는 거 아니시잖아요. 예. 네. 네. 아무튼.
2: 아, 우리나라에도 불법 박하라 하는 데가 네. 있나 보네. 네.
1: 불법은 하면 안 되지.
2: 불법이라고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불법이라고 아, 발음해야 돼.
1: 그러니까.
2: 불법이라고 발음하라고.
1: 그러니까 어디서 이런 걸 차려가지고 진짜, 어? 경찰 선생님들 빨리 저 단속해 주세요.
2: 뭐 하다 말어.
1: 힘들어. 힘드냐, 미치겠네.
2: 체육이 네. 오늘 안 되겠다. 엠브라스 불러야
1: 아, 초반에 너무 힘을 쓴 것 같기도 하고. 예.
2: 다음 자, 6623번님께서 교통 제보를 하나 보내셨어요. 서서울 호수공원 주유소 앞 김포공항 방면 1차선에 3중 추돌 사고로 많이 막힙니다. 서서울 호수는 어디 있는 거야?
1: 네? 서서울 호수공원. 서울 호수공원.
2: 서울 호수공원인가?
1: 예. 김포공항 방면. 아유, 어떡합니까.
2: 예. 예. 자, 이어서 1387번님. 두 분 안녕. 오랜만에 소식을 전합니다. 요즘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사한 짐입니다. 지금 보기에도 높아서 더 상차할 수가 없는데. 예, 저 사진이시구나. 예. 예. 없는데. 예. 남은 짐을 더 올리자고 해서 안 되니까 차 한 대 더 필요하다니까 예. 계속 실어보자고 해서 단속 걸리면 벌금 나와요 그랬더니 차 한 대 더 불러라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아휴 힘듭니다. 1387님께서 이제
1: 예. 예. 지금 화가 많이 나셨어요.
2: 그러니까
1: 화가 엄청 나셨어요 지금 표정이.
2: 1387님 예. 얼굴 뒤로 셀카를 찍었는데 얼굴 뒤로 이제 그물로 예. 1톤 트럭 정도 되는데 짐을 이렇게 쫙 그 감싸놨어. 근데
1: 아이고 이거
2: 저거 쉬는 데다 더 실자고 그랬다가 그러다 벌금 낸다 그랬더니 차 한 대 더 불러라 그랬더니 진작에 그러지. 자, 에이구.
1: 아니 이거 그 나 입장 받고 생각을 해봐요. 그것이 이거 주출다 사고라면 어떡할 건데? 어? 다 싣는 게 다 규격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어쩌려고 진짜. 아 너무하시네 진짜로. 적당히 싫어했지? 야! 적당히 싫어! 적당히 싫어! 운전하지 우리 기사님 이거 불안해서 어떡하려고. 이거 만약 사고라면은 다 기사님한테 다 뒤집어 씌우려고 하네. 야 이 나쁜 네가 인간이야? 적당히 싫어. 벌금 나오면 뭐 벌금 내줄 거야? 그럼 네가 운전하든가. 야, 네가 역할 싫어가지고 네가 이사하든가. 아!
2: 화성 가고 싶어 그래.
1: 왜 이렇게 화성 왜 이렇게 좋아하시는 거야 진짜.
2: 금성 가고 싶어.
1: 아 금성 가고 싶어! 금성이 바뀐 거 알아? LG로.

0: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야, 정말 체격이네. 박수 한번 쳐줄게.
2: 아, 진짜.
1: 취재원이 일어났냐 안 받으면서 이렇게 몸을 던져가면서 화를 내고 있어.
2: 예, 우리 기사님 화 많아 나시겠지만.
1: 그래서 최국 씨를 위해서 파블로 PD가 출연료는 못 주고 노래 한 곡 주겠대. 이안경이 부른대요. 거기서 거기.
2: 거기서 거기지 뭐.

0: 네, 이한경의 거기서 거기 노래 듣고 왔습니다. 이 노래 듣고 있는 동안에 네. 최국 씨, 네? 요 봐. 문자 참
1: 뭐라고?
0: 와, 최국이 응원하는 문자가 그냥 쇄도하고 있어.
1: 아, 네. 감사드립니다.
0: 예. 0711님께서 최국 씨의 노고에 박수를 보냅니다. 짝짝짝 초보 개인 택시입니다. 늘 응원합니다.
1: 아우,
0: 예. 감사합니다.
1: 예. 아, 초보시구나. 예. 아주 꼭 대박 나시길 바라고요. 안전운전 하시고요. 예, 항상. 예.
0: 이어서 344
1: 혹시라도 저 만약에 타게 되면은 좀 깎아주세요.
0: 3449번님께서도 정말 최국 씨가 고생이 많네요. 출연료 한 푼도 받지 않는데 대신 화내주니 이러다가 최국이 혈압으로 쓰러질까봐 걱정됩니다.
1: 저도 걱정됩니다. 쓰러질까봐.
0: 근데 출연료 안 주냐 그러니까 파블로가 주겠대.
1: 아, 진짜?
0: 돈이 아니고 현물로 주겠대.
1: 현물로? 네. 뭐인데? 뭐.
0: 감자 한 박스하고 한마늘 한 망이 있대.
1: 감자 한 박스, 감자 싹 텄겠네. 그거. 제가 알기로는 몇 주 전에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0: 청취자가 보내준 건데.
1: 아직도 있어요?
0: 아, 몇 주 전에 아니고 최근에 받았나 봐.
1: 아, 그래요?
0: 예, 준비해놨대.
1: 예. 아, 저 좋죠. 하나 예. 주세요.
0: 그래요. 이따 가져가세요.
1: 박스랑 햇마늘?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햇마늘 한 망일때.
1: 예. 감사드립니다.
0: 마늘 비싼 거 아니야?
1: 너 딱 집에 들어갈 때 어깨 딱 펴고 들어가야겠네. 그냥 햇마늘 한 망. 와이프 얼굴에 확 던지면서 그냥. 야!
0: 돈 벌어 왔어? 마늘 벌어 왔어?
1: 밥 차려와!
0: 아, 저 밥 안 줘? 밥 안 줘, 집에 가면?
1: 제가 안 달라고 합니다. 안 달랍니다, 제가.
0: 자, 4454번님께서 사연을 보냈습니다. 회사가 바쁘다고 그래서 연차 휴가도 못 쓰고 회사 나와서 일하고 있는데요. 사장은요, 혼자서 가족 타고 해외여행을 가버렸어요. 아... 최국형, 시원하게 화 좀 내줘요.
1: 진짜 너무하다, 정말. 진짜. 사장, 야! 야! 사장이면 다야? 사장이면 다냐고! 어! 사장질 그따위로 할 거야! 야! 직원들이 일할 일 시키고, 너는 휴가 가냐? 이런 네가 인간이야? 야, 그럼 지금 직원들도 휴가를 보내고 당신도 가든가!
0: 그치?
1: 사장이 말이야, 사장이면.
0: 그치?
1: 사장이 회사의 가장 높은 사람 아니야? 어? 가장 애착을 갖고 직원들을 사랑하고 챙겨주고 채워줘. 네가 휴가를 못 가더라도 직원을 보내주고 직원 휴가 보내고 네가 일을 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아유 이런 진짜 에이 진짜 패이 있죠. 침 뱉으면 안 되나? 옆에다 뱉은 벽에다 뱉은 거야. 벽에다가
0: 나한테는 안 뱉었어.
1: 아 진짜 하메네이랑
0: 미사일?
1: 하메네이랑 뭐였더라? 아 진짜
0: 하메네이하고 만나서
1: 하메네이랑 트럼프랑 파티하다가 미사일 맞는 소리 하고 있어. 그냥 예 대충 알아들으세요.
0: 자 이어서 1387님 안녕하세요. 이삿짐 사연을 보냈던 하재영 용달입니다. 속이 다 시원합니다. 아까 그분 있잖아요.
1: 아,
0: 머리띠도
1: 예.
0: 이분이
1: 그러니까요.
0: 단골 청취자
1: 예, 우리
0: 하재영 청취자님
1: 우리 하 대표님
0: 고맙다 그러잖아요.
1: 예, 감사합니다. 예.
0: 속이 시원하대요.
1: 아,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0: 최우 씨가 출연료를 못 받아도 이 보람이 있잖아.
1: 그러니까. 요즘 뭐 이사 많이 다니나요 사람들? 일이 좀 많으셨으면 좋겠네.
0: 아니, 그러니까 이 사연을 듣고 이제 최국 씨가 화를 냈더니
1: 네.
0: 청취자님이 예? 속이 다 시원하다고 그러잖아.
1: 아, 그러니까요.
0: 그러니까 출연료는 못 받더라도 청취자한테 그런 평가를 받을 때 그런 걸 바로 보람이라고 그러는 거야.
1: 맞습니다.
0: 그러니까 최국이 너도 출연료고 이런 뭐 10원 그런 거에 목매달지 말고.
1: 아니 근데
0: 청취자한테 보람을 느껴.
1: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솔직히 우리가. 예전에 네. 예전 이거 제대로 돌아갔을 때
0: 출연료 받을 때
1: 선배님은 MC고 저는 게스트잖아요.
0: 그렇지.
1: MC는 선배님은 그래도 좀 보람듯이 좀 받으셨지 않습니까? 근데 게스트는 얼마
0: 너보다 좀 받았지.
1: 게스트는 얼마 뭐 몇만 원 받아요. 근데
0: 그때 한 10만 원 안 받았냐?
1: 그 세금 때문에 그때 9만 얼마 들어왔는데 그때는 못 느꼈어요. 일주일에 한 번 9만 얼마 들어온 거 뭐 얼마나 돼. 근데 이게 정말 안 들어오니까 네. 야 되게 이게 정말 나한테 많이 도움이 됐던 그 돈이구나. 네.
0: 그 생각이 바로 그런 거야. 네가 지금 출연료를 못 받고 있는 게 그 네. 돈의 그 소중함 있잖아. 그런 걸 일깨워주잖아.
1: 아니 그러니까 다 좋다 이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데 그래서
0: 그거 아는 사람이 누가
1: 아니 있냐? 나는 진짜
0: 그거 아는 사람이 누가
1: 뭔가 좀 우리가 좀 뭐게 좀 뭐 이게 청사진을 좀 그리면서 가야 되는데 이건 뭐
0: 아니 너 그쪽에 아는 사람 많이 있지 않냐? 없어?
2: 어느, 아, 몰라요.
0: 아니, 거기 간다며, 잠실 그쪽에.
2: 아, 그쪽이랑 상관없어요.
0: 아, 상관없어? 아, 좀 아는 사람 있으면 좀 얘기 좀 해줘. 아, 야, 믿을 사람이 너밖에 없어, 지금.
2: 이게 어쩌다 이렇게 됐냐, 진짜.
0: 자, 이어서 아. 0554번님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남양주시에 화물 운송하는 사람인데요. 콜 잡아서 운송하는데 주선사 사장들이 너무너무 콜비를 많이 뜯어갑니다.
2: 아, 맞아.
0: 예를 들어 10만 원에 2, 3만 원은 기본으로 뜯어갑니다. 조금만 뜯어가라고 해줘요.
1: 아, 작작 좀 뜯어. 작작 좀 뜯어. 작작 좀. 10만 원에 3만 원 뜯어가면 못하라는 거야 이거. 어? 3만 원 뜯어가고 그 7만 원 받아가지고 나중에 그 세금 내면 그 남주도 알아.
0: 적자야 적자.
1: 적자 그래. 적자. 거기다 기름 적자. 넣고 진짜 네. 기름 넣고 참일면 기름값 더 들고 야.
0: 차 할부값 내야지.
1: 할부값도 내야 되고 할부값 그래. 보험료도 내야 되고 자동차세 내야 되고. 그래. 아우 진짜.
0: 때 되면은 저 타이어도 갈아야
1: 되고. 타이어도 갈아야 되고 타이어. 타이어 얼마인 줄 알아?
2: 또뭐 있어?
0: 됐어까지 말해.
1: 작작 좀 뜯어 결론은.
0: 적자야 적자 그래.
1: 네가 인간이야 마이너스라고.
0: 네, 네, 좋습니다.
1: 아 목 아파. 아, 너무 아프다 목이.
0: 야 컨셉으로 그러는 거야 진짜로 그러는 거야?
2: 아니 컨셉입니다.
0: 자 6828번님께서는 주말 농장에 걸음하려고 닭똥 한 푸대를 사다 놨는데.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서 아유 이걸 또 누가 가져갔어요?
1: 야 닭똥도 가져가냐? 아 정말 짜
0: 값은 4,500원밖에 안 하는데 도둑질해서 농사지은 거 먹고 아. 살이 되고 피가 될까요?
1: 야 하다하다 똥을 훔쳐간다 정말 야 진짜 사람 환장한다 진짜 야 그
0: 이렇게 아, 이렇게 네가 똥 훔쳐가면은 내 눈에는 닭똥 같은 눈물이 흘러.
1: 네가 똥 훔쳐가면 내 눈에는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져. 어 하다하다 똥을 훔쳐가? 야, 닭똥도 냄새가 얼마나 심한 줄 알아요, 진짜.
0: 아, 독하지.
1: 야, 너 진짜, 오지다, 정말, 너도. 아우, 진짜. 야, 너도 그 정도면 되게, 너도 되게 절실했던 모양인데. 그렇게 살지 마. 남의 거잖아. 네. 왜 엄청한 걸?
0: 남의 눈에 닭똥 같은 눈물 흘리게 하지 마.
1: 네가 똥 싸가지고 네 걸로 해! 어? 야, 네가 닭고기 먹고. 치킨 먹고 싸면은 그게 닭똥일 거 아니야? 니 걸로 해, 니 걸로!
0: 아이고.
2: 아, 죄송합니다. 식사 지금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0: 마지막에 네. 닭똥이 아주 압권이었습니다.
1: 닭똥 같은 놈이 뚝뚝 떨어진다고? 내 눈에는.
2: 아, 그 형님의 그 어떤 문학적인 표현. 역시 국문과.
0: 아, 좋았습니다.
2: 아, 못 이겨. 경희대 국문과.
0: 자,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미스.
1: 아, 뭘 또 와요?
0: 아, 44분밖에 안
2: 아,
0: 됐어.
2: 그래? 네, 알겠어요.
0: 자, 사랑의 감촉 듣고 오겠습니다.

0: 미스김의 사랑의 감초 재밌는 노래 듣고 왔습니다.
1: 배우 박소연 밤마다 걱정입니다. 제발 대리운전 불러서 귀가해 주세요. 사고라도 나면 여우와 토끼는 누가 먹여 살려요. 2588 2588이 있잖아요.
2: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1: 눌러줘요 2588 2588 2588.

0: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자, 아까 그 막 닭똥도 훔쳐가고 막 그랬나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0529님께서도 이렇게 문자를 보냈네. 우리 엄논도요, 걸음을 20호대나 누가 훔쳐갔대요.
2: 아, 또 이런 일이 있구나. 종종 있네. 참,
1: 논에 그 농사하시는 분들이 갖다 놓은 걸 갖다 그렇게 훔쳐가 그래. 저 그냥 가면 안 돼. 한마디 해. 야. 미사일 맞고 싶어 그래. 미사일 맞고 싶어. 곡사포 맞고 싶어 그래.
2: 아이고, 너. 아, 사람 왜 이렇게 잔인해졌어요.
1: 그럼 물총 맞고 싶어. 아, 물총 가지고는 나 약하지.
2: 아니, 곡사포를 때려. 아니, 걸음 훔쳐갔다고 곡사포를 때려버려.
1: 못 때릴 거야, 그러면. 어? 못 때릴 거야.
2: 그냥 비비탄 정도로 해요.
1: 비비탄.
2: 그냥.
1: 비비탄 맞고 싶어 그래,
2: 그럼. 비비탄 한 100발 맞고 싶어! 저기, 10m 앞에서.
1: 100발 맞으면 죽어!
2: 아, 10m에서 맞으면 괜찮아요. 따가운 정도.
1: 가져와, 그래, 빨리.
2: 갖고 와! 갖고 와. 너, 니네 논 그거, 저기, 어? 수확률 높이자고. 남의 논 그렇게 망치게 할 거야? 아, 이게 제가 뭔가 있어 보이게 말하려면 안 되는구나. 선배님처럼 그게 안 된다.
1: 8176 정치자께서는 자기 신발인 줄 알고 가져간 손님한테 신발 돌려달라고 화 좀 내주세요. 두 번밖에 안 신은 새 건데 택시기사인데 트렁크에서 가져갔어요. 올게 뭐 훔쳐가는 사람들이 많어.
2: 정말 진짜 너무한. 이건 뭐 똥 훔쳐가고 걸음 훔쳐가고 이젠 뭐 신발까지 훔쳐가? 아 이걸 왜 가져가 그거를? 어? 아니 우리 옛날에 네. 저 그런 적이 우리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네. 진짜 저기 옆집에 신발 이렇게 빨아가지고 말려놓은 거 막 이렇게 훔쳐가고 그런 애들 있긴 있었어요. 어?
1: 근데 왜 나보고 우리라고 그래? 너하고 나하고 같은 아니, 세대냐? 우리라니.
2: 그러니까 선배님 때는 또 더 했을 거 아니야. 네. 그렇잖아요.
1: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2: 아니, 그 옛날에 우리가 그런 시절도 아니고.
1: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이 사람은 너하고 나하고 같이 맞먹냐? 어?
2: 알았어요.
1: 아무튼 저희 세대 그래, 저희 세대. 네.
2: 야, 진짜 정말 지금 2026년에 이런 일이. 아니, 어떻게 신발을 훔쳐가, 신발을 도대체가. 어? 니가 인간이야? 그렇지. 그 새 거를 말이야, 새 거를. 어? 요 트렁크에 있는 거를.
1: 그렇지.
2: 근데 네. 제가 봤을 때. 자기 건 줄 알고 모르고 그렇게 가져갔을 그런 저기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만약에 진짜로 훔쳐간 거면 진짜 아유 그렇게 살면 안 되죠.
1: 지금 8176님께서는 네. 그렇게 저 인자한 걸 바라지 않는 거야. 네, 그러니까. 세게 화 좀 내달라는
2: 거야.
1: 그렇게 가야지.
2: 아까 두 번밖에 안 쉬는 거야. 두 번밖에. 네,
1: 그렇게 가야지. 너 그거를 모를 수가 있다.
2: 아, 너 신발 타고 냄새 한번 맡아보고 안 나니까 가져간 거 아니야?
1: 그렇지.
2: 갖고 와.
1: 네. 자. 네. 예지 아빠님께서 구기 형 마늘 들고 가면 형수님이 마늘 까 그러실 것 같은데요?
2: 안 가져가겠습니다. 예, 네, 100%예요.
1: 아. 자, 이어서 3645님께서 문자 긴 문자를 보내셨네. 최국 씨, 지난주 토요일 파주 가막산 제3 주차장에서 7대의 오토바이들이 주차장에 들어와서. 주차 라인에 주차하고 그늘에서 푹 쉬고 2시간 지난 후에 시동 걸고 바리케이트를 통과하지 않고 좁은 인도로 빠져나가는 오토바이 7대 주차비 10원 하나 내지 않고 쫓길로 빠져나가는 오토바이 7대 혼 좀 내주세요. 할리 등 큰 오토바이 타고 와서 주차 라인에 주차시켰으면 당근 주차비 2,000원 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못된 미꾸라지 라이더들 그 좁은 샛길로 사이사이 빠져나가는데 참 나빠 보였어요.
2: 아이고.
1: 그 비싼 오토바이 타면서 고작 2,000원을 못 냅니까? 가막산 제3 주차장에 7대 세운 미꾸라지들 혼 좀 내주세요.
2: 가막산 제3 주차장 7대! 오토바이 7대!
1: 할리.
2: CCTV에 다 찍혔어?
1: 아, 좋아, 좋아.
2: 어? 확 신고해버려가지고 그냥 과태료 네. 그냥 더 왕창 더 그냥, 어? 물리기 좀. 갖고 와! 돈 내, 빨리! 네. 다시 와서 계산하고 가! 아니 몇 천만 원짜리 오토바이 타면서 주차비 2,000원 꼴라 2,000원을 안 내. 2,000원이 또 큰 돈이면 큰 돈이긴 한데 그게 몇 천만 야 없어 보여. 그치. 되게 없어 보여 그거.
1: 할리 탈 자격 없어 그래.
2: 야 할리를 타면서 2,000원을 안 내. 너는 그런 할리 탈 자격도 없어. 어?
1: 나 줘 그래. 나 줘.
2: 나 줘. 아 나 그 면허 없어요 그거. 선배님
1: 나도
2: 줘.
1: 나도 없어.
2: 어? 바꿔 88로 바꿔. 스쿠터로 바꿔, 스쿠터로!
1: 아니,
2: 전기 자전거 타고 다녀, 전기 자전거!
1: 지금 할리, 이거, 저 검색을 해보니까 1억짜리도 있네?
2: 그러니까요, 엄청 비싸요, 할리는.
1: 이야, 이거 뭐죠?
2: 뭐, 배기량이 뭐.
1: 승용차보다도 비싸네?
2: 와.
1: 할리 탈 자격 없어, 그래.
2: 아유, 니가 할, 아유, 자, 너 같은 인간이 할 일이라는 걸 타고 다닌다는 것 자체가 진짜, 아유, 나라가 이게 웬일이냐, 이게.
1: 그죠? 자. 자, 이제 여기까지. 지금 53분 이제 다 했어. 아유, 채우기 수고했다, 오늘.
2: 예. 예. 오늘 같은 경우는 다 내용이 다 누가 뭐 훔쳐갔다. 돈 안 내고 갔다.
1: 야, 더위한테 한번 참 그거 숨기래. 아, 더위. 빨리 가, 그래.
2: 아, 좀 덜 덥잖아요, 요즘에.
1: 아, 해. 빨리. 시간 없어. 한마디만 해. 빨리 가, 그래.
2: 야, 그만 좀 덥자. 덥어.
1: 빨리 가, 그래.
2: 빨리 가!
1: 그렇지. 한 번 더 해.
2: 빨리 가! 오지 마! 그렇지. 야, 너 때문에 지금 뭐 바닷물 고기도 다 죽고 막 난리 났어, 지금.
1: 자, 오늘 끝곡입니다. 청취자가 이 노래를 시청해 진영의 달달한 나 때려주세요. 이 노래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영씨 오늘 수고 많이 했습니다.
2: 하, 정말 수고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1: 자,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누가 최고다?
2: 내가 최고다!

0: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TBS 캠페인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릴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이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금융판매 협찬입니다.
2: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3: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4: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V

0: SBS가 신임 대표이사와 비상근 이사, 비상근 감사 등 임원 3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지원서 접수는 9월 18일 오후 6시까지며 자세한 모집 내용은 TBS 홈페이지 팝업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벌써임 사고주의 예보제 들어보셨나요? 벌써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소방청이 발령하는 제도인데요. 벌초와 성묘, 산행이 많은 계절 특성상 이 예보제에 귀를 꼭 기울이며 주의해야 합니다. 먼저 야외 활동 시에는 밝은색 계열의 옷을 입고 벌이 공격할 경우 머리 부위를 감싼 채 신속히 2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대피해주세요. 벌에 쏘였다면 즉시 벌침을 제거한 뒤 쏘인 부위를 소독하거나 깨끗한 물로 씻고 얼음 주머니로 찜질하면 통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상 반응이 느껴진다면 119에 신속하게 신고해주세요. 올바른 대처로 안전한 가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어휴,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3: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4: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5: TBS 교통정보 2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오늘은 고속도로에 평소 목요일 이 시간에 비해서 차도 많고 사고도 많습니다. 목적지까지 안전운전하시기 바라고요. 먼저 제2중부고속도로 하남 쪽으로 산곡분기점 부근 2차로에 승용차가 뒤집어진 사고가 있습니다. 현재 2차로와 갓길을 막고 처리하고 있고요.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는 영동 2터널 부근 2, 3차로에 걸쳐서 화물차에 불이 난 사고 처리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진화 작업은 모두 끝났지만 현재 현장 정리를 하고 있고 서울시내 분당수서로는 도심 성담대교 쪽으로 가는데 탄천 1교 부근 하위 1개 차로에 고장난 승용차가 서 있습니다. 진입로 부근이라 뒤쪽으로 혼잡하고 수선하대목부터 탄천 1교까지 시속 20km 내외로 지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7.3도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0: 피커를 씹어먹는 박력과 흥분. 듣지 않고는 믿을 수 없는 소. 라디오 역사 초유의 황금 같은 사나이. 그의 이름은?
1: 우리 사이에 동성명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0: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2: 절찬리 방송 중.
1: 더니어스의 노래 듣겠습니다. 고요한 밤하늘에 작은 새.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선선합니다. 창문 너머 들어오는 바람도 다르죠? 이렇게 계절이 바뀌는 길목에 서면 사람 마음도 조금 달라지는데요. 오늘도 변함없이 허리 디스크쇼의 유일한 문학소년 황당무계 이종황 선생입니다.

0: 오늘은 그 문학 소년이 되어서 한번 읽어볼까 합니다.
1: 저기 선생님, 모은 그대로 하세요. 애드립 하지 마시고.
0: 너만 애드립 하고.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그 얼마나 아름다운가. 봄 한철 격정을 견디고 결실을 향해 달려온 날들. 이제는 비워내야 할 때. 나뭇잎 하나 조용히 떨어지는 가을의 뜰하겠어. 나 혼자 깊은 고독을 마신다.
1: 뭘 마신다고요?
0: 고독, 고독.
1: 그 고독 맛이 어때요?
0: 왜? 순대 너도 줄까? 응? 아,
1: 자, 선생님. 첫 곡 어떤 곡입니까?
0: 오늘은 그 왠지 좀 가을과 너무나 잘 어울리는 곡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떨어지는 꽃잎처럼 그리고 그 나뭇잎처럼 세상의 모든 것은 사실 그 결국 그 바람 속에 먼지처럼 사라져간다는 쓸쓸하면서도 아름다운 노래. 뭐 혹시 좀 감이 오십니까?
1: 아, 저거 하시려고 그러는구나.
0: 어떤 거?
1: Dust in the wind.
0: 그렇습니다.
1: 먼지 사라져간다. 뭐 그 노래 아니겠어요?
0: 캐사스의 Dust in the wind.
1: 선생님이 캔사스 농고 졸업했다고 하지 않았나요?
0: 야, 그건 뒤에 있지 않냐, 대부분.
1: 아, 근데 지금 날이 선선해지면 선생님 걱정거리가 하나 느는 거 아니에요? 네? 집에 연탄 있습니까?
0: 뭐 이거저거 뭐 있는데 아무튼 카드값이 이제 낼 시간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예. 네. 리빙볼도 아주 참 지긋지긋합니다.
1: 뭐요? 리빙볼이요?
0: 리볼빙.
1: 선생님.
0: 야, 바쁜데 아무거나 해.
1: 리볼빙은 요즘 이자가 얼마나 나가요?
0: 아, 그게 그 뭐 거 한 20% 다 되어간다 그러는데 이거 참.
1: 이자 내다가 볼일 못 보시겠네 선생님.
0: 예? 그렇습니다. 그럼 뭐 참 힘듭니다. 노래 듣자 이거 뭐 속상한 얘기하면 뭐 하겠습니까?
1: 네. 그렇게 하면 뭐 또 축협 계좌로 뭐 한 50원 들어올지 누가 압니까? 예?
0: 캐서스의 더스 인더 윈입니다.

0: 칸자스의 Dust in the Wind, 바람 속의 먼지. 모든 게 뭐 바람 속의 먼지처럼 사라진다. 인생 덧없다. 뭐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1: 그렇습니다. 그 가을 낙엽도 사실 그 떨어질 때 보면은 좀 슬퍼 보이기는 하지만 사실 나무는 알고 있는 겁니다. 그 비워야 다시 채울 수 있다는 걸 말입니다. 비워야.
0: 그걸 나무가 어떻게 알아요?
1: 나무는 다 알고 있습니다. 나도 좀 머리 좀 채웠으면 좋겠는데 나무야 할 수 있으면 내 것도 좀 채워줘라.
0: 선생님.
1: 왜?
0: 선생님 이제 90살 다 되셨는데.
1: 그러니까요. 예.
0: 그래요? 선생님이 생각하는 인생의 뭡니까 진리는?
1: 아니 지금 나무의 생각처럼 그만 물어 임마.
0: 아이 선생님 왜 그러세요? 뭐 요즘 철학 유튜브 자주 보시나 봐요?
1: 사실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 남자의 계절 가을. 가을이 되면은 저도 왠지 모르게 그 철학자가 되곤 합니다.
0: 철학자? 철학자가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1: 좀 대본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0: 여름에는 어때요?
1: 여름에는 더워서 아무 생각도 없습니다.
0: 네, 슬슬 선선해지니까 뭐가 이제 머리에 들기 시작한다 이 말씀이죠?
1: 그렇습니다. 가을에는 좀 이렇게 철학자가 자연스럽게 되곤 합니다. 네.
0: 자, 선생님 안 오신 동안에 이 광고 허리케인 라디오 광고 붙은 거 아세요?
1: 아, 지난주에 한번 알기는 알았는데 광고가 많이 붙었습니다.
0: 아, 많이 붙었습니다. 두 개나 됩니다.
1: 그럼 저 지금까지 뭐 안 준 거 다 줍니까?
0: 그건 저한테 묻지 마시고 빠블라고 얘기하십니다. 아직 안 된대요.
1: 언제 되는 거야?
0: 그게 나보고 물어요. 나도 못 봤는데.
1: 가을에는 자꾸 철학자가 됩니다. 언제 주는 거야?
0: 최후의 허리케인 라디오 황당 이중왕의 허리디스크 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유명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2: Oh my god,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유동 골뱅이. 치맥에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0: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선생님, 다음 곡은 어떤 곡 준비하셨습니까?
2: 근데 이 광고를 들으니까 생각이 나는데, 출연료를 좀 못 주실 거면 뭐 골뱅이라도 몇 통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1: 아,
2: 나 골뱅이 안 먹어본 지 오래됐는데.
1: 예, 선생님, 골뱅이 말고요. 예. 한 청취자께서.
2: 너 지금 화 한 보내려고 그러니? 나...
1: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한 청취자께서. 예. 선생님한테 떡을 아까 보낸 게 있어요.
2: 아, 아까 그 입구에 있던. 예. 떡 말씀하십니까?
1: 왜 그거 빠블로면 안 갖다 주냐?
2: 아, 봤습니다, 제가. 예.
1: 뭐, 제가 혼자 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지금?
2: 몇 개 빠졌던
1: 거. 분명히 황당 선생님한테 온 건데? 그리고 로또도 몇 장 들어있던데, 이번 토요일 날 발표하는 거?
2: 아, 지금 제가 이거 들고 있습니다.
1: 아, 받으셨어요?
2: 예. 5등 당첨 복권 두 장은 이종황 선생님이 가지시고.
1: 아, 벌써 당첨되셨어요?
2: 당첨된 거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1: 야, 얼마예요, 그럼 한 장에?
2: 한 장에 얼마죠, 요즘에? 500원. 500원이니까.
1: 5천원이죠, 5천원.
2: 5천원.
1: 5천원 두 장을 받으시, 10,000원 버셨네, 오늘.
2: 아,
1: 야, 수지 맞으셨네. 그리고 나머지 세 장은요?
2: 이건 읽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혼자 먹으려고 그랬는데, 자동 복권 세 장은 일구 형님.
1: 네.
2: 그리고 빠블로 PD.
1: 아.
2: 그리고, 야, 엔지니어는 왜 주냐? 어? 엔지니어 한 장.
1: 비싸하잖아.
2: 한 장씩 드리십시오.
1: 아이고, 그거 주세요. 빨리 왜 다 갖고 계십니까, 그거를?
2: 아, 이거 왜 갑자기 이거를?
1: 아, 빨리 주세요.
2: 알았어요. 자, 아, 예. 아이고, 참.
1: 아이, 선생님은 만원 먹었잖아요.
2: 그냥 나 혼자 먹으라고.
1: 아, 빨리 주세요. 아, 이거 세 장 여기네. 아, 이거 세 장 내가 이거, 다 가져야지.
2: 이거 리얼이야, 이거?
1: 리얼입니다. 자, 다음 곡 준비해 주십시오.
2: 자, 다음 곡은 가을에는 그 기다림도 조금 더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을 생각하고 돌아오지 않는 사람을 기다리고 때로는 그 이미 지나간 그 시간을 기다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 1989년 발표된 리차드 막스의 명곡 Right Here Waiting.
1: 네, 나는 그냥 여기 앉아서 기다리기만 하겠다 이런 노래인데.
2: 네.
1: 이렇게 미련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네.
2: 그래도 애틋한 마음이 있으면.
1: 애틋한 마음보다 미련한 거죠.
2: 네. 너는 맛집만 웨이팅하냐?
1: 리차드 막스의 Right Here Waiting 듣고 오겠습니다.

0: 아주 유명한 노래죠, 선생님. 이 가사가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잠깐만 소개 좀 해주실래요?
1: 좀 그 사람이 멀리 떨어져 있어도 나는 여기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겠다는 그 right here waiting. 그러니까 waiting. W-A, 응? waiting. 네. 응? 이 정도는 뭐 애틋한 아주 마음이 담긴 그런 애틋한 노래입니다.
0: 그러니까 이 기다리는 분이 어디 저 나이트클럽 웨이트 하십니까, 그러면?
1: 그게 참 얘는 오늘 그
0: 손님을 기다린다 그런 얘기예요?
1: 그 사랑하는 그 그 그 애절하고
0: 왜 더듬으십니까?
1: 그게 지금 뭘 찍으려고 그러는데 그만 따지시기 바랍니다.
2: 자, 대단하십니다.
0: 자, 청취자 여러분, 가을이면 꼭 듣고 싶은 노래가 있으시죠? 옛사랑이 생각나고 고향도 생각나고 젊었던 내 모습이 떠오르기도 하실 텐데요. 청취자 여러분의 즉석 신청곡을 방송 참여 문자번호 샵0951로 받습니다. 특히 오늘은요, 가을 특집입니다. 듣고 싶은 노래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노래 제목과 함께 짧은 사연 남겨주시면 더 좋고요. 여러분의 추억을 노래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가을 노래 한 곡 더 갑니까?
1: 자, 하나 더 가볼까 합니다. 가을 바람과 아주 잘 어울리는 재즈팝. 1987년 24살의 청년 조지 마이클 혹시 아십니까?
0: 알지요. 네. 네, 젊은 나이에 타기했죠.
1: 조지 마이클이 그 세상에 내놓은 잊을 수 없는 명곡이 있습니다. Kissing a Pearl.
0: 네?
1: Kissing a Pearl.
0: 뭔 뜻이에요?
1: 그러니까 뭐 바보한테 뭐 뽀뽀, 바보와 입맞춤을 하는 거 아닙니까? 뭔가
0: 뭐,
1: 좀
0: 그게 뭔 말입니까 도대체?
1: 그러니까 이걸 좀 직역을 하면 좀 그렇고 뭐 그 상대방을 좀 진심 사랑하면서 그 바보 같은 내가 좀 바보 같다 그런 상처받은 어떤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0: 그렇게 얘기해봐야 저기 못 알아듣겠고요. 선생님은 24살에 뭐 했어요?
1: 24살이면은 70년 전쟁인데 기억이 나겠냐? 노래 한번 바보처럼 듣겠습니다.
0: 네, 듣고 오겠습니다.

0: 조지 마이클의 키싱 어플 노래 듣고 왔습니다. 8079님께서요 긴 문자를 보내셨는데 최구형 안녕 저는 안산에 사는 60살의 K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고 어느새 가을이 성큼 다가왔네요. 저는 형 방송을 오래전부터 즐겨 듣고 있는 애청자고요. 하루하루 살다 보면 마음이 무거운 날도 있는데 허리케인 라디오를 듣고 있다면 웃기도 하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면서 한결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저한테 허리케인은 단순한 라디오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허리케인은 가족이에요. 매일 라디오를 통해 만나고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래서 앞으로도 이 가족과 오래오래 함께하고 싶네요. 그리고 오늘 이종황의 허리 디스크쇼에 출연하시는 황당 선생님과 파블로 PD한테도 항상 감사드리고 늘 응원하고 있다는 말씀 전합니다. 두 분 덕분에 방송이 더 재밌고 정겹고요. 이 가을에 잘 어울리는 노래 사이먼 앤 가펑클의 The Sound of Silence를 듣고 싶습니다. 안산의 60K. 야, K님의 긴 문자 소개해드렸습니다.
1: 저희가 그 TBS 샵 연구 오하나 50원의 유료 문자 아닙니까?
0: 그렇죠.
1: 그 긴 문자는 저희가 100원을 받고 있습니다.
0: 지금 8079님은 100원 내야 됩니까?
1: 아니, 요 사람 23,600원 나왔습니다.
0: 아, 요금이 벌써 나왔습니까?
1: 이 정도 길이면 아주, 아유, 진짜 정성이,
0: 그래요?
1: 지극정성이십니다.
0: 그러면 저 얼마 좀 떨어지나요, 그러면? 저희한테도?
1: 그거 저희 주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군요. 자, 사이먼 앤 가펑클의 그 The Sound of Silence는 저희가 일단 접수를 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연주곡 한 곡을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0: 연주곡을 준비했어요?
1: 연주곡을. 예전에 한참 그 조지 윈스턴의 그 연주곡이 아주 많은 사랑을 받았던 열풍이 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0: 조지 윈스턴.
1: 그 뭐 BGM 같은 데서도 많이 쓰고 뭐 싸이월드나 뭐 그런 거 에서 많이 썼던 기억이 나는데 피아노의 한 대가가 만들어낸 그 고유한 풍경. 네. 조지 윈스턴의 땡스기빙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게 추수감사절 하고 관계가 있는 건가?
0: 그러네. 조지 누구?
1: 아, 이 조지 윈스턴. 조지 윈스턴. 그가 사랑했던 미국 그 몬테나의 광활하고 고요한 풍경에 영감을 받아가지고 쓴 곡이라고 합니다.
0: 몬테나 어딘지 아세요?
1: 아, 이 진짜 미국 그 북서부 캐나다랑 좀 인접한 지역입니다.
0: 오, 가보셨어요?
1: 아니, 그, 제가 그, 미국 유학할 때, 그때 그 사귀었던 그 여자친구가 거기 출신입니다.
0: 몬테나 요거 나왔어요,
1: 그러면? 그 몬테나 여상 주상과 나왔습니다. 감상해 보시죠. 조지 윈스턴, 땡스기빙.

0: 조지 윈스턴의 땡스기빙. 아, 참. 몬테나, 그 흔적조차 드문 넓은 풍경일 텐데요. 그 고요함 속에서 피아노 건반 하나하나가 천천히 울려 퍼지는 듯한 멋진 음악. 아주 잘 들었습니다, 선생님.
1: 그 조지 윈스턴이 그 까만 건반, 하얀 건반 피아노 칠 때 그때 그냥 읽어도 같이 치면 참 좋을 텐데.
0: 네, 502 집사님께서 예. 고춘자 황소팔 씨는 아니어도 그 다음으로 찰떡궁합 오늘도 즐겁게 듣고 있습니다. 선생님하고 저하고 찰떡궁합이랍니다.
1: 와, 고춘자 장소팔 씨 예. 이 정도 나왔으면 뭐 최고의 칭찬 아니겠습니까?
0: 예. 또 꽃마리 청취자께서도 선생님 선곡이 부드럽고 감미로워요. 너무 좋아요. 뿜뿜.
1: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 꽃마리님 선곡이 부드러우면 부드러운 K값 국민은행 010-2하나다시도 해가지고 많은 부드러운 사랑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0: 겸손하셔야죠, 선생님.
1: 달팽이는 움직이지 않는다.

0: 도달할 뿐.
1: 메가다 장군.
0: 움직이지 않는다.
1: 어디게?
0: 다만 인천 자유공원에 서 있을 뿐입니다.
1: 알겠습니다. 근데 그 여자분이 그 몬테나 여상 주산가라고요?
0: 그러니까 그
1: 아까 미국에서도 그, 주산을 썼습니까?
0: 그 저희는 그때 당시에는 썼습니다. 아무튼 그 친구가 그 암산으로 그 미국 전체 전미에서 한 1등 했던 애였고.
1: 이름이 뭐예요? 메리예요?
0: 어?
1: 이름이 뭐예요?
0: 앨리스라고 있습니다.
1: 리밍 넥스트 워 투 앨리스?
0: 김 앨리스라고 있습니다.
1: 그 친구는 잉글랜드.
0: 아, 그만해 이제 좀 그만해 좀.
1: 황당국의 이종황의 허리 디스크쇼 듣고 계십니다. 청취자 신청곡을 지금부터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2670님께서 가을이 되니 왠지 쓸쓸합니다. 갑자기 최희준의 돌아가지 않는 철새 듣고 싶어요. 안녕히 계세요 하셨고요. 안산 60K님 아까 긴 문자 보내셨던
2: 네, 네.
1: 아까 신청곡 있었죠? 갈무리하셨던 사이먼 앤 가펑클의 The Sound of Silence. 자, 두 곡 듣겠습니다. 최희준의 길 잃은 철새, 또 Sound of Silence.

0: 사운드 오브 사일런스하고 최희준의 길 잃은 철새를 듣고 왔는데요. 자, 이 최희준의 길 잃은 철새 노랫말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 무슨 사연이 있겠지, 무슨 까닭이 있겠지, 돌아가지 않는 길 잃은 철새, 밤은 깊어서 낙엽은 쌓이는데 가을은 가고 겨울은 왔는데도 한숨 짓는 소리만. 선생님,
1: 예, 말씀을
0: 좋으십니까?
1: 좀 제 가사에 좀 음미를 하느라고 좀.
0: 선생님, 이 대체 이 철새는 왜 길을 잃었을까요?
1: 저기 최혁우 씨, 맨 처음에 가사 한 번만 더 읽어주시죠. 첫 줄.
0: 무슨 까닭이 있겠지.
1: 그 위에.
0: 무슨 사연이 있겠지.
1: 무슨 사연이 있겠지. 그거 왜 그걸 무슨 나오잖아 가사에.
0: 아, 그런 한숨 짓는 소리만. 이, 아니 선생님, 철새도 한숨을 쉽니까?
1: 조류가 무슨 야 그만해야지. 오늘 이렇게 뭐 궁금증
0: 새도 한숨을 쉽니까? 네. 선생님, 강아지는 한숨 쉽니까?
1: 강아지는 한숨 쉴 때 뭐 이렇게 짓지 않겠습니까?
0: 그만하시고요. 네. 자, 가사 낭송 부탁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가사 낭송해 주실 거예요?
1: 자, 이게 좀 이렇게 까불다가 또 이런 곡을 소개하려면 좀 정적으로 분위기 있게 지적으로 저희가 좀 준비를 해드려야 되는데 가을과 역시 잘 어울리는 곡 쓸쓸한 노래 에릭 칼맨의 All By Myself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가을은 사실 그 혼자라는 사실을 슬퍼하는 계절이 아니라 혼자 있는 나 자신을 조용히 바라보는 그런 계절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에릭 칼맨의 All By Myself 준비해드립니다. When I was young, 내가 아주 어렸을 적에는 나한테는 그 아무도 필요가 없었습니다.

0: 누군가와 그 사랑하는 것이 참 그 재미였는데 그 시절이 다 갔습니다. 혼자 살면서 그간 그 알고 지내던 친구들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하면은 아무도 집에 없습니다.
1: 왜요? 집 못 가 안 되겠어요?
0: 이제는 혼자입니다. 더 이상 혼자이고 싶지가 않습니다. 이젠 혼자이지만 일구야 손 좀 잡아줘. 나 외롭다.
1: 혼자 외로울 수가.
0: 이 곡을 계속

0: 노래 감상 잘 냈고요.
1: 여보세요? 대리운전이죠? 저 배우 박소연인데 소문 듣고 전화했어요. 2588 기사님 빨리 보내주세요.
2: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1: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3: 대리 부르셨죠?
1: 어머 기사님 세상에 이런 일이 2588 2588

0: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자, 선생님 이제 허리 디스크쇼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2: 자, 오늘의 그 유망 부분입니다. 네, 힘든 싱어 가왕 출신입니다. 서미 씨 기억하시죠?
1: 알죠.
2: 네, 서미 씨가 이번에는 이름을 바꾸고 새로운 노래로 돌아왔습니다. 이름이 화선입니다. 서화선. 서화선으로 바꿨고 신곡의 제목은 그 이름을 딴 제목입니다. 화선이.
1: 오, 모르시는 게 없습니다, 선생님은.
2: 서화선 씨가 화선이를 불렀는데 오늘 뭐 또 음원 발표하는 날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좀 검색을 한번 해주시고 이거 제목이 서화선의 화선이.
1: 이 제목이 너무 이거 날로 먹는 거 아닙니까 이거?
2: 그러면 날로 먹는 화선이 이렇게 바꾼 거. 아무튼 꼭 기억하셨다가 좀 많은 사랑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자, 선생님 오늘도 힘들게 여기 와주셔가지고 고맙습니다.
2: 너도 방송 오늘 날로 먹는 거 같아?
1: 자, 황당무게 이주왕 선생의 허리 디스크쇼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고생하셨고요. 누가 최고다? 내가 최고다!

0: KBS 캠페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가 신임 대표이사와 비상근 이사, 비상근 감사 등 임원 3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지원서 접수는 9월 18일 오후 6시까지며 자세한 모집 내용은 TBS 홈페이지 팝업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2: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3: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갑작스러운 화재, 특히 지하철에서라면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며 위험에 빠질 수 있는데요. 열차에서 불이 나면 노약자, 장애인석 옆 벽면에 비상 버튼을 눌러 승무원에게 알립니다. 안내에 따라 출입문 쪽 의자 아래에 비상콕을 조작해 열차에서 탈출하고 옷이나 수건, 방독면으로 코와 입을 막은 채 벽과 바닥에 통로 유도 등 시각장애인용 보도블럭을 따라 신속하게 대피합니다. 재난, 알고 대처하면 안전이 보입니다.
1: TBS 교통정보 3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1시간 사이 도로에는 정체 길이가 전반적으로 부쩍 늘었고요. 다음 주 추석 연휴도 앞두고 있어서 평소 목요일 이 시간에 비해서 차량이 많은 편입니다. 먼저 고속도로 중에 제2중부고속도로 하남 쪽으로 가는 길 상곡분기점 부근 2차로에서는 화물차가 뒤집어진 사고가 있었는데요. 현재도 사고 처리 작업이 계속되고 있어서 부근 속도 떨어지고 있고요.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가는 길 영동대교로 조금 못 간 지점에 있던 사고 처리 방금 전에 끝나면서 부근은 정상 소통되고 있습니다. 다만 여파에 차량도 많아서 여의도 부근부터 영동대교 부근까지 더디늘음 이어지고 있고요. 반대 공항 쪽으로는 청담대교부터 여의도까지 다시 월드컵대교에서 방화대교 사이로 각각 속도 떨어집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6.9도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여러분, 형제의 나라 하면 어느 나라가 떠오르십니까? 아마 지금 대부분 같은 나라를 떠올리셨을 겁니다. 6.25 때 1만 4천 명이 넘는 병력을 보내준 나라. 2002년 월드컵에서 우리가 그 나라 국기를 함께 펼쳤던 나라. 서로를 형제의 나라라고 부르는 바로 튀르키예입니다. 오늘 모실 분은 바로 그 나라에서 오셨습니다. 13살에 한국어를 배우기로 마음먹었고 그 뒤로 지금까지 한 번도 방향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9년째 두 나라 정부 사이에서 말을 옮기는 전문 동역사입니다. 한국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지켜봐온 분, 그리고 우리가 잘 안다고 믿었던 나라의 진짜 얼굴을 들려주실 분인데요. 한국의 올인한 그녀를 오늘 만나보겠습니다. 한국을 보는 이야기, K-스토리. 지금 시작합니다.

0: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케이스터리 진행을 맡은 이자스민입니다. 방금 제가 형제의 나라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이 말을 참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 말이 어디서 왔는지 제대로 알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직접 여쭤보려고 합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를 앞서 공지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K스토리는 TBS와 성공 23이 함께 만드는 공동 제작 프로그램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FM 95.1MHz TBS 라디오를 통해 듣고 계시는데요. 동시에 유튜브 채널 K스토리에서 라이브 스트리밍이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골뱅이 K스토리 213을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저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 중에 의견이나 질문이 있으시면 문자 샵 0951로 보내주시고요.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은 실시간 채팅창을 통해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인공을 모시겠습니다. 지금 튀르키예 카파도키아에서 오셨습니다. 참, 이 많은 분들이 다른 나라들씩, 그냥 여러 나라에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 프로그램에. 그래서 약간 이 지역 이름이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자, 한국과 튀르키예를 오가며 9년째 정부 간의 정치, 외교, 군사, 오, 그 분야의 통역을 맡아온 전문 통역사입니다. 카이센리 에르지에스 대학교에서 한국어 문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를 마쳤고 지금은 법률 컨설턴트로 일하고 계신 아이고 베이사 신네지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아유, 이 정말 혀가 계속
2: 설명을 할때 비워냈죠.
1: 그렇죠. 아, 베이사 신네지 맞나요?
2: 발음을
1: 발음
2: 잘
1: 자체가.
2: 하시는데 베이자 선메스.
1: 아, 베이자
2: 사실
1: 선메스.
2: 조금 더 길긴 한데 제가
1: 예.
2: 줄인 거예요.
1: 아, 네.
2: 베이자 노르 선메스요 원래. 노르까지 베이자
1: 아,
2: 노르 선메스.
1: 그럼 저는 베이사님으로
2: 네,
1: 그렇게
2: 작게 맞아요.
1: 하겠습니다. 포기를
2: 베이자.
1: 하겠습니다. 저기. 아, 아무튼 안녕하세요. 예,
2: 네.
1: 케이스토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라디오를 듣고 계신 분들을 목소리로만 만나고 계실 텐데 우리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은 카메라를 보시고 요 앞에 카메라가 있거든요. 뭐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뭐 함께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2: 네, 아까
1: 같습니다.
2: 너무 완벽하게 설명을 하셔가지고 사실 뭐
1: 네.
2: 딱히 할 말이 없긴 한데 또 이렇게 제가 정식적으로 인사하면은 네, 안녕하세요. 튀르키예 사람 베이사 선메즈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한국 나이가 없어져가지고
1: 네.
2: 국제 나이로 말하면 97년생 이제 28살이고요. 네.
1: 네.
2: 이제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3월에는 고려대학교 법학과 석사를 졸업했고 이제는 뭐 사업을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1: 축하드립니다.
2: 네,
1: 진짜로
2: 감사합니다.
1: 축하드립니다.
2: 네.
1: 진짜 한국어 문학과를 하시다가
2: 갑자기.
1: 법학과로 지금 갑자기 저도 이게 어디가 어떤 게가 연결이 되는
2: 중간에
1: 건지를
2: 무슨 일이 생겼는지.
1: 그렇죠.
2: 네.
1: 뭐 어쨌든 저희가 오늘 이 베이사님을 한국의 올인한 그녀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좀 거창한 건가요? 어떤 건가요?
2: 아니요, 완전 맞는 것 같아요. 거의 제
1: 아.
2: 인생을 진짜 한국에 바친 거라서 맞는 표현이라고 해도 될것 같아요.
1: 한국에 바친 인생입니다.
2: 맞아요.
1: 아유, 아유, 한국에 바쳤다고. 아니, 도대체 한국어를 얼마나 배우시던길래 이렇게 한국의 인생을 바쳤다는 이 말씀을 쉽지 않거든요.
2: 그냥 K-드라마에서 계속 들은 것 같은데. 배운 지는 이제 10년이 넘었는데, 뭐,
1: 네.
2: 대학교에서도 당연히 전공을 해서도 이렇게 전문적으로 배우긴 했지만,
1: 네.
2: 뭐, 13살, 14살 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스스로 공부했어가지고,
1: 네.
2: 근데 아직 좀 부족하다고 느끼긴 해요.
1: 와, 근데 대단한 것 같아요. 이게 개인적으로 공부를 한다는 게 언어를 개인적으로 그 나라에 안 가고 개인적으로 자기
2: 네.
1: 나라에서 배운다는 게 되게 쉽지 않거든요. 제가
2: 네.
1: 만약에 한국에서 안 살고 필리핀에서 계속 살았으면은 제가 한국어는 못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는 게 되게 잘 안 되더라고요. 물론 이렇게 바로 이렇게 부딪히는 거는 굉장히 가능한데
2: 관심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1: 그러니까요. 굉장한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2: 많이 많은 호기심.
1: 지난번 방송도 파비오 씨도 그렇게 거의 친구가 없이 한국어가 한국어에
2: 잘하잖아요, 파비오님도.
1: 그러니까요. 대단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자, 시작하기 전에 하나만 일단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몇 년 전까지는 사실 터키라고 불렀잖아요. 지금은 튀르키예로 공식으로 표기를 하는데, 근데 아직 터키라고 부르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럴 때 베이샤님은 어떠세요? 뭐 바로 잡아 뭐 주시는 편인 건가요? 아니면 그냥?
2: 저는 신기하게도 가끔 한국에서 사는 튀르키예 분들은 터키라고 하는데 근데 오히려 한국 사람들이 튀르키예 사람들을 거치더라고요. 너희 나라 이제 튀르키예라고 하잖아요. 똑바로 말해. 저 진짜 이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봐서 깜짝 놀랐어요. 진짜.
1: 오.
2: 댓글에서도 예를 들어 한국 분들이 터키라고 하면 너 다른 한국인 이제 튀르키예잖아 하면서 약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좀 이렇게 한국 사람들 좀 빠르게 이거 인정하고 학습된 것 같고 근데 되게 드물게 터키라고 하는 분들인데 좀 어르신 분들?
1: 어르신
2: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너무 오래된 맞아요. 역사부터 계속 터키 그렇죠. 터키 하니까.
1: 네. 와, 아마 저는 그냥 떠오른 생각인데 한국에서 사시는 터키의 분들이 왜 터키를 쓰는지 알 것 같아요. 특히나 댓글에. 터키가 쓰기가 더 편해요.
2: 쉽죠.
1: 더 쉬워서 쓰기가 더 쉬우니까 이게 두 자만 쓰면 맞아요. 맨날에 되는데 지금은 트르키에 이게
2: 그리고 어려운 발음이잖아요. 주르르 약간 주르르 이거 발음이
1: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그냥 들리는 발음이 트르키에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발음하기는 어떤 거가요? 한번 해보실 수 있을까요?
2: 네. 예. 트르키에.
1: 아. 트르키예.
2: 네.
1: 와.
2: 한국어에는 무조건 그 의이로 들어가잖아요. 네. 우리는 그냥 붙여서 바로 트르키예.
1: 아, 그럼 트르키예가 아니라 트르키예인 거예요.
2: 네, 트르키예 아니라 트르키예.
1: 아, 트르키예. 자, 트르키예가 맞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상 이게 한국에 쓰기가 어려우니까 이 을 발음이 쓰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래서 편안하게 그런 발음이 나올 수 있도록 튀르키예로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자 베이사님은 오늘은 베이사이죠? 베이사가 아니죠?
2: 베이사. 이것도 한국어 영문 발음이라서 세트가
1: 베이사이죠.
2: 자 원래 자
1: 베이사님은 자 베이사님은 오늘 한국 이야기보다는 이제 튀르키예 이야기를 많이 여쭤보려고 하는데 저희가 생각보다 그 나라를 잘 모르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잘 아는데 이제 얘는 아시아인 건지 유럽인 건지부터 이렇게 다 생각을 하고 자 고향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베이사님은 고향이 카파도키아라고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2: 일단 이게 한국이랑 그 고향 개념이 다른 게 거의 한국에서 태어난 것이 고향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내가 태어난 것이 중요하지 않고 부모님의 뿌리가 중요해요. 우리 부모님이 고향이 어딘지.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고 자란 곳을 말하는 게 아니라 보통 부모님의 고향을 말해요. 그래서 사실 제가 튀르키식으로 말하면 제 고향은 에디르네.
1: 아, 에디르네.
2: 내 태어난 곳은 카파도키아.
1: 오.
2: 그렇게, 예. 18살까지 카파도키아에서 있었고.
1: 쭉 살았는데 거기서 태어났고 18살까지 사는 게 카파도키아.
2: 네,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제 이제 고향이 카파도키아 되는 거죠.
1: 카파도키아, 그렇죠.
2: 네, 계속 살았던 곳이라.
1: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저 부모님 고향은 뭐 경상도지만 저는 고향이 서울입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2: 네.
1: 이러신 분들이 그래서 그러면 태어난 게가 카파도키아인데 원래 고향이라는 개념이 튀르키예에서는 부모님이 고향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부모님의 고향은 어디시라던 거였죠?
2: 에디르네.
1: 에디르네.
2: 에디르네는 그리스 국경에 있는 도시예요. 제일 끝에. 유럽.
1: 아, 그리스 국경에 있는 곳.
2: 네.
1: 우리가 어쩌다가 연달아서 게스트를 그리스 국경에 있는 나라들을 말고 지난번에도 파비오에 아, 파비오가 아니라 그때는 이집트였군요. 이집트에서 오신 분이 자나 씨가 그때도 고향이 그러니까 살다 살아온 동네가 그리스의 저기 뭐 국경에 가깝다는 거 건너가면 그리스라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2: 서로 가까운
1: 그러니까
2: 나라들.
1: 아, 그런 인연이 나라들이 많죠. 아, 그리스 분들은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PD님.
2: 다음번에 모셔야 되는 거예요.
1: 네. 아무튼 지금 가파도키아라는 저 태어나고 자라신 그 지역은 어떤 지역인가요?
2: 이제 한국 분들이 되게 잘 알고 있는 곳이긴 하죠.
1: 아, 정말요?
2: 이스탄불 이후엔 열기구라고 하면 바로 떠오르는 곳이잖아요. 그죠? 열기구 보석.
1: 네. 네.
2: 그러면 아. 바로 떠오르는 곳 거기 가파도키아죠.
1: 아, 열기구. 어쩐지 그게 열기구라고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막.
2: 바로 떠오르죠.
1: 아, 저는 터키 가보고 싶은 이유가 뭐예요? 오늘도 저희가 이제 메이크업 하시는 분이 그 얘기를 해요. 아, 저 터키 가보고 싶어요. 왜요? 열기구 타고 싶어요.
2: 맞아요.
1: 사진들이 보면은 너무 멋있다고 그렇거든요. 너무, 네. 아, 그럼 다 보셨어요?
2: 저는 이상하지만 아직 안 못하겠습니다.
1: 이게
2: 여기서 살았지만
1: 이게 이랬다니까요.
2: 맞아요.
1: 정말 서울에서 계속 살았으면은 경복궁도 가보지도 네. 않고 뭐 남산도 가보지 않은 사람들이
2: 그것보다 약간 네. 고소공포증 때문에
1: 아,
2: 다 볼 수 있는 기회가 너무 많고 특히 네. 가파도키아는 다 지인들이잖아요.
1: 네.
2: 특히 공짜로 지금도 다 할 수 있는데 돈 안 내고 그 투어하는 네. 사람들 다 지인이라서
1: 예.
2: 근데 저는 너무 거의 800m까지 올라가가지고 그렇죠. 저 너무 무서워요.
1: 아.
2: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그 약간 아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럴 수 있지만
1: 네.
2: 약간 사건이 나잖아요.
1: 예.
2: 그래서 약간 아. 사건을 때문에 약간 두려운 거죠.
1: 두려운. 아 무슨 이게 좀 약간 충격을 뭐 예 충격을 겪게 되면 좀 약간 그 공포가 털기가 너무 어렵다 그냥 없애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자. 자, 쉽게 말하는 게는, 어느 동네에서 왔어요? 열기구 동네예요. 라고 하면은 한국 사람들이 다 아시는
2: 다
1: 거거든요. 자, 그런데 대학은 카이세리에서 다니셨죠?
2: 카이세리, 네.
1: 카이세리. 아. 90km 좀 떨어진 건데.
2: 맞아요. 한 시간 거리.
1: 성격이 좀 다른가요? 한 시간밖에 안 되는데, 좀 약간, 그, 가파도키아랑 좀 차이가 있나요?
2: 많이.
1: 아, 좀, 한 시간밖에 안 되는데요?
2: 네, 맞아요. 우리나라에 약간 이게 네. 특징인 게, 약간 미국도 그 너무 엄청 큰
1: 그쵸?
2: 나라고 예. 땅이 너무 크잖아요. 예. 육지가.
1: 예.
2: 그래서 거의 도시마다 다 이렇게 다른 분위기, 다른 문화 같잖아요.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튀르키예가 너무 땅이 커 보니까
1: 네.
2: 도시 하나를 건너가면 다른 네. 나라로 가는 느낌이에요.
1: 아~
2: 거의 다 진짜 달라요.
1: 네.
2: 조금 카파도키아는 외국인들이 좀 많다 보니까 조금 더 이렇게 오픈되고 오픈마인드하고
1: 예.
2: 다 모든 곳이 거의 일어나는 그런
1: 예.
2: 도시인데 근데 카이세리는 조금 더 보수적인 도시. 아. 한 시간 거리지만.
1: 아. 한 시간 거리지만 얼마나 보수적인 건가요? 차이가 어떤 건가요?
2: 아, 일단 신기하지만 약간 네. 펍이나 바가 없어요, 도시에.
1: 오. 그러니까
2: 술 마실 수 있는 공간이 잘 없어요.
1: 아.
2: 근데 가파도키아는 그만큼 이렇게 나이트 라이프가 화려하고.
1: 잘 활용하고.
2: 근데 갑자기 한 시간 카이세리로 가면은
1: 네.
2: 나이트 라이프 갑자기 사라지고한
1: 시간밖에 안 되는데 완전히 그냥 뭐 생각하면은 도시에서 살다가 나이트 라이프를 반문화가 되게 잘 이렇게 뭐지 잘 되어 있는 그런 네. 도시 생활을 하다가 시골에 간 분위기 그런 느낌이
2: 사실
1: 나겠어요.
2: 가파도키아보다 카이세리가 네 다섯 배나 더 큰 도시긴 해요.
1: 예,
2: 네. 네.
1: 더 큰 도시인데
2: 네, 그냥
1: 분위기는
2: 문화 자체가 보수적.
1: 아, 와 그러면 그런 이 그 보수적인 이미지라는 게가 지금 그 카이세라. 카이세리라는 문에서 아 이게 문이 아니라 카이세리라는 지역에서는 되게 보수적인 반문화가 없는 일찍 문 닫겠네요 다들.
2: 아 일찍은 안 닫아요.
1: 아 그래요?
2: 그냥 술을 잘 안 마시는 도시.
1: 아 그러네요. 그러면 이미지 이야기가 이렇게 좀 나온 김에는 메이자님이 한 유튜브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튀르키예 여자를 조심해라. 오, 이게 어떤 의미이신가요?
2: 어떤 의미일 것 같아요, 혹시?
1: 아무래도 제가 느꼈던 사람들이 약간 비슷한 점이 있는데 몽골 분들이랑 그리고 튀르키예 분들의 여성분을 보면 굉장히 필리핀 분들이랑 비슷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여성들이 강해요.
2: 아,
1: 그렇지 않아요?
2: 그게 맞아요.
1: 그렇죠?
2: 근데 아무래도 제가 그거는 예. 약간 지리적인 요소도 많은데 역사로부터 약간 그거 시작하는 것 같아요.
1: 어때요?
2: 이제 튀르키예 사람들 원래 투르크 민족이라고 하잖아요. 네. 투르크 민족은 원래 그 몽골 옆에 그리고 한국이랑 가까운 곳에 그렇죠.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특히 고구려랑 투르크 민족도 같이 있었고. 네. 근데 우리 투르키에는 이제 투르크 민족을 조금씩 조금씩 이동하면서 이렇게 아시아에서 이렇게 옮기고 지금 현재 아나톨리아라는 네. 투르키에 땅으로 오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때는 이렇게 많은 전쟁도 일어나고 이렇게 지리적인 문제들도 생기고 그러니까 옛날 역사를 보면 투르크 민족에 있는 여성분들이 항상 리더였어요.
1: 아, 정말이요?
2: 네, 말을 타고 제일 앞에서 이렇게 부대를
1: 이끌고,
2: 예. 네, 그리고 오. 항상 이렇게 여왕도 예. 리더였고, 아. 그리고 아나톨리 오고 나서도 이렇게 뭐 세계 1차 대전이나 뭐 이렇게 네. 다른 전쟁들이 있을 때도 네. 항상 이렇게 여성 인물들이 이렇게 좀 앞섰었어요.
1: 투표라는 이유 있을까요? 왜 여성들이 더 나섰을까요?
2: 그냥 성격상. 성격상 그냥 강해서.
1: 남편이 너무 웃으세요.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는 분들이죠. 왜 그럴까요? 저 그냥 강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2: 그냥 성에서 오지 않을까요?
1: 아, 강하다. 그럼 반대로. 트르키의 남자분들은 어때요?
2: 똑같이 강해요.
1: 아.
2: 그래서 저는 약간 우리나라 네. 사람들이 좀 무서운 사람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1: 부산 사람들이랑요?
2: 네. 밖으로 볼 때는 좀 약간 테토, 약간 좀
1: 아, 경상도
2: 약간 사람이랑. 그리고 좀 약간 네. 무뚝뚝한 것 같지만 나 알다 보면은 이렇게 네. 엄청 따뜻하고 정도만 그 약간 이런 사람들.
1: 아, 경상도 남자를 만나보셨군요.
2: 네. 친구. 친구.
1: 제가 이게 부는 눈이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말도 하고 눈매가 제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2: 친구가 너무 많아요.
1: 네, 친구군요. 친구. 아, 그렇군요. 이게 무뚝뚝하지만 그래도 속이 굉장히 따뜻하고 네. 그런 남자분이니까. 그러면 이제 좀 진지한 이야기를 넘어가 볼게요. 이게 메이자님은 한국어 문학과를 다 졸업하셨죠. 처음 국과에 가겠다고 했을 때 정말 저는 그때 당시는 몇 년도였었죠?
2: 처음 한국에 왔을 때요?
1: 아니요. 그 한국어 학과를 한다고 했어요.
2: 15년.
1: 15년 전이었는데
2: 네, 15년.
1: 정말 한국에 대해서 잘 아직 모르는 단계였고 이렇게까지 그쵸? 잘 알려져 있지는 않은 단계인데 제가 부모라면 말릴 것 같아요. 부모님은 어떠셨어요?
2: 한 번도 말리려고 하지 않았지만, 예. 근데 우리 부모님도 교사라서 아. 약간 똑같은 직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었는데, 특히 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똑같이 한국어처럼 영어에도 관심 많고 영어도 스스로 배웠는데, 네. 그래서 어머니가 저희 관심상을 알고 있으니까 네. 그냥 차라리 영어 선생님을 하는 게 조금 더 안전하지 않을까, 그냥 일반 공무원?
1: 그렇죠.
2: 안전적이잖아요.
1: 사기가 쉽잖아요.
2: 그죠? 네. 그게 네. 부모님 입장에서. 근데 저는 네. 뭔가 그때부터 약간 느끼는 게 예. 모든 사람들이 영어를 하니까 약간 비전이 없는 것 같다고 아~ 느껴졌어요. 제가 영어만 알면.
1: 그렇죠.
2: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한국어를 알면 나중에 내가 약간 좀 더 가치가 있지 않을까?
1: 네.
2: 라고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모님한테 말했는데 고맙게도 응원을 해주신 거죠. 한 번도 아~ 반대 안 했어요.
1: 저 다행이네요. 네. 진짜.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는 영어를 하는 게가 훨씬 더 나을 텐데 그래도 이거를 하겠다라고
2: 쉽지 않은
1: 그러는데.
2: 길. 네.
1: 근데 터키에서는 한국어과가 많이 있나요?
2: 아니요. 제 세대 때는 두 개밖에 네. 없었어요.
1: 아~
2: 그 앙카레 대학교랑 네. LGS 대학교라는 두 군데밖에 없었는데
1: 네.
2: 제가 1학년 되고 나서 이렇게 갑자기 조금씩 이제 한국이 좀 이렇게 잘 알려지고 네. 인기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이스탄불 대학교에서도 시작 아~ 생겼어요. 이제 지금 세 개
1: 대학에서 한국어학과가 있는 거죠. 이게 좀 약간 다른 각도인데요. 터키에서 해외로 나가서 공부하겠다, 뭐 일하겠다 하면 보통 메이자님은 대부분 어떤 나라를?
2: 아무래도 제일 가까운 나라? 터키의 근처는 바로 유럽이니까 그렇죠. 보통 예. 우리 학생들이 유럽에 유학을 많이 네. 가요. 뭐 이렇게 독일이나 아니면 영국이나
1: 그렇죠.
2: 아니면 뭐 미국.
1: 미국.
2: 네.
1: 근데 메이자님은 한국이었잖아요.
2: 네.
1: 뭐 어떻게 왜 한국어 뭐 학과를 가신 건지 어떻게 알게 된 건지 그렇게 잘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된 거였죠?
2: 저도 이거를 약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지만 네. 약간 사람의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는 약간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제가 나중에 한국에 살 거라는 거 알고 있었어요.
1: 오.
2: 느낌.
1: 느낌?
2: 그래서 제가 근데 한국에 어떻게 살 수 있고 거기 어떻게 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
0: 네.
2: 교환학생.
0: 아.
2: 그래서 교환학생은 네. 어떤 과를 갈 수 있을까? 한국어 네. 문학과.
0: 아.
2: 그래서 근데, 약간 그런 계기로 해서 이렇게 계획을 세운 거죠.
1: 근데 중요한 거는 한국어에 대한 처음으로 접했던 이유가 접했던 방법이 뭐였어요? 어떻게 알게 됐어요? 한국어에 대해서?
2: 일단은 제가 카파도키아에 살았잖아요. 네. 너무 외국인도 관광객도 많은 도시라서 특히 주변에 좀 국제 결혼도 많았었어요. 아. 특히 일본 여자랑 결혼한 뭐 튀르키예 남자들이나 네. 아니면 한국 여성분이랑 결혼한 네. 아니면 제가 이렇게 길을 걷고 있는데 네. 갑자기 이렇게 한국인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1: 관광객
2: 그때는 너무 저한테 신기했었어요. 그 듣는 말이 너무 신기했었어요. 특히 일본어랑 한국어가
1: 아.
2: 그래서 너무 매력적이라서 알아봤고 근데 제일 웃긴 거는 네. 정확히 제가 자세히 알게 된 거는 제가 잡지를 좋아했었어요.
1: 네.
2: 마게진.
1: 네.
2: 그래서 마트에 갔었는데 그때 네. 13살이죠.
1: 네.
2: 근데 잡지에서 어떤 잘생긴 한국인 남자 있었는데
1: 혹시
2: 김범.
1: 아, 김범.
2: 김범.
1: 예.
2: 그래서 이 잘생긴 남자가 누굴까 하면서 네. 이렇게 집에 가서 이렇게 컴퓨터에서 쳐봤는데 한국인이래요. South
1: 네.
2: Korea.
1: 네.
2: 그래서 뭐 하는 사람이지 하면서 알아봤는데 그때는 또 꽃보다 남자가 있었잖아요.
1: 아, 맞아요.
2: 15년, 네. 그 14년, 네. 그 조금 전. 네. 그래서 아 한국 드라마라는 것도 있구나라고 네. 했는데 그래서 또 쳐봤죠 드라마를. 네. 그래서 또 드라마를 그렇게 발견한 거고
1: 네.
2: 그리고 또 드라마를 이렇게 들면 들을수록 이렇게 한국어에 계속 빠진 거죠. 다 김... 연결 연결.
1: 김범 아니었으면 일본어를 했을 것 같아. 왠지.
2: 아, 일본어도 느낌... 배웠어요.
1: 아, 일본어도 배우셨어요.
2: 네. 근데 히라가나, 가타가나까지 네. 배웠는데, 네. 근데 한자가 너무 어려워서 맞아요. 그냥 완전 포기.
1: 아, 예, 갑자기 니하치를 생각이 났네요. 우리 아제르바이잔에서 오신 분이 아, 일본에서, 네, 니하치 아세요?
2: 친구.
1: 아, 친구예요. 네. 그래서 일본에 갈까 한국에 갈까 하다가 일본어가 세 가지 언어를 배워야 되기 때문에 한국에
2: 맞아요. 세종마야한테 아. 고마워해야 되는 거죠.
1: 근데 한국어 배우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2: 한국어?
1: 예.
2: 저는 딱히 어려운 게 없었어요.
1: 정말요?
2: 네, 진짜.
1: 와.
2: 딱히 어려운 거 없었어요.
1: 우리 언어 전제들만 우는 것 같아요. 한국에. 이게 튀르키예 사람한테 유독 어려운 한국어가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2: 발음.
1: 예, 발음하기가 그렇죠. 반대로 뭐 우선은 일단 한국 사람들 아 튀르키예 사람들한테는 어려운 한국어 발음이 뭐예요? 대부분 생각나시는 게 있을까요?
2: 축구 선수 이름들?
1: 아, 축구 선수 이름들.
2: 그 우리나라에 튀르키예로 아. 축구 선수 많이 오잖아요.
1: 예.
2: 그래서 올 때마다 예. 항상 그 뉴스에 그거 논란이 돼요.
1: 예.
2: 이 도대체 이 한국인 축구 선수 이름 어떻게 발음을 해야 되는 거지?
1: 훨씬 더 쉬울 것 같은데.
2: 저희가 너무 어려워요.
1: 튀르키예 선수들이 훨씬 더 어려울 것 같기는 한데요.
2: 생각해 보면 반대로 진짜 한국 이름 너무 어렵긴 해요. 발음하기가.
1: 아, 정말요?
2: 네.
1: 받침 자체가 없는 건가요?
2: 네, 그 이응도 있고 약간 그 이응 예. 약간 그거 없어서.
1: 아, 그렇군요.
2: 네.
1: 그러면 반대로 이 뭐 딱 하다가 아 이거는 뭐 튀르키예어랑 너무 똑같네 싶었던 것들은 있을까요?
2: 똑같은 거?
1: 네.
2: 그냥 아까도 얘기했지만 네. 어순이.
1: 어순이 똑같은 거예요.
2: 네, 어순이가 거야. 똑같아서 아무래도 네. 그래서 튀르키예 사람들이 한국어를 좀 더 이렇게 쉽게 배우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가끔 이렇게 알다 보면 같은 거라고 하기 뭐 그렇지만 비슷한 단어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 네. 호박이라고 있잖아요.
1: 네.
2: 우리는 가박이에요.
1: 아 호박. 아 한국에는 호박.
2: 우리는 가박.
1: 가박.
2: 네.
1: 가박. 오 그런 게 되게 비슷한 거구나.
2: 비슷한 단어들이 좀 살펴보면 네. 되게 많긴 해요.
1: 아 이게 정말. 호박하고 오순도 비슷하고
2: 똑같고.
1: 근데 저는 그게 가장 아, 일찌감치 그때 아까 얘기를 하는데 정말 한국어를 잘하시는 저는 아주 많은 외국에서 오신 분들을 굉장히 많이 만났는데 가장 한국어를 빨리 습득하고 배우는 분들이 튀르키예 분하고 몽골 분들이더라고요. 정말 이제 어순 때문에 몽골 분들이 어순이 비슷해서 한국어랑 되게 빨리 배우는데 근데 진짜 어순이 비슷한 거 하고 발음하고

말 자체를 잘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차이가 날것 같은데, 정말 이두 나라에서 오신 분들이 굉장히 한국어를 잘하시는 것 같아요. 다른 나라.

0: 거죠.
1: 그렇죠.
0: 네.
1: 아,
0: 그거
1: 그러면
0: 무시할 수 없죠.
1: 터키 튀르키예어를 잘 아시는 한국 분을 만나보셨어요?
0: 아, 네, 많이.
1: 어때요?
0: 저는 생각보다
1: 예.
0: 되게 이렇게 모국어처럼 이렇게 잘하는 분들이 좀 많긴 하더라고요.
1: 아,
0: 네.
1: 정말 저는 정말 이런 발음들이 굉장히
0: 어렵죠?
1: 어려운데
0: 맞아요.
1: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 생각해 보면은 너무 터키에서 오신 분들이 한국어를 굉장히 쉽게 하고 계시니까 다른 분들도 다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아니, 다른 분들이 아니라 한국 분들도 터키어를 더 쉽게 배울 수 있을까? 또는 몽골 분들도 뭐 터키어를 또는 뭐 한국 사람들은 몽골을 더 빨리, 더 쉽게 배울 수 있을까라는 그런 궁금증을 했거든요. 근데 한 분도 터키어를 잘하시거나 또는 몽골을 잘하시는 한국 분들 만나본 적이 없어서 확인을 할 수가 없을 것
0: 그러네요.
1: 같아요. 근데 잘하시는 분들이
0: 네,
1: 많다는
0: 제
1: 것이죠.
0: 남자친구도 지금 한국인인데
1: 네.
0: 저를 인해서 이제 튀르키예어를 배우기
1: 예.
0: 시작했는데
1: 예.
0: 네, 제가 무슨 말을 하면 100% 똑같이 발음을 해요. 그래서 놀래요, 저도.
1: 가능하군요. 경상도 분이신
0: 네.
1: 거.
0: 아, 아니요,
1: 아,
0: 경상도.
1: 아니에요.
0: 경기도예요.
1: 경기도 분이신. 경기도 분. 주르주르 나오게 된다. 자, 우리가 얘기를 좀 진지한 얘기를
0: 네.
1: 나중에 이제 꼭 하게 될 텐데 좀 약간 우리가 잠깐 쉬었다가 이렇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 2부에서 두 나라가 서로를 어떻게 더 알게 되는지 우리는 터키에 얼마나 알고 있는지 이야기를 좀더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2588, 2588. 왜 좌우가 같냐고요? 배우 박소연의 하늘 같은 고객님. 단언컨대 한번 눌러주세요. 눌러줘요, 눌러줘요. 2588, 2588. 응가파라 대리운전. 2588, 2588.

0: 한국을 품은 이야기 K-스토리
1: 네, K스토리 2부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13살에 한국어를 배우기로 마음먹고 그 길을 한 번도 바꾸지 않은 한국에 올인한 그녀 베이자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먼저 청취 및 참여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TBS와 성공 213이 함께 만드는 K스토리는 FM 95.1MHz TBS 라디오와 유튜브 채널 K스토리에서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골뱅이 K스토리 213을 검색하시면 생생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 중에 의견이나 질문 있으시면 문자 샵0951로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은 실시간 채팅창을 통해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 베이자님, 2부 시작 전에 짧은 클립 들으셨죠? 한국을 품은 이야기, 케이스토리. 자, 우리 방송에서 나오시면 반드시 이게 시키거든요. 자, 바로 한국을 품은 이야기, 케이스토리를 모국어로 해주셔야 하는데요. 트르키에어로 멋지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 코리 구작래한 히카의 케이스토리.
1: 멋있네요. 무슨
2: 말씀 들렸어요?
1: 저는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2: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해보실래요?
1: 멋있다. 보게 할게요. 제가 괜히 말했네요. 아무튼, 원래 완벽한 번역이 있는 건가요?
2: 네.
1: 한국을
2: 똑같아요.
1: 품은 이야기.
2: 부문이랑 구작래한이라는 말이 똑같아요.
1: 그러니까요. 이게 어떤 언어들은 완벽한 번역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언어에서는 이 품은이라는 단어가 쉽지는 않다라고요.
2: 맞아요.
1: 그래서
2: 감독님이 아마 안 될 거예요.
1: 와, 그래서 그런 거군요. 자,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 유튜브에서 이런 설문조사를 내보냈거든요. 여기 설문조사에서 형제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다시 들어간다면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0: 사실상 한국은 형제나라 형제나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그 뭐죠? 터키예를 형제나라 왜 그러냐라고 물어볼 때 왜 그런 것 같아요?
1: 저는 일단은 제일 중요한 이유가 아무래도 6.25 전쟁 때 터키가 네 번째로 제일 많이 도움을 준 나라이며 그리고 그냥 이렇게 쉽게 그냥 군사적으로 이렇게 도움을 준 게 아니라 특히 터키의 군인들이 한국을 본인 약간 자기 나라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싸우려고 하고 정말 이렇게 영웅답게 이렇게 싸우고 그리고 한국에서 이제 뭐 전쟁 때 부모를 잃어버린 아이들도 있었잖아요. 특히 영화도 나왔고 그 아이라라는 영화 아시죠? 이렇게 그런 아이들도 입양을 하고 전쟁이 있는 아이들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수원에서 앙카라 학교도 만들었고 그래서 그런 약간 것들 때문에 너무 이렇게 관계가 이렇게 좀 강해지고 깊어지는 것 같고 그 전쟁에서 근데 저희가 항상 말하는 게 우리가 이런 형제의 시작은 그때뿐만 아니라 고구려 시대 때부터 사실 있었어요. 저는 특히 놀란 게 제가 대학교 1학년이었었어요. 그래서 대학교 1학년 때 한국 드라마를 막 보는데 특히 저도 역사에 관심이 많아요. 주몽이라는 드라마 있잖아요. 혹시 보셨는지 모르지만 주몽.
0: 주몽.
1: 그 드라마를 볼 때도 갑자기 그때 고구려 왕이 터키 사람들한테 노물 달라고 하고 이렇게 터키의 여자들이 이렇게 갑자기 나타나고 이렇게 한나라에 같이 이렇게 싸우는 장면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약간 되게 소름을 돋고 아 정말 이렇게 드라마에까지 나올 거면 정말 우리의 이런 형제 관계가 너무 이렇게 깊은 역사에 닿고 있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받은 거죠.
0: 그렇게 반응을 드라마를 통해서 이제 각국 우리가 드라마를 통해서 저도 이제 좀 드라마를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라서 그래서 저희가 이 설문 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유튜브 채널에서 설문 조사를 했는데 터키의 사람들이 형제의 나라라고 부르는 나라가 뭐 더 있을게요. 더 있을까요? 한국 말고는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보기는 뭐 1번은 한국뿐이다. 2번은 두세 나라가 또 있었다. 그리고 3번은 열 나라 가까이 된다. 자,
1: 열
0: 퀴즈.
1: 나라.
0: 네, 퀴즈입니다. 베이자지.
1: 저 답 대답할 수 있습니다.
0: 답은요?
1: 지금 한국 이후에는 아제르바이잔이라는 나라도 저희한테 형제 나라라고 부르긴 해요.
0: 아, 그렇군요.
1: 한국이랑 북한이 있잖아요. 우리도 사실 아제르바이잔이랑 터키 사람들이 거의 똑같은 터키 민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억양만 좀 다를 뿐. 그리고 국적 다를 뿐. 근데 우리 또 이렇게 국적 뿌리가 똑같은 투르크. 그리고 또열 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 보이세요? 이렇게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뭐 약간 이런 나라들 있잖아요. 그 나라들도 다 투르크 민족이라고 해서 다 거의 형제라고 부르긴 하죠. 한국까지.
0: 그렇군요. 그러면 답은 몇 개예요? 몇 번이에요?
1: 첫 번째는 한국.
0: 아니 지금 다 형제 나라라고 했는데 나비 일본이요
1: 형제 한국
0: 예
1: 동생 나라들은 그 나라
0: 아 동생 나라
1: 동생 나라
0: 아 오케이 그렇군요 동생 나라들은 형제 나라는 한국뿐이고 나머진 그런 동생 나라들이다 어 형제하고 동생이 다른 겁니다 야 우리가 정말 붙여진 별명이 정확하네요. 한국의 올인한 그녀의 베이자입니다. 맞습니다요. 네, 유일한 형제 나라는 한국입니다. 자, 제가 좀 약간 진지한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한국어를 배웠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배운 한국어를 전혀 예상치 못한 자리에서 쓰이게 되는데 좀 약간 조심스럽게 여쭤보려고 합니다. 2023년 2월 부모님을 뵈러 고향에 가셨는데 그때 터키에 큰일이 있었습니다. 그날 새벽 이야기부터 좀 약간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1: 네, 그때 약간 저 생각해보면 약간 영화 같은 날이었는데요. 뭐 저는 이제 석사를 다시 합격했었고 이제 고려대학교로 부모님을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얼굴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차나칼레라는 도시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비행기로 이제 날라와서

0: 부모님을 마지막으로 보려고 가파도교를 갔는데 근데 마침 그날 첫눈이 내렸었어요.
1: 오,
0: 첫눈.
1: 네.
0: 그래서 동생이랑 이렇게 첫눈도 보고 너무 이렇게 행복한 밤이었는데 그리고 같은 방에서 동생이랑 자다가 갑자기 미친 시집이 흔들리는 거예요.
1: 그렇죠.
0: 근데 가파도키도 지진이 일어나는 도시긴 한데 근데 이렇게까지 일어나는 거 처음이어가지고
1: 네.
0: 이게 뭔가 그냥 자도 되겠다라 그게 아니어가지고 다 같이 부모님이랑 일어나서 TV부터 켰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게 대지진이라는 걸 알게 됐죠.
1: 네. 그러니까 대지진이 굉장히 지진이 그냥 여파로, 그러니까 지진이 뭐 7.8였다가 11분 후에 딱 차류를 보니까 11분 후에는 6.5 다시 또 여진이 있었다가 그리고 9시간 후에 또 7.5에 다시 온
0: 맞아요.
1: 거잖아요. 흔한 일은 아닌 거죠.
0: 네, 정말 마지막으로 그렇게 큰 지진은 터키에서 99년 때 있었는데
1: 네.
0: 그 이후부터는 처음이죠.
1: 근데 그렇게까지 큰 지진은 아니었었던 거라는 거죠.
0: 아니었어요.
1: 이게
0: 네.
1: 연달아서 나오는
0: 맞아요.
1: 지진이. 그래서 피해가 굉장히 큰것
0: 너무
1: 같아요.
0: 컸죠.
1: 그러면 그때 뭐, 고향은 진앙에서 300km 넘게 떨어진 곳이라는데, 그렇게 먼 곳까지 흔들렸다는 거잖아요.
0: 그러니까요,
1: 그죠?
0: 충격적이었어요.
1: 그렇죠. 진앙 측에 어떤 상황인지, 그때 뭐, 언제, 어떻게 아셨어요?
0: 그 지진이 일어난 그
1: 네,
0: 순간을요?
1: 예.
0: 네,
1: TV를,
0: TV를 통해서.
1: 예.
0: 네. 근데 TV 너무 이렇게 큰 일이잖아요. 그래서
1: 네.
0: 갑자기 생방송으로 어떤 TV를 이렇게
1: 그렇죠.
0: 건너가든 그 얘기만 나왔었어요.
1: 그렇죠.
0: 네.
1: 아무래도. 아, 그런데 메이사님은 뭐 거기에서 머무르지 않고 비에치역까지 가셨잖아요.
0: 맞아요.
1: 그 300km 떨어진 곳에. 뭐 일반인을 들어갈 수도 없는 곳이었는데 뭐 어떻게 가게 되신 건가요?
0: 저는 일단 사람들한테 너무 주고 싶었는데, 근데 어떻게 제가 그냥 동육사잖아요. 뭐
1: 네.
0: 이렇게 뭐 안전 요원도 아니고 뭐
1: 그렇죠. 도움을
0: 이렇게
1: 주고는
0: 경찰
1: 싶은데,
0: 군인도 아니고 그래서 나 어떻게 가지 하면서 알아봤는데 근데 그런 이렇게 큰일이 있었으니까 그 군인이랑 경찰이 다 이렇게 통제했더라고요. 일반인은 못 들어오게 일을
1: 네,
0: 방해하게 되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그냥 일을 맡게 된 사람들 의무 있는 분들만 갈수 있었는데 전 그래서 그 의무를 어떻게 맡길 수 있을까 하면서 좀 이렇게 인터넷을 살펴봤어요. 근데
1: 네.
0: 갑자기 한국 언론사에서 그 모집을 엄청 올렸었어요. 통역사 모집을 한다고. 지금 당장 한국 언론사들이 터키로 가고 있는데 급히 통역으로 구한다고. 그래서 저는 그때 기회다 하면서 이렇게 연락을 한 거죠.
1: 대단하시네요. 원래는 그런 완전히 그런 일이 일어나면은 여진이 언제 또 일어날지 모르니까
0: 네.
1: 사람들 최대한 멀리 가려고 그랬는데 이제 메이자님 같은 경우는
0: 그쪽으로
1: 더
0: 가려고 한 거죠.
1: 가까이
0: 맞아요.
1: 가려고 하는 거니까 뭐 그때 누구 통역을 맡으신 건가요?
0: 아, 저는 서울신문사랑 그리고 그 한국에서 온 구조팀에 통역을 했었어요.
1: 아, 그렇군요. 근데 그때 원래는 부모님이 배로 뭐 한국 떠나기 전에 부모님 배로
0: 맞아요.
1: 인사를 한 건데 그때 어떻게 되셨어요? 그 계획은요?
0: 아, 아무 문제 없었어요.
1: 아, 그대로 진행을
0: 그대로 근데
1: 하시네요.
0: 너무 피곤했죠. 거기 그 지진 현장에서 일주일 정도 있다가 다시 부모님을 보고 한 부모님 한 3, 4일 보고 그다음에 제가 사는 집으로 돌아가서 얼른 이사 준비하고
1: 심사하고, 예.
0: 다음 주는 바로 한국으로 날아갔죠.
1: 아, 근데 이게 현장에 들어가신 뒤에 실제로 어떤 일을 통역을 하는 게 말고 정말 너무 안타까운 일이
0: 그쵸.
1: 많잖아요. 그럼 누구 옆에 있었던 거였었나, 있었던 거였네요.
0: 맞아요.
1: 예.
0: 그,
1: 계속, 예.
0: 거기 현장은 이제 다 이렇게 무너진 도시잖아요.
1: 네.
0: 거기서 그냥 구조팀, 경찰, 군인밖에 없는 그런
1: 네.
0: 상황이었었어요.
1: 그렇죠. 그래서 신문사들이랑
0: 맞아요.
1: 기자님들이랑이 같이
0: 언론사도
1: 다니는
0: 있고,
1: 거고,
0: 맞아요.
1: 언론사들은 같이 있는 거고, 그래서 통역을 한데, 메이자님의 한국어를 한다는 거 알려주고 나서, 현지 분들을 찾아오셨다는데, 그분들이 뭐라고 하시나요?
0: 일단은 건물들이 아무래도 무너졌으니까 살아있는 분들도 있었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그 건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가족들이었으니까 그 가족을 구해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었어요.
1: 그 현장에서 동역을 결국 정보를 정확히 옮기는 일이잖아요. 굉장히
0: 그쵸.
1: 중요한 거잖아요. 실제로 어떤 내용을 주고받았었나요?
0: 지금 예를 들어, 네, 뭐 이렇게 예를 들어 아빠, 엄마,

0: 지금 이렇게 뭐 이렇게 돌돌이 이렇게 눌려져 있는데 그 돌을 치워달라. 그 아니면 죽었으면 그 시체를 꺼내달라. 약간 그런 내용들이었죠, 보통.
1: 그게 너무 힘드실 텐데,
0: 너무
1: 사실상
0: 힘들었죠.
1: 심정적으로 이렇게 정말 마음 같았으면은 더 하고는 싶은데, 그렇게 많이 못할 거, 많이 못하잖아요, 사실, 그런 상황에서는. 그, 며칠 중에 일주일 동안 계셨다고 했잖아요.
0: 맞아요.
1: 그래서
0: 그리고
1: 지금,
0: 자박을 했었어요. 잘 데가 없어서.
1: 자박을 하셨어요. 예. 지금도 눈앞에 남아있는 그런 장면이 있나요?
0: 저는 애기들이 너무 슬펐었어요. 애기들. 지금 어떤 애기가 있었는데, 근데 저는 약간 놀란 게, 저도 이렇게 그 도시에서 지진을 겪어보지 않았지만, 거기서 겪으면 어떤 아이가 있었는데, 근데 아예 울지 않더라고요.
1: 정말요?
0: 네, 울지 않고, 그래도 이렇게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계속 말하고, 우리들끼리 이겨낼 거다. 약간 이런 식으로 되게 약간 어린아이인데, 이런 큰일을 겪었는데 되게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1: 안쓰럽죠.
0: 안쓰럽다. 맞아요.
1: 그렇죠.
0: 그렇게
1: 예.
0: 느꼈었어요. 되게
1: 아니.
0: 약간 멋있었었죠, 애기가.
1: 애기도 멋있지만 안쓰러운 그런 부분이 이렇게
0: 맞아요.
1: 어떻게 해서라도. 자, 그 며칠 보내고 나서 사실 내가 한국어를 통역한다고 뭐 한국어 배운다는 거니 이런 상황에서 통역을 하겠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잖아요.
0: 그쵸.
1: 사실상.
0: 맞아요.
1: 이런
0: 상상도
1: 힘든
0: 못하죠.
1: 점. 그러니까요. 근데 그 일을 잊고 나서 메이저님 안에서 뭔가 바뀐 게 있네요. 뭐 통역이라는 일에 대해서 뭐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도 뭐 그런 게 생각이 난 적이 있는가요? 제 방향 같은 거를 좀 약간 뭐 바뀐 게가 있을까? 아니면 더 굳어진 게가 있을까라는 그런.
0: 그 통역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정말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항상 통역이 다리라고 하잖아요. 그 연결하는 두 사람이 연결하는 이런 직업이라서 항상 멋있다고 생각했었지만 근데 이렇게 사람을 살리기에 놓아주는 그 직업인 거를 한 번 더 느껴니까 정말 아, 이 직업 잘 선택했다. 그렇게
1: 맞아요.
0: 느꼈고 그리고 한국 구조팀은 그 어떤 나라보다도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왔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아
1: 그렇군요.
0: 역시 형제다. 역시
1: 형제다.
0: 형제다. 그렇게
1: 그러니까
0: 생각했던 거죠.
1: 이게 이렇게 처음에는 제가 원하는 거가 있어서 알고 싶어서 뭐 K-pop, K-드라마, 뭐 김범 때문에 이렇게
0: 맞아요.
1: 시작을 하게 됐던 그런 여정이었지만 더 의미가 있는 여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일을 겪고
0: 맞아요.
1: 나면.
0: 맞아요.
1: 예. 저희도 이렇게 게스트 오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을 자주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뭐 난민을 통역을 했을 때그 사람들이랑 그 삶이랑 연결돼 있는 거니까 굉장히 중요한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통역 일이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보람 있게 느낀다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0: 정말
1: 많거든요.
0: 말이에요.
1: 더그 길로 가게 되고. 그래서 그런 하나씩의 경험이 이제 앞으로 더 쌓아가서 앞으로 더 훨씬 더. 그리고 딱 아시잖아요. 처음으로 한국 군인들이 먼저 와서 같이 하고 뭐 군인들한테 얘기를 하고 도와달라는 그런 말도 하시고 조금 더 있고 싶었을 것 같은데 조금 더 도와드리고 싶은데 가야 할 길이 있었던 거였죠.
0: 그렇죠. 다시
1: 그렇죠.
0: 한국에 와야 되니까.
1: 네. 야, 그러면, 메이사님은 양쪽을 터키에도 설명해 드리고, 한국도 설명도 하고, 그렇게 설명해 보신 분이잖아요. 터키의 사람에게 한국을 설명할 때 하고, 이게 한국 사람에게 터키를 설명할 때, 어느 축에 더 길어지던가요? 말이.
0: 저는 터키 사람들한테 한국을 설명을 할 때도 길어지는 것 같아요,
1: 아,
0: 아무래도.
1: 왜요?
0: 네. 우리는 형제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한국인들이 터키에 대해서 좀더 약간 아는 거 많은 것 같고, 근데 터키의 사람들은 좀 이런 케이팝, 케이드라마 때문에 보통 젊은이들이 많이 알고 있었고, 어르신들이 이렇게 잘 모르는 분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도 이렇게 가이드라기보다는 가이드 옆에서 통역을 하는데요. 뭐 이렇게 관광인들을 많이 들어오는데, 근데 이렇게 북한이랑 뭐 한국이랑 지금 관계가 어떤 건지 그런 것도 아직 이렇게 모르는 분들이 많고, 옛날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잘 모르는 분들도 많고, 특히 그거를 많이 궁금하더라고요. 갑자기 어떻게 한국이 이렇게 성장했는지. 그래서 또 한국이 좀 약간 이렇게 이런 케이스가 거의 드문 나라잖아요. 좀
1: 맞아요.
0: 신기한 나라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때 터키 사람들한테 너무 많이 이렇게 설명하는 것 같아요.
1: 그러면 어떻게 설명하세요? 저도 그런 질문이 많이 받거든요.
0: 그죠.
1: 어떻게 해서 이 짧은 기간에 한국의 이 전쟁의 배허에서 그렇게 지금 거의 뭐 OECD 국가까지 올라가는 그쵸. 게 어떻게 된 거냐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어떻게 답변을 하세요?
0: 저도 이거 한국 사람들한테 배운 거라서 예. 이게 완전히 맞다 아니다라고 저도 뭐 예. 파악을 할 수 없지만 보통 그 박정희 대통령을 통해서라고 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이.
1: 아, 네. 네. 예.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설명하기 굉장히 애매하다라고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좀 약간 사람들의 이게 이 문화, 이 나라의 문화를 잘 알고 있으면은 알게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정말 정말 뭐 하나를 이거 하자가 하면 하자라고 하면은 다 모여서 다 하는 그런 아,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어서 맞아요. 저는 대부분 그렇게 말씀드려요. 아. 누군가가 이거 우리 하자라고 하면은 다 손잡고 다 하는.
0: 맞아요.
1: 예. 그래서 88 올림픽 때 선에 손잡고라는 그 말이 너무 이 나라를 굉장히 많이 설명을 한다는 그런 개인적인 그런 맞아요.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런 게 있어서 저도 제 경험에 한국에 살면서 그 경험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나라에서 이걸 하자, 이거 하자, 발전을 위해 이거 하자라고 하면은 대부분
0: 다 예, 따라하는.
1: 다 따라하시는 그런 맞아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0: 그러니까요.
1: 그러면 한국어를 전공한 터키의 젊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요즘에 K-드라마, K-팝, 한류 때문에 그런 때 그런 일 때문에도 하시는 건가요? 대부분 배우시고 싶은 거죠.
0: 네. 어.
1: 여기 원래는 그러니까 베이샤도 마찬가지로 또 베이샤 씨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K-팝을 때문에 김범 때문에 이렇게 시작을 네. 하게 된 거지만 이렇게 요즘에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배우잖아요. 그러면 이 그 친구들을 졸업하고 나서 실제로 어떤 자리에 도착해 있던 건가요?
0: 취업 같은 거? 예. 보통 약간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한국어 문학을 전공을 해서 어떤 일을 하는 거지? 라고 맞아요.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생각보다 할 일이 너무 많아요.
1: 어, 정말요?
0: 너무 많아요. 지금 일단은 한국 기업들이 튀르키예로 투자를 많이 하는 입장인데,
1: 네.
0: 뭐 특히 뭐 재벌사들 있잖아요. 뭐 LG나 예. 현대나 뭐
1: 예.
0: 삼성
1: 대기업들을요. 예.
0: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삼성의 제일 큰 규모상 제일 큰 공장도 우리나라에 있어요.
1: 오,
0: 그래서
1: 그렇군요.
0: 보통 우리가 졸업을 하면은 튀르키예 있는 한국 회사 지사로 보통 취업을 해요.
1: 와.
0: 저도 네. SK 콘솔에서 일했었어요. 한 네. 2년 동안.
1: 네.
0: 네.
1: 아, 네. 그렇군요.
0: 네.
1: 와, 그게 다 이제 한국 기업들이 튀르키예에 굉장히 많이 나가 있으니까 대부분 네. 글로 가시는 거군요.
0: 맞아요.
1: 그럼 반대로 뭐 중간에 포기하는 친구들이 있었잖아요.
0: 있죠.
1: 네. 포기하는 친구들을 있는데 한국어를 4년 배우는데 결국 한국과 상관없는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분들이 자 그런 분들이 만나면 그러니까 특히나 한국어 배우시는 분들을 처음으로 만나면 아 저 저도 한국어 배워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어떤 말을 하세요 대부분 무슨 말씀을 주시는 건가요?
0: 저는 무조건 일단 응원하겠다고 정말 좋은 방향이라고 말하는데 네. 근데 지금 현재 세대는 그냥 언어만 알면 좀 약간 부족한 그런 거잖아요.
1: 아, 예.
0: 그래서 한국어도 알고 영어도 알고 뭐 3개국어, 4개국어도 배우면 완벽하지만 그거에 추가로는 너 이렇게 나의 전문성이 있는 너 다른 과를 추가로 공부를 네. 하는 거 추천한다라고 친구라고 해요 보통.
1: 그래서 뭐 박과로 가신 건가요?
0: 맞아요. 저도 그래서 바꾼 거예요.
1: 아니 이 튀은 게 한국어학과에서는 갑자기 뭐 법학과를 네. 한 게 혹시 뭐 법 쪽에서는 일을 하시고 싶은 건가요?
0: 아 네. 지금도 하고 있어요. 네.
1: 네.
0: 개인적으로 법률 컨설턴트를 하고 있긴 한데
1: 아.
0: 그리고 튀르키예 그래서 여기 와서 뭐 이렇게 약간 범죄 같은 거 네. 생기잖아요. 뭐 이렇게 제가 구치소 그렇죠. 가서 뭐 이렇게 네. 변호사랑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넣고. 일들도
1: 아.
0: 해요.
1: 네. 아 그러면 하시려는 사업도 그와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0: 네.
1: 대단하시. 응원을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게 반대쪽으로 좀 약간 볼게요. 물론 한국 사람들이 말씀하시기에는 터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데 그래도 한국 사람들이 터키에 대해 갖고 있는 이미지 중에 매자님의 이건 좀 아닌데 싶었던 거.

0: 그런 게 혹시 하나만 있을까요?
1: 전 딱 하나만 말하면 네. 사실 한국 뉴스에도 다 이렇게 타이틀로 나왔으면 좋겠는데
0: 네.
1: 튀르키예는 이슬람 국가가 아니다.
0: 아
1: 그거는 다 아는 알아놨으면 좋겠어요.
0: 이슬람 국가가 아니다라는
1: 공식적으로 아니에요.
0: 아
1: 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슬람 네. 국가라고 생각하는 그 되게 틀린 표현이에요.
0: 그렇군요. 네. 네. 이슬람은 그 중에 종교 중 하나인데
1: 사람들이 공식... 시민들이 믿는 종교 중 하나인데 네. 국가는 절대 종교를 가질 수 없는.
0: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슬람 국가라고 부르는 게 터키예를 이슬람 국가라고 부르면 안 된다.
1: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0: 그렇군요.
1: 네.
0: 와.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 넵셰힐에서도 한국어가 원서를 쓰던 20살 베이사님한테 지금의 베이사님의 딱 한 문장을 전할 수 있으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제가 아 처음으로 한국말을 배우는 베이사한테 지금의 베이사한테 어떤 말을 아 전에 옛날의 베이사한테는 어떤 말을 할 것 같아요?
1: 저는 약간 항상 그때도 제가 뭘 하고 싶은지 제 목표가 항상 이렇게 뚜렷했었어요.
0: 네.
1: 그래서 그때 20살인 메이사한테도 너 지금 너 자신이 뭘 하는지 정말 잘 알고 있고 이 호기심 그리고 이 욕심에 대해서 절대 포기하지 말고 계속 그 욕심을 키워서 또 멋진 사람이 되고 한국에서 이렇게 특히 튀르키예를 알리는 멋진 사람이 되도록 노력을 해라 네. 라고 그렇게 할 것 같아요.
0: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1: 지금 하는 맞아요.
0: 아 근데 사실상 이 우리가 한국에서 살면서 좋은 면들도 있고 나쁜 면들도 있고 이렇게 다 보이게 되잖아요. 이게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언어만 배우는 게 아니라 문화까지 배우고 이렇게 또 다른 언어들도 여러 언어들 배우는 그런 기회를 놓치지 말라라고 그러는 건데 후회하신 적은 없을까요? 한국에 오신 거?
1: 저 한 번도. 제 20대를 한국에서 보내는 거를 정말 감사하고 되게 좋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와까지 하고 싶어요.
0: 네. 아, 한국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정말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계속 들었습니다. 네. 이제 아쉽지만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마지막으로 오늘 간단하게 인사를 함께 하시면 네. 됩니다.
1: 네. 예.
0: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오늘 방송은 유튜브 채널 K-스토리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골뱅이 K-스토리 213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TBS와 성공 213 공동 제작 한국을 보는 이야기 K-스토리 이재수민이었습니다. 편안한 오후 되세요.

0: TBS 캠페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가 신임 대표이사와 비상근 이사, 비상근 감사 등 임원 3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지원서 접수는 9월 18일 오후 6시까지며 자세한 모집 내용은 TBS 홈페이지 팝업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9월에) 찾아오는 가을 태풍, 여름 태풍보다 더 무섭습니다. 사망과 실종 246명, 이재민 약 6만 3천 명, 5조 원이 넘는 재산 피해를 낸 태풍 루사를 비롯해 태풍 매미, 그리고 콤파스까지. 가을 태풍은 우리에게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남겼습니다. 태풍으로부터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태풍이 예보되면 산간과 계곡, 하천, 방파제 등 위험지역에서 최대한 멀리 안전한 곳으로 미리 이동하고 상습 침수지역과 배수구, 배수펌프장을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가을 태풍, 빈틈없이 대비하고 철저히 대응하면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0: 감기 걸린 사람들 많더라.
1: 일교차가 커지는 환절기. 감기 예방에 신경 써야 할 때입니다. 먼저 실내 습도는 50에서 60%로 유지하고 충분한 수분도 섭취해주세요. 그리고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손을 자주 씻고요. 상하기 쉬운 음식은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해주세요. 방심하면 찾아오는 환절기 감기. 기본 건강수칙을 잘 지킨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겠죠?
2: TBS 교통정보 4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고속도로에는 시간마다 사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종포천간고속도로 포천 쪽으로 가는데 고덕터널 한 3차로에서 승용차 관련한 사고를 처리하고 있고요. 그 때문에 사고 지점 뒤쪽으로 4km 구간에서 정체입니다. 반대 안성 쪽으로 가는데도 고덕터널 한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한 사고가 있고 그 밖의 도로는 본격적인 퇴근길 정체가 이어집니다. 서울시내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가는 길 청담대교부터 성수대교까지 다시 동호대교부터 가양대교까지 더딘 흐름 이어지고요. 강 건너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는 잠실대교부터 여의도와 양화대교에서 가양대교 사이로 이렇게 긴 구간에서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6.2도, 습도는 47%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종이 드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위한 우리 집 가정경제 솔루션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가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9월 17일 이른바 고백데이라고 합니다. 오늘부터 연애를 시작하면 100일째 되는 날이 크리스마스라서 젊은 세대 사이에서 생긴 재미있는 기념일인데요. 요즘은 문자나 톡으로 마음을 전할 방법이 참 많죠. 그런데 부모님 세대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아날로그식 고백은 그리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몇 번을 썼다 지웠다 한 손편지, 집전화를 들고 한참을 망설이기도 하고, 좋아하는 사람을 한번 보겠다고 언제 올지도 모르면서 집 앞에서 기다리기도 했죠. 연락이 쉽지 않았기에 더 애태웠고 기다린 만큼 더 설렜던 시절이었겠죠. 여러분에게는 어떤 고백의 추억이 남아 있으신가요? 오늘의 떨리는 고백이 크리스마스의 예쁜 추억으로 이어지길 바라며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첫 곡은 QWER의 고민 중도. 오늘 9월 17일 고백데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고백데이를 맞아서 좀 들어봤습니다. 이 마음을 전하는 방법은 참 간편해졌지만 또 우리 집 경제를 챙기는 일은 조금 더 꼼꼼해야겠죠. 오늘도 서두르지 않고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지금 유튜브 TBS 시민의 방송에서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실 수 있고요. 여러분의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 저축부터 보험, 재무설계, 연금까지 혼자 풀기 어려웠던 돈의 고민 이쪽으로 나눠주세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용료가 드는 문자번호 샵 0951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생방송은 물론이고 재방송 중에도 문자창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샵 0951로 상담 많이 신청해 주세요. 잠시 광고 듣고 올게요.

0: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화제 경제 뉴스와 금융 이슈들, 건강한 소비를 위한 꿀팁과 꼭 필요한 정보를 콕 집어 정리해드리는 시간, 머니 트렌드. 금융위원회가 다음 달 7일부터 청년 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을 받습니다. 청년 미래적금은 매달 최대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하고 3년 뒤 만기가 되는 상품입니다. 정부가 납입액의 6% 또는 12%를 기여금으로 지원하고 이자 소득세도 면제해줍니다. 가입 대상은 만 19세에서 34세 청년 가운데 총급여 7,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나 연매출 3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입니다. 가구소득도 중위소득 200% 이하여야 합니다. 신청은 다음 달 7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청년이, 8일에는 짝수인 청년이 할 수 있고 12일부터 16일까지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사를 거쳐 선정된 사람은 11월 16일부터 계좌를 개설하면 됩니다. 기존 청년 도약 계좌 가입자도 일정 절차만 거치면 청년 미래적금으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겨울철 가축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다음 달부터 내년 2월까지 특별 방역에 나섭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철새 도래지 주변을 집중 소독하고 축산 차량 통제 구간 280곳을 운영합니다. 또 24시간 CCTV로 차량을 감시하는 무인 통제 초소도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구제역은 최근 중국과 몽골에서 새로운 유형이 확인된 만큼 백신 접종을 확대하고 내년까지 백신 3,200만 마리분을 비축합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야생 멧돼지와 사료, 해외 유입 등 주요 위험 요인을 집중 관리합니다. 농식품부는 추석 연휴 전후로 철새 도래지와 축산농장 방문을 자제하고 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 고객에게 1인당 10만 원을 배상하라는 한국소비자원의 조정안을 거부했습니다. 쿠팡은 지난 11일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전달했는데요. 이미 1조 6,850억 원 규모의 자발적인 보상안을 시행하고 있고 개인정보 보호 노력도 강화해왔다며 조정안을 수용했을 때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까지 확인된 2차 피해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참여연대 등이 참여한 안전한 쿠팡 만들기 공동행동은 쿠팡의 결정을 비판하며 추가적인 책임은 결국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자들과 다투겠다는 의미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화제의 경제 뉴스와 금융 이슈를 콕 집어 정리하는 시간 머니 트렌드였습니다. 지금 바로 머니 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 119 시작합니다.

0: 머니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 119 위기의 가정경제 호흡과 맥박을 점검하고 심폐소생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경제재난 현장에서 SOS가 울리면 머니특별시 재무전문 구조단이 출동합니다.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실 두 분 바로 모셔볼게요. 이병호 팀장님, 김미정 팀장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 앞에서 제가 여는 말에서 고백데이라는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그 오늘 고백하면요. 딱 크리스마스가 100일째가 된다고 해가지고 20대들 사이에서 SNS를 통해서 굉장히 좀 퍼진 날이라고 합니다. 뭐 요즘은 그 SNS DM으로도 인연이 시작되고 썸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 두 분의 20대에는 그 마음을 전하는 가장 흔한 방법이 뭐였어요? 뭐 손편지? 전화? 아니면 뭐 파발? 뭐 이런 거
2: 파발? 농어로 기억이 안 나는데
0: 북글씨 뭐 써가지고
2: 전화나 문자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안 나요.
0: 집전화로 전화하시고
2: 아, 예, 맞아요.
0: 어머니가 받으면 끊고
2: 아 그쵸. 아 20대 때까지 있었던 것 같은데
1: 삐. 핸드폰이 없었어요? 20대 때?
2: 20대 때 없었던 것 같은데 아니 20살 때 생겼다. 맞아요. 제가 19살 때
0: 기억 안 나는 척 하신다. 그죠? 그 삐삐로 하면은 그때는 뭐 이렇게 숫자 가지고
1: 네, 뭐 486 막 이런 거
0: 그런 거 있다
1: 이런 거
2: 보내고 네, 그런 거 아, 안 써.
0: 저는 삐삐 세대가 아니어가지고
2: 아, 네,
0: 휴대 전화 썼답니다. 이 댁에서 방송을 보고 계신 건지 굉장히 말을 꺼려하시고 말을 돌리시고 그러네요.
1: 아, 그러니까요.
0: 뭐 어떻게 하셨어요?
1: 저는 뭐 예나 지금이나 좀 직설적인 편이라서 그냥 말로 하는 것 같아요.
0: 어.
1: 예.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문자를 막 쓰다가 네. 아우 그냥 전화로 해야겠다. 그냥 전화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이게 글로서 좀 감정 전달이 잘 안 되는 것도 있기도 하고 좀 성격이 급해서 막 그거를 기다리느니 그냥 말로 합니다.
0: 어, 그러면은 좀 먼저 보통 고백을 하시는 편이셨어요?
1: 먼저 뭐 굳이 그런 건 없는데 네. 저는 좀 좋다 생각한 표현은 좀 하는 편이에요.
0: 어, 뭔가 되게 시원시원하게 연애도 하실 것 같고 내가 별로야 그러면 또 바로 뒤돌아서실 것
1: 쿨하게
0: 같기도
1: 또 하고. 깔끔하게 네. 포기하는.
0: 여기서 두 분이 또 가정이 있으시니까 더 깊이 네. 예,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
1: 말씀이 오늘 되게 없으시네요.
0: 자, 여러분은 쉽게 문자 보내실 수 있어요. 재무 전문가 이병호 팀장님, 김미정 팀장님에게 궁금한 점 보내주십시오. 무료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상담 두 글자만 적어서 이쪽으로 연락 주세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 우물정 0951번으로 문자 주시면 순차적으로 무료 상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출동지는 경기도 화성이네요. 함께 나눌 이야기 주제는 무엇인가요?
1: 네, 오늘의 주제는 차량 점검도 중요하지만 내 몸과 보험 점검도 중요하다인데요. 네. 오늘은 운전직 종사자분들을 위해서 맞춤 보험 점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장시간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특히 주의해야 할 건강 문제는 무엇인지 그리고 실손보험과 암뇌심장 진단비는 어떻게 점검을 해야 하는지 또 보험료 부담은 줄이면서 은퇴 준비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꿀팁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저희 애청자분들 중에서도 운전직에 종사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뭐 택시, 버스, 화물차 기사님들까지 정말 많으신데 오늘 좀 유용한 정보가 되지 네. 않을까 싶어요. 청취자님 사연 먼저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화성에 사는 60세 남성이고요. 25년 넘게 화물차 운전을 하면서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져 왔습니다. 예전에는 밤샘 운전을 해도 끄떡 없었는데 요즘은 목이랑 허리가 영 뻐근하고 피로도 쉽게 가시질 않습니다. 나이 앞자리에 육자가 붙으니까 아, 정말 몸이 확 달라지더라고요. 이러다가 갑자기 덜컥 아파서 일을 못하게 되면 어쩌나 걱정은 되는데 병원 가려고 따로 시간을 빼는 것도 일이라 그냥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아내 잔소리가 점점 심해지고 있네요.
1: 아우 파스 냄새. 아우 대체 파스를 몇 개나 붙인 거야. 당신 이렇게 파스로 버틸 일이 아니라 하루 쉬더라도 좀 병원 가서 제대로 검사 좀 받아보라니까.
2: 아 바빠 죽겠는데 무슨 놈의 병원이야. 하루 쉬면 다 돈인데 뭐 일 나갈 때 나가야지 뭐 한가한 소리 좀 그만해.
1: 아니 자동차는 뭐 조금만 이상해도 그냥 바로 정비소 끌고 가면서 자기 몸은 왜 이렇게 방치해? 그러다가 진짜 큰 병 키운다니까. 다음 주에 병원 가보자. 어? 알았지?
0: 아내에게 큰 소리 쳤지만 사실 저도 속으로는 겁이 납니다. 병원에 갔다가 행여나 진짜 몸이 안 좋다는 말을 들으면 당장 일을 못하게 되는 건 아닌지 두렵습니다. 아내는 제 이런 마음도 모르고 자꾸 다그치기만 하니까 너무 속상하네요. 불안한 마음에 지인들 통해서 들어준 보험이 몇 개 있긴 한데요. 월 보험료 80만 원 정도 되는데 제대로 점검 받아본 적이 없어서 보장이 괜찮은 건지 모르겠네요. 실은 제가 얼마 전부터 고혈압이랑 고지혈증 약을 먹기 시작했거든요. 보험 보장도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아내한테 평생들을 잔소리와 원망이 눈앞에 선합니다. 이번 기회에 리모델링 잘해서 아내한테 봐, 내가 보험 준비는 제대로 해놨어 라고 당당하게 말해보고 싶습니다. 머니특별시 베테랑 전문가님들의 지혜로운 조언 부탁드려요. 이 사연을 들으니까 불안한 마음이 좀 고스란히 전해지는 것 같아요. 건강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만 이 아내분의 잔소리에 대한 두려움도 만만치 않은 것 같고요. 자, 이 두려움을 좀 하나씩 해소해 드려봐야겠어요. 아, 먼저 오랜 시간 운전하시는 분들은 특히 어떤 건강 문제를 좀 신경 쓰는 게 좋을까요?
1: 네, 택시나 뭐 버스, 화물 운전 등 이렇게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하루의 대부분을 거의 운전석에서 보내시는 시간이 많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이제 이 운전이라는 직업 자체가 뭐 어떠한 특정한 질병을 일으킨다 뭐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아무래도 또 오랫동안 같은 자세로 앉아 있고 그리고 또 식사와 수면 시간이 일정하지 않다 보니까 건강 관리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 실제로 국내 연구에서 남성 버스 기사 433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 고혈압 질환자가 53.3%, 대사증후군 질환자가 49.9%로 관찰이 됐고요. 오. 서울 버스회사 종사자를 건강보험 자료로 분석을 한 결과 일반 근로자에 비해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 발생 확률이 더 높았습니다.
0: 생각보다 다양한 질환에 좀 시달리고 계시네요.
1: 네.
2: 네, 특히 그 하루에 몇 시간씩 같은 자세로 운전한다면 당연히 그 뭐 저도 운전 많이 하면 똑같거든요. 뭐 허리에 목이 이제 부담이 갈 수밖에 없고
0: 힘들어요.
1: 그쵸? 네, 맞아요.
2: 청진장님처럼 뭐 허리가 뻐근하는 정도였다가 이게 반복되고 나중에는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를 치료받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또 그 장시간 동안 앉아 있다 보니까 당연히 운동량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혈압이나 혈당 관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50대, 60대 분들은 상담을 하다 보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과 같은 만성질환이 한두 개씩은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0: 저는 사실 그 운수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뭔가 사고 위험? 이런 것만 상해. 생각을 했었는데 네. 다른 것들이 굉장히 많았네요. 아무래도 하루 중 상당 시간을 그 운전석에서 보내는 것 자체가 보통 네. 힘든 일이 아니잖아요. 건강관리를 더 해야 한다라는 건 아마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 사연 주신 청취자님처럼 병원 갈 시간을 내기가 어렵다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1: 네, 맞아요. 그 운전직 종사하시는 분들이 특히나 이제 식사라든지 수면이 규칙적이지 않은 경우들이 많아요. 간혹 이제 끼니를 거르시는 경우도 있고 네. 또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급하게 먹고 또 커피라든지 이런 자극적인 음식에 많이 의존을 하다 보니까 위염이라든지 역류성 식도염 등의 질환에도 좀 노출될 수 있고요. 특히나 이제 그 야간 운전이라든지 교대 근무가 있는 운전중이라고 하면 수면 시간이 자꾸 바뀌잖아요.
0: 그쵸.
1: 그렇다 보니까 수면 장애, 뭐 수면 무호흡 이런 질환들이 발생할 확률도 조금 높습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병원 치료를 이렇게 꾸준하게 받기가 좀 어려운 형태들이 많고요. 네. 또 특히나 이제 화장실을 제때 가지 못하는 이런 이제 직업적인 환경 때문에 전립선 관련된 질환 그리고 배뇨 관련 문제에서도 일반적인 직군에 비해서 더 높게 나타난다라는 비교가 있습니다.
0: 아무래도 이 직업 특성까지 고려해서 좀 보험을 네. 준비해야 제대로 보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연 주신 청취자님의 보장 내역부터 좀 살펴볼까요?
2: 네, 청취자님은 2세대

0: 실손 보험을 유지하셨고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들어 이제 보험료가 갑자기 많이 인상돼서 전환할지 또 갱신할 때 보험료가 또 이 세대는 많이 오르거든요.
1: 네.
0: 그래서 고민 중에 계셨고 실손 보험을 전환할지 말지 고민하시는 경우라면 반드시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치료도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1: 그러니까 실손 보험을 바꿀 때 특히 목이나 뭐 허리 같은 근골격계 치료 가능성을 따져봐야 된다고
0: 네,
1: 왜 그런
0: 네,
1: 거죠?
2: 네, 이 현재의 5세대 실손보험은 2세대 실손보험에 비해서 이렇게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보장이 좀 불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그래요.
2: 그래서 이제 실손보험은 보험료 부담만 생각을 해서 전환을 할지 말지 이거를 고려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실손은 결국 허리와 목 치료를 한 이후에 전환하시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1: 네.
2: 그 특히나 여기서 한 가지 또 꿀팁을 드리자면 올해 11월 이후에 실손으로 전환하시게 되면 3년간 5세대 실손 보험료의 50%를 할인 적용을 받을 수가 있어요.
1: 다시 한 번만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이거 되게 중요하다.
2: 네,
1: 메모해야 될 것
2: 그러니까
1: 같아요.
2: 1세대, 2세대 실손 가입자분들이 좀 잘 들으셔야 하는데요.
1: 네.
2: 지금 바로 전환하시는 것보다 올 11월 이후에 전환을
1: 11월 이후에?
2: 네, 네. 하시게 되면 뭐 할인 특약을 적용해서 보험료를 30, 40%가량 낮추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5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5세대 실손보험료의 50%를 3년간 할인해주는 그런 혜택이 있어요.
1: 좋다.
2: 그러니까 지금 9월 중순이잖아요.
1: 네.
2: 그러니까 한 달 반 정도 좀 기다리셨다가 11월 이후에 이제 전환을 고민하시는 게 더 유리할 수 있고요.
1: 네.
2: 그래서 이제 이 청취자님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제 목과 허리의 통증이 굉장히 좀 고질적이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대로 좀 치료를 받고 실손보험, 2세대 실손보험으로 혜택을 좀 받은 뒤에 네. 그 이후에 이제 변경하는 것으로 안내를 드렸습니다.
1: 이래서 진짜 보험은 누가 좋다 이렇게 추천한다고 해서 그냥 따라 가입하거나 보험 광고만 보고 선택할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2: 네.
1: 드네요. 이게 또 전문가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꿀팁들이 마구마구 나오거든요. 이 내 건강 상태와 앞으로 받을 치료까지 고려해서 지금 어떤 보험을 유지하고 또 무엇을 바꿀지 이렇게 좀 내 상황에 맞게 점검하는 게 중요하겠죠?
2: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험을 점검을 할 때에도 비단 보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청취자님의 건강 상태가 어떠하신지 이 부분을 충분히 고려를 하고 기존에 갖고 있는 보험으로 일단 제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꼼꼼하게 좀 먼저 안내를 드리는데요. 사실 우리가 이제 오랫동안 유지한 보험을 해약을 하고 새로운 보험을 당장 가입한다 하더라도 오늘부터 보장이 개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1: 그쵸?
2: 그래서 그런 공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까지를 다 고려해서 보험 점검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상담을 계기로 하루 이제 쉬시는 날을 이제 정해서 병원을 예약을 했고요. 그리고
1: 가신대요?
2: 네. 네. 그리고 이제 근골격계 관련해서 검진을 하시기로 이제 마음을 먹으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어떠한 일정한 계기가 또 필요합니다. 이렇게 왜 병원에 가야지 이렇게 생각만 하면
1: 맞아요.
2: 뭐 이런저런 핑계로 못 가게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번 기회에 꼭 병원 치료를 가시겠다고 또 저희와 약속을 하셨어요.
1: 잘 생각하셨네요. 뭐 치료는 사실 아프니까 내가 바로 하게 되는데 검진은 급한 일이
2: 되죠.
1: 아니다 보니까
2: 네.
1: 맞아요. 미루게 되는데 가끔 이렇게 누가 한번 이렇게 등 떠밀어주는 계기도
2: 네,
1: 필요한
2: 맞아요.
1: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살펴봐야 될 부분은 무엇일까요?
0: 네, 그 청취자님은 올 초부터 또 안타깝게도 고혈압과 고지혈약을 이제 복용하고 계신데
1: 맞아요.
0: 네, 이런 만성질환은 약을 한번 시작하면 장기간 동안 계속 약을 먹어야 되잖아요. 아쉬운 점은 진단 전에 이제 보험 점검을 받으셨으면 건강한 상태로 보험을 바꿀 수 있었을 텐데
1: 네.
0: 약을 먹기 시작하면은 일반적으로 유병자라 그래서 보험료가 좀 더 인상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1: 드시기 전에 했어야
0: 돼요. 네, 그래서 유리한 조건으로 가입하실 수 있었는데 그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었고 또 기존에 갖고 있는 건강보험은 아쉽게도 뇌하고 심장 쪽 보장이 굉장히 협소하게 혈관 보장이 굉장히 협소하게 뇌출혈 심근경색으로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좀 보장이 되어 있었어요.
2: 우리가 왜 증권에 보면 뇌 심장 요 글자가 들어간다라고 해서 모두 다 보장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데요.
1: 네.
2: 뇌 혈관 질환까지 폭넓게 보장을 하는지 아니면 뇌 출혈 시에만 보장을 하는지 요런 보장 범위를 반드시 따져보셔야 합니다. 근데 이제 아쉽게도 청취자님은 가장 보장 범위가 좀 협소한 형태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좀 반드시 보완이 좀 필요하고요. 특히나 이제 최근에 약을 복용하시게 된 것도 그렇지만 이 심장 질환 쪽에 대해서 가족력이 또 있으세요.
1: 그래요.
2: 그렇기 때문에 청취자님은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혈관질환에 대한 준비가 좀 철저하게 필요하신 분이에요.
1: 그렇겠네요. 근데 매달 보험료를 아까 80만 네. 원 이렇게 가까이 내고 있었는데 이런 보장 공백을 모르고 지나갔다면 너무 아쉬울 뻔했어요. 뇌 심장질환도 중요하지만 아무래도 그 60대 남성이라면 이제

0: 안보장 같은 것도 좀 꼼꼼히 봐야 되지 않을까요?
1: 네, 맞습니다. 당연히 그 안보장도 제대로 되어 있는지 살펴보았는데 네. 청취자님 보험 중에서 암 진단비는 총 3천만 원 정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진단 자금이.
0: 괜찮은 것 같은데. 네. 네.
1: 그런데 그 안에서 전립선 암의 경우 일반 암이 아닌 남녀 생식기 암으로 분류되어 있어서 보험 상품이 전립선암 진단 시 3천만 원 지급되는 게 아니라 1천만 원만 수령할 수 있도록 돼 있었어요.
0: 아, 이게 또 그래요.
1: 그 제가 질문 하나 드리면 네. 60대, 70대 남자들이 발병률이 암 발병률이 어떤 게 1위 암인 줄 아세요, 혹시?
0: 위암 아니에요?
1: 그죠. 대부분 생각하고 위, 대장 뭐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0: 폐 뭐 이럴 것 이렇게. 같은데.
1: 네. 네. 근데 전립선암입니다.
0: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2: 얼마 전까지는 폐암이었다가 네. 이번에 전립선암이 1위로.
0: 아, 네. 그러면 이렇게 준비하시면 안 되겠네요.
1: 그렇죠.
0: 네.
1: 왜냐하면 금액을 적게 받잖아요. 다른 분들은 전립선에 생겼을 때 똑같이 3천만 원 가입돼 있으면 3천만 원을 받는데 이분은 전립선암이 소외감으로 분류대가 돼 있어서 금액을 적게 지급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여기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0: 오.
1: 그래서 약관하고 내 가입한 보험을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느니 꼼꼼히 다시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0: 그래야겠네요.
2: 네, 그래서 이렇게 보험 점검을 할 때도 뭘 먼저 진행을 할 거냐 이 순서가 중요한데요. 지금 청취자님은 실손보험은 조금 더 보류를 했지만 암, 뇌, 심장질환에 관련된 보안은 바로 진행을 했어요.
0: 네.
2: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3대 진단비를 좀 탄탄하게 준비를 해드렸고 진단비뿐만 아니라 그것에 따르는 치료비 그리고 즉 실손보험에서 보상받지 못하는 그런 고액질병 치료비까지도 준비를 해서 제대로 좀 보완을 해드렸어요.
0: 네.
2: 특히나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립선암 진단 시에도 일반암 진단비 100% 즉 3천만 원의 암 진단금을 모두 수령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보완을 해드렸습니다.
0: 다행이네요. 근데 우리 청취자님이 실손보험을 당장 전환한 게 아닌 인데 그 3대 진단비를 더 보강하셔야 되는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1: 네. 대부분 그 운전직 종사자분들은 본인이 직접 일을 해야 수입이 발생되는 구조잖아요.
0: 그렇죠.
1: 직장인처럼 뭐 병가라든가 유급휴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 개인 사업자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운전재를 놓는 순간 소득이 바로 중단되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실손보험은 아시겠지만 실손보험 하나만으로는 그 보존할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월 300만 원 생활비가 들어가는데
0: 네.
1: 1년 동안 일을 쉬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0: 그러면 아예 수입이 없으니까.
1: 그렇죠. 네. 물론 실손보험으로 병원비를 해결한다 해도 생활비가 연 3,600만 원이 필요하잖아요.
0: 그렇죠.
1: 결국 진단비를 잡아다서 치료자금, 치료기간 내 생활비를 활용해야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갑자기 일을 쉬게 될 수 있는 사항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0: 네.
1: 당연히 뭐 진단비라든가 이런 걸 충분히 준비해야 돼요. 그 외에 또 간병비라든가 여러 가지 또 부대 비용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0: 네. 그러니까 잠깐 일을 좀 쉬시더라도 치료에만 네. 전념할 수 있도록 좀 조정을 해 주신 거네요. 그럼 최종적으로 어떻게 정리되는지 한번 쭉 살펴볼까요?
2: 네. 일단 청취자님은 월 80만 원의 보험료를 납입 중이셨는데 적은 보험료가 결코 아니죠.
0: 그렇죠.
2: 그리고 또 60대 남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전립선암 진단비가 일반암이 아니라 소액암이라서 적게 수령할 수 있는 문제가 좀 컸고요.
0: 네.
2: 그리고 두 번째는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 진단비가 보장이 좀 협소해서 이 3대 진단비에 대해서 제대로 보장받기 어려운 문제점들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납입하는 보험료 대비해서는 좀 부실한 보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특히나 고민하셨던 실손보험은 우리 이제 목과 허리에 대한 치료를 다 종료하신 이후에 전환하는 걸로 정리를 좀 했고요.
0: 네.
2: 부족한 3대 질환 진단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취자님이 1년간 일을 혹 쉬게 되더라도 생활 비에 부족함이 없도록 진단비와 치료비를 보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0: 좋네요.
2: 그래서 결국은 월 80만 원의 보험료는 절반 가까이 줄인 43만 원으로 정리를 해드렸고요.
0: 오.
2: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동안에 이제 별도로 챙기지 못했던 은퇴자금까지도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0: 그러니까 보험료는 거의 절반 가까이 줄었는데 필요한 보장 오히려 더 든든하게 채웠고요. 특히 미흡했던 은퇴 준비까지 함께 시작하셨다니까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1: 네, 최근 그 운전직 종사자분들을 제가 많이 상담해 드렸는데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일반 종사자 분들에 비해서 보험료 지출이 많다는 거예요. 운전직의 뭐 장점이 정년이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정년이 네. 없기 때문에 오랫동안 일을 할 수 있다 뭐라는 게 장점이지만 그것도 대신에 건강에 허락돼야 되는 거거든요.
0: 그쵸.
1: 그래서 70세 넘어서 택시 운전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이 봤고요. 이러한 장점 때문에 갑작스러운 일에서 퇴직을 하게 되면 뭐 은퇴 이후에 더 힘들어질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0: 퇴직금이 없으신
1: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일반 직장인이 아니기 때문에
0: 네.
1: 그 미래에 대해서 준비를 좀 많이 하셔야 돼요. 뭐 보험료도 그렇지만 은퇴 이후에 준비를 확실히 더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0: 우리 사연자분은 사실 그동안 은퇴 준비가 거의 안 돼 있었다고 하셨는데 네. 이번에는 노후 자금을 어떻게 준비해 드렸어요?

0: 하도록 했고요. 그걸 70세 이후에 국민연금과 함께 수령해서 개인연금 100만 원, 국민연금 100만 원 해서 청취자님은 매월 200만 원 정도의 은퇴자금을 준비하게끔 만들어드렸습니다.
1: 200만 원, 월에 이렇게 200만 원 들어오면 좀 든든할 것 같아요.
2: 네.
1: 이 보험 점검은 사실 단순히 새로운 보험을 가입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매달 적지 않은 보험료를 내면서도 정작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을지 좀 불안하다면 그 불안부터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보험에만 또 치우쳐서 정작 은퇴 이후의 삶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도 좀 함께 살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 집 보험 보장은 든든하게 보험료 부담은 줄이고 앞으로의 노후까지 함께 준비하고 싶으신 분들 누구나 무료 상담 받으실 수 있어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 번호 샵 0951로 상담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전문가 무료 상담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노래 한 곡 들어볼까 하는데 아까 그 시원시원하게 고백하는 우리 김미정 팀장님께 영감을 받아서 천효준 PD가 준비했대요. 백지영의 대시 듣고요. 저는 머니 특별시 2부 소비자 민원실로 돌아올게요.

0: TBS 캠페인
1: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이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금융판매 협찬입니다.

0: 어려운 경제용어부터 저축, 보험, 연금 등 일상에서 만나는 돈에 대한 궁금증을 샅샅이 파헤쳐보는 곳, 머니특별시 소비자 민원실. 머니투표시 2부 시작됐습니다. 재무 전문가 이병우 팀장님, 김미정 팀장님 함께하고 계시고요. 7154님이 문의를 주셨는데 그 2010년 4월 가입한 실손보험으로 2010년도에 가입하셨대요. 19년도에 암진단을 받고 진료하고 현재 약을 복용 중입니다. 3년 갱신형으로 10만 원 조금 넘게 월에 납입 중이고 70년생 그리고 67년생 남편은 8만 원 넘게 이렇게 납입을 하고 있습니다. 실손보험을 5세대로 변경하는 게 좋은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주셨어요.
1: 일단은 어떤 암 진단을 받으셨느냐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고요. 지금 현재까지 약을 복용 중이시라고 하면 이제 완치 판정 끝나신 상태는 아니시기 때문에 네. 그리고 더군다나 70년생, 67년생 지금 납입하시는 실손보험료가 평균적인 수준에서 그렇게 웃도는 수준은 아닌 걸로 보여요. 네. 그래서 나이가 오히려 뭐 60세, 65세가 넘어가셔서 너무 보험료가 부담된다면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당분간은 기존의 실손을 좀 더 유지를 하시고 그리고 이분이 이거 외에 다른 질병이라든지 다른 치료가 있으셨는지 여부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방송 마치고 별도로 이제 상담을 좀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어쨌든 지금까지도 치료 중이시니까 또 네. 괜히 바꿨다가 또 그쵸, 보험료가 그쵸. 올라갈 맞아요. 수도 있으니까요. 네, 이렇게 궁금한 점은 또 저희가 방송 마치고 네. 두 분과 직접 통화할 수 있도록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827님이 그 9월 16일에 방송을 듣고 질문을 주셨어요. 표적 항암 약관을 좀 부랴부랴 찾아봤더니 제거세도 식약처가 허가한 범위라는 문구가 있더라고요. 가입 당시에 비급여 치료로 표적 치료를 했을 때 받는 진단금이라고 들었습니다. 저는 보험사가 약관에 통화를 해보니까 식약처라는 문구는 모두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전 보험사가. 그래서 약관 캡처해서 보냅니다 하시면서 사진도 보내주셨나요? 네, 제것도 열악한 상황인지 좀 여쭤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2: 네, 표적암 치료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보통 가입할 때 식약처 허가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허가가 된 거에 대해서는 이제 포함시켜서 치료가 되는데 허가가 안 된 거는 또 이제 그 치료가 안 돼서 보상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0: 근데 제가 그때 들었을 때는 그 네. 식약처가 허가한 범위라는 문구가 되게 애매하다고 그러더라고요.
1: 네, 아무래도 식약처가 이제 이 약물을 허가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기도 하고요. 그거보다도 더 빠르게 새로운 빠른 속도로 신약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좀 보장이 협소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모든 보험사가 약관상에 이 문구를 넣어놓지는 않았어요. 그 부분은 조금 다시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약관을 보셨다는 것 자체가 저는 정말 잘하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이분도 이참에 이 계기를 통해서 나머지 보험들도 다 점검을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0: 저 지금 약관을 캡처한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네. 이거 두 분께는 방송 끝나고 제가 네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0: 좀 더 자세한 내용 또 상담을 통해서 연결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여러분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로 편하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민원은 5864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저는 60대 남성입니다. 10년 전 사업 실패로 보험료가 부담돼서 실손보험을 제외하고 나머지 보험은 모두 해약을 했습니다. 실손보험이 있으니까 뭐 병원비 걱정은 없어서 상관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주변 지인들이 60대가 됐으니까 다른 보험도 추가로 가입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지금 나이에 추가로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맞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뭐 지금 사실 방송 들으시는 청취자분들 중에도 뭐 실손보험으로 병원비만 돌려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어때요? 실손보험만 있어도 보험은 충분할까요?
2: 네, 병원비를 돌려받는 실손보험은 당연히 꼭 필요한 보험이죠.
0: 필수로.
2: 그렇죠, 네. 필수죠. 실손보험으로 이제 모두 해결하기에는 이제 어렵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다른 보험을 가입을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암 진단을 받았다고 가정하면 경제 활동을 당연히 못 하겠죠.
0: 그렇죠.
2: 거기에다가 간병비가 또 발생할 수도 있고 병원 치료 다니면 또 교통비라든가 또 예를 들어 지방에 계신 분들은 이제 서울에 큰 병원 가려면 또 하루도 또
0: 체류비도 있어야 되고
2: 뭐 부대비용 엄청 들어가겠죠. 온전히 병원비만 보장받는다고 나머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실손보험 외에 다른 보험이 당연히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0: 듣고 보니까 결국 실손보험으로 해결되지 않은 부분을 대비하기 위한 다른 보장도 필요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우선적으로 어떤 보장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1: 네, 일단은 진단금을 먼저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우리가 치료 여부와 상관없이 의사의 진단만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치료를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어쨌든 진단서만 나오면 진단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대표적으로 암, 뇌, 심장 질환에 대한 진단비가 있습니다. 이 진단금은 단순히 이제 보험금을 받아서 내가 돈을 좀 남기겠다 이런 취지가 아니라 소득에 대한 상실을 커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자, 이쯤에서 등장한 그 시간 그것도 모르냐? 퀴즈 시간입니다.
2: 네, 그것도 모르냐 퀴즈 드리겠습니다.
0: 제가 그렇게요?
2: 아, 제가 그냥 한 거예요.
0: 제가 저렇게 얄밉게요?
1: 아니, 전혀 아니에요.
2: 아, 너무 얄미웠어요?
0: 아니, 농담입니다. 네. 네.
2: 암 진단비를 받으면 반드시 암 치료비만 사용해야 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
0: 아, 너무 이거 진짜 저를 너무 띄엄띄엄하게 본 거 아닙니까? 그쵸? 앞에서 계속 네. 얘기하고 있었는데 진단비가 소득이 끊겼을 때 생활비로도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정답은? X. 이건 진짜
1: 너무 쉽다, 그쵸?
0: 나의 수준을.
2: 그죠? 제가 너무 그랬죠? 죄송합니다. 네. 진단비는 이제 정해진 용도로 있는 돈 쓰는 게 아니라 치료비 네. 외에 다른 생활비라든가 간병비처럼 필요한 곳에 당연히 활용할 수 있어야 되고요.
0: 네.
2: 예를 들어서 암이나 뇌, 뭐 심장, 뭐 장기간 치료를 받게 되면 병원비뿐만 아니라 일을 쉬면서 생기는 또 소득 감소, 간병비, 교통비, 식비, 뭐 부대 비용 계속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1차적인 병원 치료비는 실손보험으로 치료 기간 동안의 생활비나 간병비 같은 추가 비용은 진단비로 대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0: 네. 그렇다면 우리 5864님처럼 현재 실손보험만 유지하고 계신 분이 추가로 보험을 준비한다면 어떤 보장부터 우선적으로 챙기는 게 좋을까요?
2: 네. 당연히 추가로 보험을 가입했다고 생각하신다면 일단 건강보험에 암, 뇌, 심장, 진단자금과 더불어 수술비 정도는 기본으로 일단 있어야 돼요. 요즘에는
0: 수술비?
2: 무조건.
0: 네. 네.
2: 가장 기본적인 보험으로 준비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첫째로는 진단비, 수술비 거기에 좀 더 여유가 계신다면 간병비와 아까 뭐 이제 표적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항암 치료비라든 고액암 치료비 정도는 꼭 있어야 되고요. 보험료가 부담되어 이제 다 뭐 해야 했다 뭐 버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제 과하게 준비하지 마시고 안내해드린 순서대로 납입 여력에 맞게 내 소득에 맞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0: 그러니까 진단비와 수술비 정도는 우선적으로 좀 준비하시고 그 밖에 보장은 보험료 부담을 고려해서 좀 순서대로 선택하는 게 좋겠네요.
1: 네. 네, 너무 안타까운 점은 5년 전에 이제 보험을 해약을 해야겠다라고 마음 먹으셨을 때 그때 점검을 좀 하셨으면 좀 그나마 꼭 남겨놔야 된 보험을 좀 유지하지 않았을까 너무너무 아쉬운 좀 생각이 들고요.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실손 보험만 유지하시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보험료를 아끼려다가 더 큰 의료비 지출이 발생이 될 수도 있어요.
0: 지금 가입하면 또 비싸니까요?
1: 그렇죠. 네. 물론 가입이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어, 네.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도 그 남편분의 폐암 치료비 때문에 적금을 해약하신 청취자님의 사례를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네. 내가 혹시 질병으로 치료를 받게 되더라도 가족의 최소한의 생활비는 가능할 만큼의 진단비가 준비가 돼야 나 또한 마음 편하게 치료에 집중을 할 수가 있잖아요.
0: 맞아요.
1: 그래서 가족들의 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셔야 되고 그렇지 못하게 되면 정말 우리 가정의 재무 구조의 뿌리가 흔들릴 만큼 큰 경제적인 위기가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보험 가입은 필요합니다.
0: 그러니까 특히 그 의학 기술이 점점 발전하면서 암 치료도 다양해지고 이게 또 치료비가 상당히 많이 드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고액 치료비까지 생각하면은 실손보험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2: 네, 당연하죠. 실손보험은 뭐 1년간 입원 시 5천만 원 한도로 보상을 해주고 뭐 급여 비급에 따라 좀 퍼센티지 달라지겠지만 통원은 대부분 20에서 25만 원 한도예요. 근데 그 말은 즉 1년에 5천만 원 이상 병원비가 나가냐 그리고 통원할 때 25만 원 이상 쓰느냐가 문제인데
0: 네.
2: 최근에는 말 그대로 의료기술이라든가 신약 많이 생겨서 비용이 많이 발생됐고 암 같은 경우에도 입원 수술을 길게 하지 않고 통원으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내 보험이 보통 실손이 20에서 25만 원 한도인데 항암 치료를 하루에 한 달에 한 번씩 받을 때마다 50만 원 100만 원 나온다 가정하면 내가 다 부담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단 자금과 치료 자금은 반드시 준비를 해야 됩니다.
0: 그러니까 실손보험은 실제 치료비를 보완해주는 역할을 하고 치료기간 동안 생길 수 있는 소득 공백이나 뭐 생활비, 간병비 같은 부분은 진단비나 수술비 등으로 따로 대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이제 보장을 많이 넣는 것보다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내 형편에 맞는 네.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거 끝까지 유지할 수 있게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전문가 무료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이쪽으로 편하게 문자 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드는 샵 0951 우물정 0951로 상담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전문가의 무료 상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6281님이 문자를 주셨는데 저 버스기사인데 장시간 운전하다가 허리디스크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는 상해보험이 아니라 질병보험으로 봐야 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1: 네, 일단은 특별하게 뭔가 외부적인 요인으로 다치신 게 아니라 그냥 장시간 동안 운전을 하다 보니 허리가 아프신 거잖아요. 이거는 명확히 질병에 해당됩니다.
0: 아.
1: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허리가 아프다고 하면 상해일 경우도 있고 질병일 경우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허리를 삐끗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상해로 볼 수 있고요.
0: 사고로 그렇게
1: 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치는 경우는 상해인데 이분처럼 특별하게 뭘 다친 건 아니지만 이제 우리가 서서히 허리가 아프신 상태인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질병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0: 오늘 아무래도 또 운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좀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 이분도 1954님이 화물차에서 짐을 내리다가 발등에 물건이 떨어져서 골절됐습니다. 괜찮으신지. 자동차를 운전할 때가 아니어도 운전자 보험에 상해 보장이 적용되나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2: 네. 그러니까 대부분 그 운전자 보험 많이 가입하실 거 아니잖아요. 이제 네. 직업 자체가 운전을 하시니까. 그쵸? 그 안에 골절 진단이라든가 골절, 뭐 상해 수술, 뭐 이런 부분이 특약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당연히 보상이 되고요.
0: 네.
2: 대신에 그런 특약이 없다고 하면 보상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거 외에 또 별도로 다른 뭐 상해 보험이라든가 종합 보험에 골절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뭐 골절 수술 이런 특약이 있으면 거기서 보상받을 수 있고요. 꼭 운전자 보험이 있다고 해서 보상이 되고 안 되고는 그 특약이 가입되어 있냐 없냐 요 차이입니다.
0: 특약을 좀 잘 살펴보셔야겠네요. 네. 그러니까 꼭 운전을 할 때 생긴 사고가 아니어도 받을 네.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7283님도 질문을 주셨는데 저 영업용 화물차와 개인 승용차를 함께 운전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업용 운전자 보험만 가입이 되어 있는데 개인 승용차 사고에 대비해서 일반 운전자 보험도 따로 가입을 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1: 일단은 운전자 보험 자체는 중복 가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영업용 화물차 운전하고 있다라고 하시면 직업급수가 3급에 해당되고요.
0: 네.
1: 아무래도 일반적인 뭐 사무직 종사자들이 1급이기 때문에 보험료가 더 비쌀 수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3급인 분이 운전자 보험을 가입을 했다라고 하면 승용차까지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각각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각각 가입이 안 됩니다.
0: 저는 뭔가 차가 다르니까 네. 이 차에 하나 가입하고 저 차에 하나 가입하고 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안 되는군요.
1: 네. 그리고 반대로 예를 들어서 화물차 운전하시는데 1급 사무직 적용되는 운전자 보험 가입하셨다라고 하더라도 보상이 안 돼요. 그래서 직업 급수를 맞게 가입하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0: 우리 8730님은 저 회사원이었을 때 가입한 상해 보험을 그대로 유지한 채 지금은 배달기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직업 변경을 알리면 보험료가 많이 오를까요? 아까 그 운전
1: 내용이에요. 네,
0: 네 그 얘기하셨잖아요. 운전하시는 분들이 더 비싸.
2: 운전이 이제 3급이고 일반 회사 1급이거든요.
0: 네.
2: 당연히 급수가 이제 숫자가 높아질수록 보험료가 올라가는 거죠. 보험사는 손해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고지를 해야 되고
0: 네.
2: 고지 안 했을 때 불이익이 많이 생겨요. 예를 들어서 직업은 사무직으로 돼 있는데
0: 네.
2: 내가 그거를 변경을 안 하고 운전직을 바꿨을 때 사고 났을 때 보상을 못 받다든가 아니면 나중에 이제 면책이도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직업이 바뀌면 보험사 알려야 되고. 지금 어쨌든 원래 1급이었잖아요. 회사원이 사무직이니까
0: 네.
2: 3급을 바뀌었을 때 보험료가 보통 만 원이라고 하면 거기 20, 30% 정도는 보험료 올라갈 거예요. 근데 그만큼 보험료를 다시 다 내야 돼요. 밀린 보험료를. 이제까지 지난 보험료를.
0: 그래요? 네. 그것도 소급 적용을 해요? 그런 건?
2: 네네. 다 이제 뭐 10년 지났어 10년치에 대한 부분을 내야 돼요.
0: 너무 부담스러운데요?
2: 네. 근데 문제는 좋은 점이 또 뭐냐면 내가 다시 3급이었는데 3급으로 이제 보험 가입을 했어요. 근데
0: 네.
2: 나중에 사무직으로 바뀌었어. 보험사 알려주면 그만큼 보험료가 할인돼서 다시 환급해줘요.
0: 아, 그동안 이제 더 냈던 거를 돌려줘요?
2: 네네.
0: 그건 또 괜찮네요.
2: 네.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이제 그 보험료 산정해서 그게 만기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0: 네.
2: 미리 그걸 다 납입을 해야 되죠.
0: 어쨌든 이 경우에는 그 고지 의무 위반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1: 네.
0: 직업이 바뀌시면은 꼭 알리셔야 된다고 합니다. 잊지 마시고요. 아까 그 1201님이 질문을 주셨는데 아까 그 11월 이후면 뭐 바꾸면 할인 받는다? 그 모내용 잘 못 들었는데 그거 좀 다시 알려주세요. 할인만 들으셨나 봐.
1: 네. 네,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네. 지금 저희 방송 들으시면서 나 실손보험료 너무 많이 인상됐는데 이거 전환해야 돼? 이렇게 고민하실 건데 가입하신 실손보험이 1세대, 2세대에 해당되시는 분들.
0: 1세대, 2세대. 네.
1: 그러니까 최근에 가입하신 분들 아니에요. 1, 2세대에 해당되시는 분들. 아마 이분들이 보험료 인상 때문에 고민이 되실 건데요. 이분들이 올 11월에 실손을 5세대로 전환하시게 되면 그 5세대 실손 보험료의 50%를 3년간 할인해드리는 그런 혜택이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1세대, 2세대 실손 보험을 난 그대로 유지하고 싶은데 보험료는 부담돼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럴 경우에 선택형 할인 특약을 적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비급여 관련된 이제 뭐 이런 도수치료나 뭐 체외충격파 관련된 치료를 받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경우 혹은 나는 자기부담금을 20%까지 올리겠다 뭐 이런 걸 선택을 하시면 1, 2세대 실손을 그대로 유지하시면서 보험료를 30에서 40% 정도 할인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혜택이 있기 때문에 실손 전환 고민하시는 분들은 올 11월 이후에 이 내용을 확인하시는 게 더 유리하겠습니다.
0: 네. 우리 1세대, 2세대 실손보험 갖고 계시는 분들은 오늘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내용 좀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뭐 자세한 내용도 궁금하신 분들은 상담 필요하시면 샵 0951로 상담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9203님이 남편이 며칠 전에 쥐포를 먹다가 치아에 금이 갔습니다. 많이 딱딱했나 봐요.
1: 아이고.
0: 이런 경우도 상해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나요? 치아보험도 가입돼 있는데 두 보험에서 모두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일단 중복 보상은 가능하고요. 이것도 역시나 가입한 상해보험, 치아보험에 치아 파절에 해당되거든요. 근데 치아 파절 또한 골절에 해당돼요. 그래서 골절 진단비를 가입하셨는데 간혹 골절 진단비에 치아 파절 제외라고 써있는 특약들이 있어요.
0: 치사하게.
1: 네. 그 약관 내용 잘 확인하셔가지고 네.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두 개 다 중복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0: 네, 어쨌든 약관은 보셔야 됐지만 뭐 상해보험으로도 치아보험으로도 받으실 수 있을 거라는 거 뭐 확인해 보시면 좋겠어요. 자, 오늘도 두 팀장님께서 돈이 드는 정보 가득 나눠주셨는데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만 꼭 기억해라 하시는 원포인트 하나씩만 짚어주신다면요.
2: 네, 오늘 그 사례가 운전하시는 분에 대한 이제 사례였잖아요.
0: 많았어요.
2: 네, 저도 상담을 많이 진행했는데 생각보다 이제 건강에 대한 부분 관리를 하기가 어렵잖아요. 장시간 운전하다 보니까.
0: 맞아요.
2: 그러니까 보험을 특히 좀 잘 준비를 하셔야 되니까 지금 듣고 계신 운전하시는 뭐 직종에 계신 분들도 이번 기회에 보험 정보만 받으셔서 네, 불필요한 보험을 정리하고 필요한 보험만 가져갈 수 있게 뭐 이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1: 네, 저도 운전직 종사자분들 많이 상담을 하는데요. 이분들이 평소 소득은 높으세요. 그런데 은퇴 이후에 대한 준비를 거의 안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점이 참 안타까운데 이렇게 오랫동안 이제 열심히 일하셨기 때문에 은퇴의 준비 미루지 마시고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0: 네. 오늘도 좋은 말씀 들려주신 이병우, 김미정 팀장님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방송 중에 놓치신 내용 있으신 분들은 오후 5시에 또 재방송으로 들으실 수 있어요. 마지막 곡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의 어느 날 머리에서 뿔이 자랐다 남기면서 인사드릴게요. 저는 아나운서 이가희였습니다.

0: TBS 캠페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가 신임 대표이사와 비상근 이사, 비상근 감사 등 임원 3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지원서 접수는 9월 18일 오후 6시까지며 자세한 모집 내용은 TBS 홈페이지 팝업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2: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주세요.
1: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2: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3: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4: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5: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 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 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0: TBS 교통정보 5시 58분 정보센터

합니다. 퇴근길 정체가 길게 이어지는 도로마다 돌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목적지까지 안전운전하시기 바라고요. 먼저 고속도로 중에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는 양재나들목을 조금 못 간 지점 2차로에서 승용차 관련한 사고가 있습니다. 사고 차량들이 그대로 서 있어서 뒤쪽으로 더 혼잡하고요. 세종 포천간 고속도로 포천 쪽으로는 고덕터널 안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한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시내 분당 수서로는 도심 청담대교 쪽으로 수서나들 목을 조금 지난 지점 3차로에 고장차가 있다는 현장 제보인데요. 복정교차로부터 고장차 지점 지날 때까지 시속 20km 내외로 지나고 있다는 점 도로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5.6도, 습도는 49%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0: TBS 캠페인
1: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2: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3: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가 신임 대표이사와 비상근 이사, 비상근 감사 등 임원 3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지원서 접수는 9월 18일 오후 6시까지며 자세한 모집 내용은 TBS 홈페이지 팝업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4: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5: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4: 아, 네. 죄송합니다.
5: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6: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5: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7: 자, 오늘도 안전하게 열심히 일해 봅시다.
8: 늘 사고의 위험이 있는 공사장. 작업장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첫째,
9: 안전모, 안전벨트 등 기본적인 개인 안전 보호구를 착용하시고요.
8: 둘째,
9: 추락 사고 대비를 위해 안전망 등 안전장치가 잘 돼 있는지 확인합니다.
8: 셋째,
9: 작업을 시작하기 전 공사 장비에 결함이 없는지 체크합니다.
8: 매년 일어나는 크고 작은 공사장 사고.
9: 안전수칙을 꼭 지켜 불행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겠죠?
10: TBS 교통정보 6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도로는 아직 길게 밀리는 가운데 돌발 상황에도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고속도로 중에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가는 길 기흥 동탄 부근 2, 3차로에서 현재 사고 처리를 하고 있어서 부근 잠시 속도 떨어지고 있고요. 또 중부 내륙고속도로 지선 대구 쪽으로 가는 길인데 금호분기점 부근 1, 2차로에서는 승용차 관련한 사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근 많이 혼잡하기 때문에 잘 살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또 서울시내 동부간선도로는 외곽 의정부 쪽으로 가는데 이화교 부근 2차로에서 현재 고장차를 처리하고 있고요. 정체는 성수분기점부터 고장차 지점 지나 월릉분기점까지 다시 월계일교부터 상계교까지 밀립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4.9도, 습도는 51%.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시민의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1: 배우 박소연, 밤마다 걱정입니다. 제발 대리운전 불러서 귀가해 주세요. 사고라도 나면 여우와 토끼는 누가 먹여 살려요. 2588, 2588이 있잖아요.
2: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1: 눌러줘요, 눌러줘요, 2588, 2588, 2588.

0: TBS 캠페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가 신임 대표이사와 비상근 이사, 비상근 감사 등 임원 3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지원서 접수는 9월 18일 오후 6시까지며 자세한 모집 내용은 TBS 홈페이지 팝업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벌써임 사고주의 예보제 들어보셨나요? 벌써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소방청이 발령하는 제도인데요. 벌초와 성묘, 산행이 많은 계절 특성상 이 예보제에 귀를 꼭 기울이며 주의해야 합니다. 먼저 야외 활동 시에는 밝은색 계열의 옷을 입고 벌이 공격할 경우 머리 부위를 감싼 채 신속히 2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대피해주세요. 벌에 쏘였다면 즉시 벌침을 제거한 뒤 쏘인 부위를 소독하거나 깨끗한 물로 씻고 얼음 주머니로 찜질하면 통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상 반응이 느껴진다면 119에 신속하게 신고해주세요. 올바른 대처로 안전한 가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노란 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1: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3: TBS 교통정보 7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내일 서울을 비롯한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지만 수도권 일대로는 아침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다만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겠으니까요.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가을이라 건조한 날씨에 바람도 다소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으니까요. 산불 등 화재 위험도 높은 만큼 불씨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고속도로 중에 중부고속도로 하남 쪽으로 가는 길인데요. 진천터널 부근 2차로와 갓길에서 대형 화물차에 불이 난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기가 많이 나고 있기 때문에 부근 지날 때 주의운전하셔야겠고요.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는 한남대교에서 가양대교 사이로 속도 떨어집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4.4도, 습도는 54%입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T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서울시내 소곡로에서는 차로를 축소하고 보도를 확장하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소곡로 서울광장에서 한국은행 앞까지 양방면 하위 1개 차로가 통제되고 있는데요. 이 통제는 오는 11월 초까지 계속된다는 점 참고하셔서 부근 지날 때 차로 변경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아파트 화재시 국민행동 요령을 안내해드립니다. 화재 시 우선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리고 상황에 따라 대응하시고요.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며 이때 출입문을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습니다. 우리 집 화재

0: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2: 비가 옵니다. 비 오는 날은 대리기사님들이 적게 출동하니까 상담원 소연이도 바쁜 날이에요. 하지만 저에게는 아직 12분의 기사님이 남아있지요. 대리운전은 지금부터다.
3: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2: 눌러줘요, 눌러줘요, 2588, 2588.

0: TBS 캠페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가 신임 대표이사와 비상근 이사, 비상근 감사 등 임원 3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지원서 접수는 9월 18일 오후 6시까지며 자세한 모집 내용은 TBS 홈페이지 팝업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2: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3: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갑작스러운 화재, 특히 지하철에서라면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며 위험에 빠질 수 있는데요. 열차에서 불이 나면 노약자, 장애인석 옆 벽면에 비상 버튼을 눌러 승무원에게 알립니다. 안내에 따라 출입문 쪽 의자 아래에 비상콕을 조작해 열차에서 탈출하고 옷이나 수건, 방독면으로 코와 입을 막은 채 벽과 바닥에 통로 유도 등 시각장애인용 보도블럭을 따라 신속하게 대피합니다. 재난, 알고 대처하면 안전이 보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0: T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서울 시내 탄천동로 잠실유수지공원에서 종합운동장 교차로 구간이 국제교류복합지구 도로개선 사업 관련해서 양방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약 1.6km 정도 구간인데요. 이 통제는 2027년 9월까지 계속될 예정이라는 점 부근 지나는 분들은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중이용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2: 여보세요? 대리운전이죠? 저 배우 박소연인데 소문 듣고 전화했어요. 2588 기사님 빨리 보내주세요.

0: TBS 캠페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가 신임 대표이사와 비상근 이사, 비상근 감사 등 임원 3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지원서 접수는 9월 18일 오후 6시까지며 자세한 모집 내용은 TBS 홈페이지 팝업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9월에) 찾아오는 가을 태풍, 여름 태풍보다 더 무섭습니다. 사망과 실종 246명, 이재민 약 6만 3천 명, 5조 원이 넘는 재산 피해를 낸 태풍 루사를 비롯해 태풍 매미, 그리고 콤파스까지. 가을 태풍은 우리에게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남겼습니다. 태풍으로부터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태풍이 예보되면 산간과 계곡, 하천, 방파제 등 위험지역에서 최대한 멀리 안전한 곳으로 미리 이동하고 상습 침수지역과 배수구, 배수펌프장을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가을 태풍, 빈틈없이 대비하고 철저히 대응하면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0: 나 감기 걸렸나 봐.
1: 에이구, 조심해야지. 요즘 낮에는 덥고 밤에는 쌀쌀해서 내 주변에도 감기 걸린 사람들 많더라.
2: 일교차가 커지는 환절기. 감기 예방에 신경 써야 할 때입니다. 먼저 실내 습도는 50에서 60%로 유지하고 충분한 수분도 섭취해주세요. 그리고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손을 자주 씻고요. 상하기 쉬운 음식은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해주세요. 방심하면 찾아오는 환절기 감기. 기본 건강수칙을 잘 지킨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겠죠?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서울시내 탄천나들목과 봉은교 구조개선 공사로 인해 도로 곳곳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먼저 봉은사로 봉은교는 오는 2027년 2월까지, 탄천동로 탄천나들목과 탄천동로 본선은 2030년 5월경까지 모두 양방면 전면 통제될 예정이라는 점 운행에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아파트 화재 시 국민행동 요령을 안내해드립니다. 화재 시 우선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리고 상황에 따라 대응하시고요.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며 이때 출입문을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습니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대피 공간으로 이동하여 대피하고, 대피 공간이 없는 경우 화염이나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고 119 신고 후 구조 요청을 합니다.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는 세대 내에 대기하면서 창문을 닫고 119에 신고 후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하시고요.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는 복도 계단에 화염 연기가 없어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신속하게 대피하고,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구조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0: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1: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대리운전 2588 2588 박소현.
2: 네, 박소현 대리운전입니다. 명동에서 일산 두 명 필요하시다고요? 소연이와 이룡이 보내달라고요? 좌우로 찾아서 연락드릴게요.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3: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1: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Elevator나 escalator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 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5: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주세요.
4: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5: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6: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7: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8: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 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 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 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뉴스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다중이용 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2: 좌우로 정렬 2588 2588 2588 2588 왜 좌우가 같냐고요? 배우 박소연의 하늘 같은 고객님 단언컨대 한번 눌러주세요. 눌러줘요 눌러줘요 2588 2588 응가파라 대리운전 2588 2588

0: TBS 캠페인
1: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2: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1: 아, 네. 죄송합니다.
2: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3: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0: 자, 오늘도 안전하게 열심히 일해 봅시다.
1: 늘 사고의 위험이 있는 공사장. 작업장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첫째,
2: 안전모, 안전벨트 등 기본적인 개인 안전 보호구를 착용하시고요.
1: 둘째,
2: 추락 사고 대비를 위해 안전망 등 안전 장치가 잘 돼 있는지 확인합니다.
1: 셋째,
2: 작업을 시작하기 전 공사 장비에 결함이 없는지 체크합니다.
1: 매년 일어나는 크고 작은 공사장 사고.
2: 안전수칙을 꼭 지켜 불행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겠죠?

안녕하세요. 권순우입니다. 기타 이펙터, 아니 보컬 마이크에도 리버브라는 게 있어요. 소리를 동굴 안에서 울리게 만드는, 흔히 이제 에코라고 하죠, 우리가. 좀 촉촉하게 만들어주는 건데, 심리학에서는 사람이 외로울 때 뇌가 스스로 리버브를 건다네요. 원순우의 새벽 공간입니다.

0: 레이지 어니겟 더 머신 킬링 인 더 네임 들으셨습니다. 리버브라는 게 저는 사람 뇌가 스스로 리버브를 건다는 말은 처음 들어봤는데 제가 요새 그 이거 왜 이래 네네 이 소리입니다. 네. 따뜻해지긴 하는데 네 저기 피디님, 네, 됐어요. 이제 좀 거의 부담스러워. 아, 왜 저래. 그러니까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확실하게 알려드리고 싶어서 그랬답니다. 이 뇌가 스스로 리버브를 건다라는 사실, 참 뇌과학을 보다 보면 우리 참 뇌가 너무 신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우리 아는 지인하고 얘기하다가 야, 이게 다 사람 하는 게 맘먹기 달리지 않았니? 라는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아니지. 마음이 아니라 사람은 모든 게 뇌먹기 달렸다. 가 맞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권순우의 새벽 공감은 박소연의 2588 대리운전 배칠수의 꽃배달과 함께합니다.
1: 배우 박소연, 2588 4행시 장전. 2, 2588 대리운전은 5, 오늘도 고객님의 안전을 위해 8, 팔도강산 어디든지 8, 팔 걷어붙이고 달려간다니까요.
2: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1: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다, 2588, 2588.

Foster the People, Pump the Up Kicks. 이어서 본조비, Keep the Face 두 곡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본조비 노래는 6556번님께서 신청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일 재방송 다시 들어도 역시 좋으네요. 새벽 공감 화이팅입니다. TBS의 정상화를 기원하며 신청곡은 본조비 Keep the Face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재방송도 좋다라고 쓰셨는데 아 저도 참 좋으네요. 고마워요. 근데 매주 토요일이 재방송이 있는 건 아닙니다. 내일 토요일 방송엔 강어달림 씨가 오셔서 또 초대석 하고 가셨어요. 이게 매주 토요일마다 초대석이 있으면은 참 좋겠는데 아직은 준비가 조금은 좀 부족한 것 같고요. 여러분들도 모시고 싶은 가수분들 있으면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 강어달림 씨도 그 한 청취자분께서 계속 좀 만나고 싶다, 얘기 들어보고 싶다, 너무 팬입니다 이런 글들이 올라와서 강어달림 씨를 모시기로 저희가 결정을 한 겁니다. 많은 사연 보내주세요. TBS 앱이나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참여하시는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소소하게 선물도 드려요. 어떤 선물이냐면 피부제건 솔루션 더마리본에서 화장품, 완벽한 방음 와니 컴퍼니 방음부스에서 커피 쿠폰,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파랑주택 135에서 친환경 세트, 답답한 발을 시원하게 미고가에서 뿌리는 푸스킨을 드립니다. 도움 주시는 분들 모두 고맙습니다.

세플트라, 루츠 블러디 루츠. 8848번님께서 신청하신 곡입니다. 아, 저도 대학교 다닐 때쯤에 메탈리카, 뭐 판테라와 같이 세플트라도 종종 들었었는데 옛 기억이 또 새록새록 합니다. 이어서 블러 송 2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일산 멋쟁이 주님께서 우디 새벽 공감 출첵합니다. 오늘은 일하면서 끝까지 함께할게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네, 사연 참 많이 보내주시는 분인데 일을 하시느라고 이렇게 끝까지 못 듣는 경우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꼭 끝까지 듣습니다라고 하는 날은 꼭 이렇게 올려주시네요. 그 다음에 3387번님 Knocking on Heaven's Door 너무 듣고 싶네요. 이제 퇴근하는데 진심 천국의 문을 두드리고 싶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퇴근하는데 아이고 지금 12시 40분인데 늦게 퇴근하시는구나. 네, 오늘도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듣겠습니다. Knocking on Heaven's Door. 오늘은 밥 딜런 버전으로 들어볼까요?

돌아가신 유재하 선배님 말씀을 좀 드릴게요. 1962년생이시죠. 1987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 정말 딱 한 장의 앨범을 통해서 정말 천재라고밖에 할 수 없죠. 1987년도 여름에 정말 대망의 그 음반이 나옵니다. 그때 그 음반을 보고 그 크레딧이라고 하죠. 그 앨범 뒤에 보면 작사, 작곡, 편곡, 연주, 노래 이 모든 거를 혼자 하셨어요. 대단합니다, 진짜. 지금까지도 아마 이 가요계에서 과연 이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모든 가수들, 음악가들이 그때 경악을 했다고 했죠. 근데 사실은 처음에는 좀 약간 뭐라고 표현할까요? 생경하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 멜로디도 그렇고 좀 이 화성 전개가 조금 그때 당시로서는 좀 이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심지어 노래를 너무 못 부른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그 타이틀곡이었던 지난 날, 요게 간간이 이제 몇 번 나온 게 전부고, 대단하긴 한데 뭐 이게 그렇게까지 히트는 못하겠다 뭐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을 했었죠. 근데 이게 시간이 좀 지나면서 너무 이상합니다. 그동안 들어왔던 이 패턴을 벗어나서 클래식, 재즈 이런 여러 가지의 이 작법을 가요계에 이상하게 녹여낸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분이 한양대 음대 작곡가 출신이죠. 피아노, 기타, 첼로, 베이스 이 모든 악기들을 다 마스터하신 분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들을수록 이거 좀 묘한데 좋은데 이러면서 점점 유재하라는 이름을 우리나라에 알리게 됩니다. 사실 이 유재하 씨가 가요계에 등장한 건 그 조용필 전속 밴드죠. 위대한 탄생의 키보드로 활동을 하다가 그 이후에 그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기타인 김종진 씨가 김현식 밴드에 소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김현식이 조직한 밴드죠.

집을 떠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일 이후로 밴드를 나와서 자신의 일집 처음이자 마지막 곡이 됐죠. 그렇게 데뷔 앨범을 준비를 하면서 저희가 유재하 씨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처음으로 유재하 씨를 세상에 알렸던 곡 지난날 듣겠습니다.

유재하 지난날 들으셨습니다. 오늘은 유재하님을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사실 신청이었습니다. 엔젤맘님께서 오늘 어바웃 김현식 편 너무 좋았습니다. 다음 편도 기대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바웃 유재하 기대하겠습니다. 항상 좋은 음악과 글귀 감사합니다. 선우디님 그리고 새벽 공감 사랑합니다. 이렇게 보내셨거든요. 그래서 유재하를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엔젤맘님처럼 듣고 싶은 글이나 아티스트 말씀해 주시면 잘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물론 깊게 들어가진 않아요. 가볍게 터치하는 마음으로 이런 분들이 계셨고 이러한 일이 있었고 이런 가벼운 말씀 그런 것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8428번님께서 순우디 유재하 노래 부탁드립니다. 또 이렇게 보내셨네요. 네, 지난날 잘 들으셨죠? 엔젤맘님 고마워요.

데이빗 보위, 모던 러브, 이어서 닉 드레이크, 리버맨, 방금 들으신 부활, 네버엔딩 스토리 세 곡 들으셨습니다. 부활 노래는 5584번님께서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시간이 늦었네요. 오늘 마지막 곡 6484번님께서 신청하신 브로콜리 너마저 유자차 들으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권순우였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공감합니다. 모두 고마워요.

0: TBS 캠페인
1: 벌써임 사고주의 예보제 들어보셨나요? 벌써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소방청이 발령하는 제도인데요. 벌초와 성묘, 산행이 많은 계절 특성상 이 예보제에 귀를 꼭 기울이며 주의해야 합니다. 먼저 야외 활동 시에는 밝은색 계열의 옷을 입고 벌이 공격할 경우 머리 부위를 감싼 채 신속히 2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대피해주세요. 벌에 쏘였다면 즉시 벌침을 제거한 뒤 쏘인 부위를 소독하거나 깨끗한 물로 씻고 얼음 주머니로 찜질하면 통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상 반응이 느껴진다면 119에 신속하게 신고해주세요. 올바른 대처로 안전한 가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노란 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1: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

0: 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1: 꼬리 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4: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5: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갑작스러운 화재, 특히 지하철에서라면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며 위험에 빠질 수 있는데요. 열차에서 불이 나면 노약자, 장애인석 옆 벽면에 비상 버튼을 눌러 승무원에게 알립니다. 안내에 따라 출입문 쪽 의자 아래에 비상콕을 조작해 열차에서 탈출하고 옷이나 수건, 방독면으로 코와 입을 막은 채 벽과 바닥에 통로 유도 등 시각장애인용 보도블럭을 따라 신속하게 대피합니다. 재난, 알고 대처하면 안전이 보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내 이름을 부르지 못한 그 순간 가슴이 끝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를 향해 머뭇거리던 시선이 마지막 남은 사랑처럼 가슴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9월에 찾아오는 가을 태풍. 여름 태풍보다 더 무섭습니다. 사망과 실종 246명. 이재민 약 6만 3천 명. 5조 원이 넘는 재산 피해를 낸 태풍 루사를 비롯해 태풍 매미 그리고 곰파스까지. 가을 태풍은 우리에게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남겼습니다. 태풍으로부터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태풍이 예보되면 산간과 계곡, 하천, 방파제 등 위험지역에서 최대한 멀리 안전한 곳으로 미리 이동하고 상습 침수지역과 배수구, 배수펌프장을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가을 태풍, 빈틈없이 대비하고 철저히 대응하면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0: 아우, 나 감기 걸렸나 봐.
1: 에이구, 조심해야지. 요즘 낮에는 덥고 밤에는 쌀쌀해서 내 주변에도 감기 걸린 사람들 많더라.
2: 일교차가 커지는 환절기. 감기 예방에 신경 써야 할 때입니다. 먼저 실내 습도는 50에서 60%로 유지하고 충분한 수분도 섭취해주세요. 그리고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손을 자주 씻고요. 상하기 쉬운 음식은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해주세요. 방심하면 찾아오는 환절기 감기. 기본 건강수칙을 잘 지킨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겠죠?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2: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주세요.
1: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 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2: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3: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4: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5: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 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 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 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 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 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TBS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출부 HLST, 대한민국 수도권의 대표 방송 TBS입니다. TBS는 FM 95.1MHz, 출력 5kW로서 서울을 비롯한 경기, 인천, 그리고 충청 일부 지역에서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0: TBS는 24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TBS는 재미있고 유익한 품격 있는 방송으로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문화가 있는 수도권 생활 공동체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TBS는 방송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TBS 라디오의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 제작본부장 주용진입니다. 오늘도 TBS와 함께 희망찬 하루를 여시길 바랍니다.
1: 는 편향된 정보 전달이 아닌 누구에게나 공정한 공익 실현을 위해 걸어왔습니다. TBS는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지역주의와 집단 이기주의를 배제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시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 앞장서왔습니다. 이제 TBS는 TBS에게 부여된 사회적 책임을 막중히 여기며 투철한 윤리의식과 사명감으로 시민 여러분의 내일을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벌쏘임 사고주의 예보제 들어보셨나요? 벌쏘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소방청이 발령하는 제도인데요. 벌초와 성묘, 산행이 많은 계절 특성상 이 예보제에 귀를 꼭 기울이며 주의해야 합니다. 먼저 야외 활동 시에는 밝은색 계열의 옷을 입고 벌이 공격할 경우 머리 부위를 감싼 채 신속히 2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대피해주세요. 벌에 쏘였다면 즉시 벌침을 제거한 뒤 쏘인 부위를 소독하거나 깨끗한 물로 씻고 얼음 주머니로 찜질하면 통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상 반응이 느껴진다면 119에 신속하게 신고해주세요. 올바른 대처로 안전한 가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2: 1, 2, 3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가 신임 대표이사와 비상근 이사, 비상근 감사 등 임원 3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지원서 접수는 9월 18일 오후 6시까지며 자세한 모집 내용은 TBS 홈페이지 팝업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2: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0: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1: 꼬리 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2: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3: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1: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2: 배우 박소연 2588 4행시 장전 2 2588 대리운전은 5 오늘도 고객님의 안전을 위해 8 팔도강산 어디든지 8 팔 걷어붙이고 달려간다니까요.
3: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2: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TBS 캠페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가 신임 대표이사와 비상근 이사, 비상근 감사 등 임원 3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지원서 접수는 9월 18일 오후 6시까지며 자세한 모집 내용은 TBS 홈페이지 팝업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갑작스러운 화재, 특히 지하철에서라면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며 위험에 빠질 수 있는데요. 열차에서 불이 나면 노약자, 장애인석 옆 벽면에 비상 버튼을 눌러 승무원에게 알립니다. 안내에 따라 출입문 쪽 의자 아래에 비상콕을 조작해 열차에서 탈출하고 옷이나 수건, 방독면으로 코와 입을 막은 채 벽과 바닥에 통로 유도 등 시각장애인용 보도블럭을 따라 신속하게 대피합니다. 재난, 알고 대처하면 안전이 보입니다.

0: 9월에 찾아오는 가을 태풍, 여름 태풍보다 더 무섭습니다. 사망과 실종 246명, 이재민 약 6만 3천 명, 5조 원이 넘는 재산 피해를 낸 태풍 루사를 비롯해 태풍 매미, 그리고 콤파스까지. 가을 태풍은 우리에게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남겼습니다. 태풍으로부터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태풍이 예보되면 산간과 계곡, 하천, 방파제 등 위험지역에서 최대한 멀리 안전한 곳으로 미리 이동하고 상습 침수지역과 배수구, 배수펌프장을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가을 태풍, 빈틈없이 대비하고 철저히 대응하면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1: TBS 교통정보.
2: 6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현재 대부분 지역 20도 안팎으로 선선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낮에 강릉은 24도, 서울은 28도까지 오르는 등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기온이 오르겠고요. 동해안과 남해안 그리고 제주를 중심으로는 비 소식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내 돌발 상황 많습니다. 일산에서 판교 방면으로 장수 부근 승용차 관련 사고 있었고요. 또 평촌 부근에도 사고 있기 때문에 처리 작업 한창입니다. 평촌은 200m 조금 더 간 지점 4차로와 갓길에는 고장난 화물차도 세워져 있으니까 잘 살피고 이동하시기 바라고요. 서울 시내 강변북로가 구리 쪽으로 방화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시속 20km 내외입니다. 지금까지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2: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대리운전입니다. 기사님 빨리 보내달라고요? 고객님, 그럼 제가 갈까요? 제가 누구냐고요? 배우 겸 2588 상담원 박소연이에요. 어머, 고객님, 많이 당황하셨어요?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0: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1: 좌우러정렬 좌우러정렬 2588 2588 요즘 안전하고 괜찮은 대리운전 찾기 힘드시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2588을 불러보세요. 소연이가 2588 추천드린답니다.
2: 좌우러정렬 좌우러정렬 2588 2588
1: 응답하라 2588 2588.

0: TBS 캠페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가 신임 대표이사와 비상근 이사, 비상근 감사 등 임원 3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지원서 접수는 9월 18일 오후 6시까지며 자세한 모집 내용은 TBS 홈페이지 팝업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웃음) 나 감기 걸렸나 봐.
2: 에이구, 조심해야지. 요즘 낮에는 덥고 밤에는 쌀쌀해서 내 주변에도 감기 걸린 사람들 많더라.
3: 일교차가 커지는 환절기. 감기 예방에 신경 써야 할 때입니다. 먼저 실내 습도는 50에서 60%로 유지하고 충분한 수분도 섭취해주세요. 그리고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손을 자주 씻고요. 상하기 쉬운 음식은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해주세요. 방심하면 찾아오는 환절기 감기. 기본 건강수칙을 잘 지킨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겠죠?

0: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1: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주세요.
0: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1: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2: TBS 교통정보
3: 7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오늘 아침 선선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1.1도고요. 한낮에는 28도까지 올라서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늦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일교차가 큽니다.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한편 서울 시내는 강변북로가 구리 쪽으로 행주대교에서 동작대교 사이가 정체고요. 또 올림픽대로 한남 방면 행주대교부터 월드컵대교 또 여의도 부근부터 반포대교 부근까지도 정체입니다. 반대 공항 쪽으로는 올림픽 대교부터 속도가 줄어 있는데요. 성수대교까지는 정체고 동부간선도로가 성수방면으로 도봉터널 중간 지점에서 월계 1교까지 또 장안교에서 용비교 사이가 정체입니다. 고속도로 중에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 평촌 부근 고장차가 세워져 있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밤마다 걱정입니다. 제발 대리운전 불러서 귀가해 주세요. 사고라도 나면 여우와 토끼는 누가 먹여 살려요. 2588, 2588이 있잖아요.
1: 좌우로 정렬,
0: 2588, 2588. 눌러줘요, 눌러줘요, 2588, 2588,
2: 2588. TBS 캠페인.
3: 밤은 어둡고 멈춰 있다?
4: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5: 벌써임 사고주의 예보제 들어보셨나요? 벌써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소방청이 발령하는 제도인데요. 벌초와 성묘, 산행이 많은 계절 특성상 이 예보제에 귀를 꼭 기울이며 주의해야 합니다. 먼저 야외 활동 시에는 밝은색 계열의 옷을 입고 벌이 공격할 경우 머리 부위를 감싼 채 신속히 2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대피해주세요. 벌에 쏘였다면 즉시 벌침을 제거한 뒤 쏘인 부위를 소독하거나 깨끗한 물로 씻고 얼음 주머니로 찜질하면 통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상 반응이 느껴진다면 119에 신속하게 신고해주세요. 올바른 대처로 안전한 가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1: 비가 옵니다. 비 오는 날은 대리기사님들이 적게 출동하니까 상담원 소연이도 바쁜 날이에요. 하지만 저에게는 아직 12분의 기사님이 남아있지요. 대리운전은 지금부터다.
2: 좌우로 정렬 2588 2588
1: 눌러줘요 2588 2588

0: 여보세요? 대리운전이죠? 저 배우 박소연인데 소문 듣고 전화했어요. 2588 기사님 빨리 보내주세요.
1: 좌우로 정렬 2588 2588
0: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2: 대리 부르셨죠?
0: 어머 기사님 세상에 이런 일이 2588 2588
3: TBS 캠페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가 신임 대표이사와 비상근 이사, 비상근 감사 등 임원 3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지원서 접수는 9월 18일 오후 6시까지며 자세한 모집 내용은 TBS 홈페이지 팝업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4: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5: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6: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 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 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 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 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 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0: 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1: 저기요. 아.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0: 아, 네. 죄송합니다.
1: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2: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1: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3: TBS 교통정보
4: 8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서울시내 올림픽대로가 한남방면으로 행주대교에서 성산대교 사이가 정체고요. 이후로 한남대교 조금 못 간 지점 5차로에는 고장차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 고장차 여파로 여의도 부근부터 속도가 줄어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강변북로가 구리 쪽으로 방화대교부터 반포대교 사이 시속 30km 내외로 이동합니다. 반대 일산 쪽으로는 지금 올림픽대교부터 속도가 줄어 있습니다. 성수대교까지 이후로도 동작대교에서 마포대교 사이 서인 정도로 이동하고 있고요. 내부 순환로가 성수방면으로 홍근램프에서 홍지문터널까지도 정체입니다. 이후로도 성동분기점 부근 밀리고 있고요. 북부간선도로가 구리 쪽으로 종암분기점에서 신내 나들목까지도 정체입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